플러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고소하고 든든한 콩국수 또는 새콤매콤한 비빔국수나 시원한 묵사발, 뭐 겨자의 알싸함이 매력적인 초계국수까지 뭐 이런 여름 음식이 자꾸 생각.

Freedom Orchestra의 Stand By Me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수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뭐 다들 뭐 그 투표하는 날이잖아요. 다들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미리 다녀오시고 지난 주말에 오늘 좀 편히 쉬고 계신지 아니면 어디 외국에 계시거나 어디 지방에 계시거나 시간을 좀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냥 길은 텅텅 빈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차가 오늘 정말 없더라고요. 보통 휴일과는 좀 다르게 여름이고요. 0965님이네요. 전 여름하면 매콤 짭짤 새콤 달콤한 오이소박이요. 여름에는 오이소박이를 합법적으로 실컷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썼습니다. 여름 외의 계절은 불법인가요? 오이소박이를 먹는 게요? 네. 오이가 맛있는 철이긴 하죠. 지금이. 네. 오이소박이 좋아합니다. 네, 오이소박이 그 오이에 들어있는 오이 자체도 맛있지만 오이소박이가 만들어내는 그 국물이 너무 시원하잖아요. 에, 여기다 뭐 국수 같은 거 말아 먹어도 좋고. 서성훈 씨, 수박 주스가 갑자기 입맛을 당기면 여름일까요? 하셨습니다. 여름 맞습니다. 수박 주스.

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시에는 항상 타방송을 듣다가 우연히 음악 앨범을 듣게 되었는데 저희 아내가 늘 무표정한 얼굴로 듣다가 어느 날 청취자 사연을 듣고는 막 웃더군요. 매 김밥을 싸느라 힘들어하던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퍼지는 걸 보고 감동했습니다. 아내의 웃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 전 평생 이 프로그램 고정하려고요. 야,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사연이고요. 와, 근데 이 남편분이 아내분을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 게 딱 느껴지지 않나요? 예. 근데 원래 이제 같은 공간에서 그,

처음에는 재봉틀 소리가 나지 않으면 딴짓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한마디 할 생각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킨 거였는데 그런데 이 방법이 의외의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재봉틀을 밟으며 숙제를 하자 손과 발이 빠르게 움직이느라 산만한 행동이 줄었고요. 또 놀랍게도 더욱 집중해서 숙제를 빨리 끝냈다는데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우리 아들도 딴짓 많이 하는데 시켜봐야겠다. 엄마가 오죽하면 이런 방법을 떠올렸을까라며 우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혹시 아이들 숙제할 때 집중시키는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공유 부탁드려요. 뭐 집중할 수만 있으면 뭐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발 떠는 거 좀 보기 좀 흉하다 그러고 뭐 복 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리를 떨면서 뭐 공부를 하거나 오람 훨씬 더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네, 결과가 더 좋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좀 보기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칠레 한 유기견 보호단체에 의해서 구조된 강아지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이 강아지는요, 구조 당시부터 장난감, 사람, 움직임 등 주변의 어떤 곳에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늘 좀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는 강아지를 보며 구조원들은 어쩌면 이 강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상

네, 제가 약간 추구하는 삶이기도 하거든요. 요런 패턴. 예, 요런 시스템. 그래요. 편하게 사네. 예,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무조건 시간 날 때마다 그만 빨리 안 해 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잠깐 집중해요. 아내 모습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한 번씩 이렇게 예, 취임새 넣듯이 그만 빨리 안 해 해주면 엄마 어떻게 하셨나 지금 게임하는 거? 대박. 엄마가 어떻게 알았을까? 예. 자, 1부를 마무리합니다. 015B와 ON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6502님이 청해 주셨고요. 2부에 뵙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4: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광어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참돔은 고급 회죠. 참돔 세 마리, 우럭 네 마리. 야, 회도 회지만 이 손맛이 진짜 기가 막히셨겠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 아, 이런 소식 들으면 제가 낚은 것 같지 막 기분이 덩달아서 좋아지는 거 있죠. 에, 뭔가 아, 이 조사님들끼리 느낄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에, 뭔가 내가 지금 막 손맛을 보고 있는 것 같지 막 에, 부르르 손을 지금 떨고 있어요. 야, 우럭이 또 손맛이 엄청나죠. 4042님, 지금 강남우척 쪽에서 예비 신부랑 드레스 투어 갑니다. 리액션 잘해줄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좀 그 안 보이시는 곳에서 이렇게 좀 입 벌리는 거, 표정 이런 거 좀 연습 좀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잘 해내시라 믿습니다. 네. 활짝 웃어주시고요. 리액션 됐을 순 크게, 예, 영혼을 좀 많이 그 담은 듯이, 안 담으셨더라도 담은 듯이 연기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좀 어디서 잘못하면 오래 갈 수 있어. 예, 오랜 시간 동안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아 그때 한두 시간 좀 잘할 걸. 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 그냥 활짝 웃으시면 돼요. 달팽이 리프팅 크림 선물로 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리고요. 네, 웨딩 날짜는 언제입니까? 여름 신부시네.

이루어진다. 달팽이 리프팅 크림 선물로 드릴게요. 지금 어디선가 법정 휴일에도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아요? 혼자가 당신은 혼자가 뭐 그런 가사 많죠. 장승훈 씨, 큰애 학원 데려다주고 집 돌아가는 길이에요. 와이프가 자주 들어서 이 시간에 차에 타면 음악 앨범이 자동으로 들리네요. 그런 아내와 이번 주말 결혼 20주년입니다. 올해도 행복하자, 사랑한다, 많이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두 분이 지금 같이 드라이브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결혼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뭐 결혼기념일 선물로 뭐 이건 어때요? 달팽이 리프팅 크림 어떠십니까? 오늘 요거 진짜 많이 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반포대교 부근에서 속도가 뚝 떨어지는데요. 한강대교를 못 가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차로와 5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지금 뒤쪽으로 정체가 극심한데요.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가는데 16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반대 하남쪽 노량진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들길의 소통 원활하고요. 강변문로 구리 쪽의 이동량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월드컵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차가 많아졌습니다. 월릉 분기점에서 신내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천 부근은 사고 때문에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루커 스프라리의 The Town with an Ocean View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음악 앨범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자, 오늘은 혹시 눈치챈 건 아니지? 님의 난제로 함께합니다. 혹시 눈치챈 건 아니지? 님께는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보내드립니다. 자,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형님, 저는 재테크에 관심도 없었고 일단 모릅니다. 저희 아내도 저랑 별반 다르지 않고요. 둘 다 맞벌이긴 하지만 어차피 가정 경제에 빠듯한 걸 잘 아니까 서로 비상금이나 딴 주머니를 찰 여유도 없고요. 근데 작년 봄에 생각지도 않게 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요. 결혼 전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천만 원을 빌려줬고 빌려줄 때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갚으라고 했던 돈이에요. 그 후로 친구 형편 아니까 갚으라는 소리를 안 했고 사실 잊고 있었는데요. 이 녀석이 이자 갚아서 미안하다며 준 거죠.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천만 원이 생겼고 이제 이게 결혼 전의 일이라 엄연히 따지면 제 개인 돈이기도 하고 아니 저도 이 정도는 비싼 거로 갖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장 쓸 돈 아니니까 뭐 별 생각 없이 S전자에 투자했고요. 작년에. 감축드립니다. 저 이거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형님한테 말하는 건데요. 믿기지 않지만 그게 지금 7배가 올라서 7천만 원이 됐습니다. 와우, 대박. 한 턱, 네. 한 턱, 네. 한우, 한우. 야, 그래요. 근데 아내가 뭔가 눈치를 챈 건지 오직 제 얼굴만 봤다면, 아, 요즘 S주전자 주식 없는 사람은 나 하나인가 봐. 다 있는데 나만 없어, S주식. 당신은 있어? 라고 묻는데, 없다고 했는데도 매일, 진짜 당신 주식, S주식 없어? 라고 하는데, 이거 뭔가 아는 건가? 눈치 챘나? 싶어서 쫄려옵니다. 뭐 천만 원 비상금이야 괜찮다 싶었지만 지금은 가치가 너무 커져서 사실 저도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아내에게 털어놓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 전 또 빈털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아직 현금화한 돈은 아니고요. 주식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말로 제가 몰래 주식하다가 반토막이 났다고 고백해봐요. 아내 반응이 어떻겠어요? 알아서 하라며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진짜 운이 좋았던 거고 아직 현금화한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현금화할 생각도 없고요. 그냥 제 비상금으로 말하지 않는 게 맞는지 매일 자기만 없다고 의욕이 없다고 말하는 아내의 기분이라도 좋아지게 말하는 게 좋을지 고민됩니다. 형님, 제게 현명한 솔루션을 내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지금 제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테니까 일단 저녁에 만나. 오늘 저녁에 만나서 저기 저 강남 저기 저 거기서 만나서 일단 2차까지

이제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설점식님, 절대 비밀 유지하시고 한 번씩 생각하시면 흐뭇해하세요. 그래요. 네. 근데 아내분이 조금 뭔가 좀 의심하시지 않을까? 뭐 늘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서보람님, 일 자수한다. 아내가 배당금 영수증 온 거 본 거 아니에요? 괜히 숨겼다가 마음이 찝찝할 바야 고백하세요. 자수한다 쪽에. 0285님, 1111 말한다. 그나저나 너무너무 부럽네요. 내 남편이 뭐 하고 있니? 말 안 해도 좋으니까 갖고 있어다오. 제발 갖고 있어다오. 말 안 해도 좋다. 갖고 있어다오, 제발. 그래요. 올라도 너무 올랐죠.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특정 주식만 올라가지고 또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시던 분들이라고 또 다 이렇게, 예, 미소 지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 2362님, 무조건 2번이죠. 예, 2번이면 말 안 한다잖아요. 반대 입장이어도 안 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서 만날 때 어떻게 숟가락 좀 얹을 수 있을까요? 아, 오실래요? 아, 그럼 뭐 세 명 예약할, 뭐, 사연 주신 분이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예. 아니, 뭐, 우리 뭐, 저기, 제작진 다, 한 10대 명 이렇게 가서, 예, 시원하게 한번, 예. 노는 거지, 뭐, 그냥. 좀 먹고, 네. 썰고. 8998님, 반만 오픈하세요. 500만 원 있었다고 하고 그게 7배 정도 돼서 3,500 정도. 그리고 3,500은 비상금. 아, 이렇게. 그럼 이제 서로 다 윈윈할 수 있게 뭐 그런 의미. 탁영숙님,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와이프가 알게 되면 나도 몰랐어. 내가 이걸 사놨었구나. 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넷전 3점 뭐 이거였구나. 아, 그래요. 이게 근데 현실성이 있나? 8428님, 보기에는 없지만 우리도 이제라도 몇 주 살까? 어때요? 지금 사시려면 지금 그 가치의 주식을 사시려면 7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에, 박종부 씨, 이를 뭐 한 10개 써주셨고, 숨겨! 들키면 힘들어진다. 형 말 들어! 아, 너 현자. 네네, 이런 그 존경할 만한 형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항상. 네, 그들의 말이 늘 맞지는 않습니다만 파국으로 이끄는 형들도 있긴 합니다만, 예, 형 말 들어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뭐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예, 어떤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왔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최완희 씨. 1. 숨기는 동안 계속 불편할 거 아니에요. 나만 없어서 슬픈 아내 마음도 치유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러네요. 그죠? 5845님. 주식 얘기는 하지 말고 친구한테 받은 1,000만 원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걸로 이제라도 투자해보라고. 이놈이 갑자기 1,000만 원을 돌려주네. 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 그럼 6,000만 원이 남는 거니까. 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음악 앨범.

이렇게 주식으로 돈 벌고 막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많이 주변에서 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공 소식들만 이 주변에 전해집니다. 예, 수억을 날리고 이런 얘기들은 다들 이렇게 조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리고 거기 그 배에 승선하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더 대다수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너무 좀 속쓰려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봅니다. 네. 아, 부럽죠. 부러운데 뭐 그런 거예요. 또 사는 게. 그죠? 네.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들로 이어보겠습니다. 릴레이 직관적인 선곡. 오늘 함께 할 주제는요. 지난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주제죠. The Age of Rock, 일명 락밴드의 시대 파트 2입니다. 첫 곡은요, 김수경님이 청해 주셨네요. 데프 레퍼드입니다. 데프 레퍼드의 Pour Some Sugar on Me

릴레이 직관적인 선곡 The Age of Rock 일명 락밴드의 시대 파트 2로 함께하고 있죠. 3400님이요. 본조비의 It's My Life.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땅스.

0: 좋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3: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4: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다녀오셨나요? 갈 것입니까? 네, 아니면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투표는 하셨나요? 오늘 마지막 곡 New Red.

웰컴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박준민님이 주셨습니다. 이열치열 목욕탕 다녀왔습니다. 때밀고

8934님 주셨습니다. 주박, 저 투표 마치고 출근했어요. 예. 이런 날은 교무실에 사람이 거의 없어서 혼자 조용히 아, 일하기 딱 좋거든요. 보내주셨고, 명수님 투표하고 일하고 있습니다라고요. 4105님. 아, 명수님 점점 옷을 더 잘 입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거 산 지 한 3년 전에 산 거예요. 예, 예. 잘 입는 게 아니고, 옷빨이 좀 받아요. 제가. 예. 콩국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라고. 예, 안선영님, 먹고 싶다. 예. 저기 58년 된 데 있거든요. 여기 종로 쪽에. 예, 거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0: 맞아요. 한번 보러 오셔야 돼요.
1: 그러니까 언제 가면 좀 괜찮을까?
0: 아, 뭐 시간 될 때 오셔야죠, 사실.
1: 슬기가 언제 하는데?
0: 저 하는 날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1: 알았어요.
0: 예, 와.
1: 그날 뺏어갈게요.
0: 우와.
1: 자,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열심히 하는 슬기 씨 보니까 너무 좋고.
0: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1: 자, 박명수를 이겨라. 오늘은 어떤 특집인가요?
0: 날씨가,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잤어요.
1: 어제는 잘만 하던데.
0: 전 너무 덥던데요.
1: 더웠어요?
0: 진짜 점점 옷을 벗고 잤어요. 너무 더워서.
1: 지금도 알겠습니다.
0: 예, 지금은 시트루로 입었는데요. 예, 갑자기 날씨가 한여름입니다. 예. 어제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갔고요. 오. 여름은 폭염, 장마, 태풍 등등 다양한 기상현상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시의적절하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실제로 저 우리가 덥지만 열대지방 뭐 이렇게 우리 동남아 쪽은 더 더워요.
0: 그죠. 예,
1: 거기 한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 친구들하고 모여서 335 예. 아파트 게임을 해보고 싶네요.
1: 예. 진짜로 게임한 적 있어요?
0: 그럼요.
1: 아파트로?
0: 아파트 게임 하죠. 예. 이거 진짜 장안의 화제고 예. 우리 더 대학 다닐 때도 요거 게임했었고 예, 예. 예.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요거 해가지고 쭉쭉 우리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1: 저 아파트 사세요?
0: 아파트 살죠. 나 홀로 아파트라서 예. 세대수가 많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관리비가 많이 나와요.
1: 알겠습니다. 예.

0: 박명수를 이겨라 모든 퀴즈는요 날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가 승리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박명수 씨가 승리하면 추첨을 통해 청취자 10분께 닭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요 8392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오늘 투표하고 출근을 했어요.
1: 아이고야.
0: 오늘

0: 보니까.
1: 맞아요. 그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다 뭐 가위컷이라고 해서 예. 몸을 전체적으로 가위로 다듬는 미용이 있는데
2: 오, 그런 많이 미용은 간다.
1: 조금 네 그런 미용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네요. 금액도 조금 나올 수 있어요.
2: 근데 저희 강아지가 말티푸인데 이 말티푸 미용이 또 있어요.

0: 예. 신나가지고 아는 노래 나와서 예. 이렇게 해서 정답은 첫눈이었습니다. 아, 예.
1: 저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
2: 네.
1: 예, 우리 8392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0: 아 네. 이게 눈 나왔을 때 사실 예. 살짝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번개가 아, 나오는 바람에 예. 기상현상이 거의 다 나와버렸어요. 자, 2단계 바로 갈까요?
2: 네.
0: 자, 이번 퀴즈는 영화 퀴즈입니다.
1: 영화요?
0: 네. 아~ 지금부터 저희가 한 장면 들려드릴 거예요. 잘 들으시고 영화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기상 네. 특집인 거 잊지 마시고요. 기상 네. 관련된 영화겠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 구호 외쳐주시면서 자, 나갑니다.
3: 대마도 군대에서 또 지진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6.5짜리입니다.
1: 왜?
4: 지금 무슨 일입니까? 지금 당장 100만 배불을 어떻게 대피를 시켜요? 그리고 문화예술 오늘 개막했어요. 지금 중단하다 가면 이 세계적으로 우스꽝이 되는 거 아닙니까?
5: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죽게 만들 작정이십니까? 일본에선 이미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0: 쓰나미 나왔어요?
4: 원래 그런 게 막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쓰나미가 온다 카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0: 커피! 커피!
2: 아, 아 해운대?
1: 아, 맞다.
0: 해운대?
1: 아, 맞다, 맞다.
0: 해운대?
1: 아, 나,
0: 정답!
1: 생각이 났어. 지금 생각이 아 정말 아~

0: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0: 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레디오 쇼.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0: 자, 2부 이제 2부가 시작됐어요.
2: 지금 다들 예. 난리예요. 변준성님이 쥐팍 똑똑쟁이.
0: 뭘 똑똑해? 다 하는 거 지금.
2: 아니 근데 아유. 진짜 신기루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0: 왜 개그맨 신기루도 있는데?
2: 아니 신기루. 근데 문제가 개그맨 신기루로 안 났으니까.
0: 그 우연찮게 제가 저 이번에 그 위대한 가이드 아프리카 갔을 때 신기루를 봤어요.
2: 아~
0: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막에 저기에 연못이 있는 거야 막 개. 호수가
2: 그쵸 그쵸
0: 빨리 저희 가서 식자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안 된대요. 거기 저 신기루라고
2: 어머
0: 저거 보고 사람들이 미쳐서 가면 죽는대요.
2: 그러니까
0: 그거 신기루 깜짝 놀랐대요.
2: 너무 보면서. 신기하지 예. 뭐야 직접 보셨구나.
0: 야, 직접 봤어요. 야 저기 와 아, 저 호수가 있다 그랬더니 거 저 호수 아니라 신기루라고
2: 어머 어머 어머
0: 위대한 가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예. 해서 닭고기 세트 10마리를 우리 청취자분께 드릴 수 있게 됐어요.
0: 그러니까요 예.
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0: 예. 참여하신 분들도 기본 선물은 드립니다.
2: 네
0: 자 이제 두 번째 분 모시고 또 문제 풀어봐야죠.
2: 자 1955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원학교에 다니는 1학년 성악과 이건입니다.
0: 오,
2: 멋지다.
0: 예원학교가 아, 잠시만.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이건 군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반가워요.
0: 예원 중학교 다니세요.
3: 네.
0: 아 그렇구나. 저도 예원 중학교 많이 가봤어요.
2: 오 그래요?
0: 예.
3: 그 박명수 그. 형님이라 해야 되나요?
0: 아,
3: 그
2: 삼촌.
3: 아저씨 삼촌?
0: 형님 뭐 아버지라고 그래요?
3: 삼촌이.

0: 지금 라디오 한 이유가 엄마가 아침부터 절 라이딩 해주시고 도와주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이름 엄마 이름으로 보람으로 하겠습니다.
1: 보람.
2: 아, 이런 효자가 있어.
1: 엄마 성함이 보람님이에요?
2: 예.
0: 네.
1: 제 우리 저도 저희 엄마 이름을 갈게요.
2: 엄마 성함?
1: 갑순.
2: 갑순 여사님. 예.
1: 네, 갑순.
2: 보람대 갑순. 예. 네, 좋습니다. 엄마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1: 예, 우리 엄마 진짜 갑순.
2: 예.
1: 이름이 갑순이에요.
2: 좋습니다.
1: 예.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 아, 이상하게 갑순이 뭐야?
2: 그때는 다 그랬어, 근데.
1: 혹시 어머님 전화?
2: 우리 엄마 경자, 숙자, 경숙이.
1: 경숙이는 세련됐다야. 예. 갑순이 뭐냐?
2: 경숙이, 갑순. 현숙이, 순미래요 이제 저희 이모들. 아, 예.
1: 세련된 집안이.
2: 그쵸, 그쵸. 자, 1단계 연상 퀴즈예요. 떠오르는 단어 하나 툭 말해주면 돼요. 구호 외치고. 자,
0: 네?
2: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뭘지 기상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폭염. 폭염. 누룽지.
1: 에?
2: 누룽지.
1: 누룽지가 뭔 상관이야, 폭염이랑.
2: 아, 누룽지.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이 돼요. 예.
0: 보람.
2: 보람.
0: 가마솥. 아닌가요?
1: 어?
2: 가마솥?
1: 어?
2: 가마솥?
1: 아, 맞다.
2: 와!
1: 어, 무시할 게 아닌데.
2: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어떻게 알았어?
2: 우리 그... 고니 이거 어떻게 알죠?
0: 누룽지 하니까 가마솥 생각나가지고 가마솥으로 만든 누룽지 할머니가 계속 그려져가지고 많이 좋아합니다.
2: 어머, 할머니 사랑도 이렇게 받고 자랐어.
1: 아, 예.
2: 아니 이게 우리 폭염을 가마솥 더위라고 하잖아요.
1: 맞아.
2: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가마솥에 누룽지 끓이면 맛있으니까 누룽지가 두 번째 퀴즈였고.
1: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2: 세 번째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라였어요.
1: 자라.
2: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니까.
1: 알았어. 건아 이제 알았어. 아저씨 스타일대로 간다.
2: 알긴 뭘 알아.
1: 어, 미안해. 네. 아, 알았어. 너 이제 감 잡았어.
2: 와, 역시 이게 중학생은 현역에 있으니까 지금 공부 중이잖아요. 확실히 다르네요. 자, 2단계.

0: 게 너무 느껴졌어요. 아, 예, 어떻게든 맞추려고 막.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분 예. 바로 만나볼까요?
1: 바로 만나요.
0: 네. 아. 2844님이요. 집합 순천 날씨왕 라디오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늘 날씨는 무척 더운, 미세먼지는 좋음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순천에서. 예. 여보세요?
1: 2844님.
2: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박슬기 씨 옆에 계시고요.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많이 덥나요?
2: 아, 오늘 엄청 덥네요.
0: 아, 맞아요. 여기도 그래요.
1: 순천 지금 날씨가 이제 뭐 거의 맑고.
2: 네, 맑고 예. 미세먼지는 좋은데.
1: 덥고.
2: 이제 한 30도까지 간다고 해서 제가 봤는
0: 오늘 뭐 소나기 예보도 있다던데. 예, 안 올 것 같아요.
2: 어제 막 쏟아가 붓고.
0: 아, 어제 그랬군요.
1: 순천 자랑 한번 해보세요, 순천.
2: 순천은 일단,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지만 생태 수도는 순천이거든요.
0: 야, 굉장히 잘했다.
2: 생태계도 좋고. 뭐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1: 먹거리 순천하면 뭘 먹어야 돼 가면?
2: 보통 저는 이제 짱뚱어탕 아니면 닭구이 추천드립니다.
0: 짱뚱어탕.
1: 짱뚱어탕.
0: 네. 맛있겠다. 말만 들어도. 알았어요. 저는 순천 정원만 축제가 기억나요.
1: 아, 거기 좋지.
0: 너무 좋았던 기억나요. 네,
1: 거기 저 진짜 아름답죠.
0: 네, 네. 네. 행복했었는데 진짜.
1: 알겠습니다. 시간 될 때 꼭 순천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0: 네.
1: 구호는 뭘로 하실래요?
2: 구호는 순천 하겠습니다.
0: 순천.
1: 예.

0: 동주. 3번 문동은. 4번 문동미.
1: 동주.
2: 아, 2번이네, 문동주.
0: 동주? 어. 2번 문동주? 어, 어. 문동주? 어. 아닙니다.
1: 동주 아니야. 동주
0: 자, 아니고요. 자, 순천.
1: 문동은.
0: 자, 셋, 둘.
3: 3번입니다. 3번 문동은.
0: 3번 문동은?
1: 아, 서동주랑 헷갈렸네.
0: 아, 서동주랑 헷갈린다니요. 아, 문동은.
1: 아, 그게 뭐가 중요해. 송혜교가 중요하지.
0: 그쵸. 송혜교 씨가 열연했던 역할의 이름이 문동은이었고요. 아, 정말 뭐.

설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0: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볼게요. 어머니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여행을 망설이셨는데요. 초록 여행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셨어요. 푸른 바다와 빨간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진 시간이었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투표하고 근교로 나들이를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용인 휴게소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가신다면 초월 부근의 정체를 예상하셔야겠습니다. 2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는 포천 쪽인데요. 고덕터널에서 강동 고덕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강변문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마무리가 됐고요. 성산대교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 서강대교 부근에서 가양

6월 3일 수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로 시작했고요. 저는 오후에 시작을 함께하는 DJ 폴킴입니다. 네, 인증샷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서 치킨 보내드릴게요. 네, 치킨이라도 받지 않으면 오늘 일할 맛이 여러분도 안 나실 것 같아서. 네. 4956님께서 여기는 작은 분식집인데 오늘 김밥 100줄 주문해서 신나게 일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도 오늘 같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김밥. 와, 이게 잠시만요. 하나, 몇 개야 지금 이게? 이게 지금 100줄이 안 될 것 같은데? 엄청,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으시겠죠? 그래요. 100줄 주문 온다면야 주말에도 일하고 말고요. 네. 5143님께서 약사입니다. 평일 휴일 없이 열심히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오후 1시까지만 열어요. 얼른 집에 가서 아이랑 남편이랑 좋은 시간 보낼래요. 투표는 사전투표 미리 했답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약사님. 정말 저는 약국을 꽤 자주 가는 편인데 꼭 약국에 갈 일이 생기면은 항상 주말이거나 이렇게 휴일인 경우가 저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열어주시는 약사님들 정말 사랑입니다. 원대겸님께서 폴킴님 저도 근무 중입니다. 저는 1700도 용광로 앞에서 가장의 무게감을 느끼며 열심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와, 1700도 용광로 앞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일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안 그래도 이 40도도 안 되는데 덥다고 우리는 에어컨을 키는 이 날씨에 1700도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요.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279번님께서 1인 자영업자는 오늘도 출근입니다. 다들 야외로 나가신 건지 주차장이 텅텅. 제 마음도 텅텅이지만 가요광장이 있어 그나마 위로받습니다. 오늘도 열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폴킴 포에버. 아하, 자영업자 어떤 일 하시나요? 약간 식당 같은 거 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성실감이 주는 어떤 만족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2279번님도 화이팅입니다. 0218번님께서 KBS가 보이는 여의도 사무실에 혼자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보고서 쓰는 중 6시 퇴근 예정이요 라면서 지금 저희 지금 이 스튜디오가 있는 KBS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저 지금 보이시나요? 와, 좋은 뷰를 보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또 이렇게 혼자서 출근하셔서 고생하고 계신데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다섯 분께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은 닭다리 파신가요? 날개 파신가요? 아니면은 뻑뻑살 파신가요? 네, 아무튼 혼자서 다 드세요. 휴일인 수요일 어디서 누구와 뭐 하면서 가

0: 주셔도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자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4531번님께서 오늘 서울에서 약속이 있어서 올라온 김에 폴디 처음으로 보러 왔어요. 친구 선물로 줄 대전의 유명한 빵 무겁게 사들고요. 밖에

해서. 근데 그러면은 3030님은 귀농을 안 했다는. 같이 아니 남편이, 왜냐 저희가 귀농해서 남편이 귀농해서 좀 약간 그러지 않아요? 약간 아 저희 부부가 귀농해서인데 남편이 귀농해서 농사짓고 있는데 나는 필라테스 강사면 약간 따로 주말 부부 약간 이런 것인가요? 근데 오이가 너무 싫어하네요. 여러분 오이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오이는 썰지 않고 약간 때려 부셔서 약간 양념해서 먹으면 아 맛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마라 같은 거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맛있겠다. 네, 오이가 진짜 튼실해 보여요. 6418번님께서 사전 투표하고 오늘은 셀프 염색하고 김치하고 처음으로 투표권 생기... 에? 처음으로 투표권 생긴 재수생 아들 집밥 해먹이고 학원 데려다 주고 왔어요. 아니 잠시만요. 지금 몇 시? 지금 12시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몇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사전투표, 셀프 염색, 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들 집밥 해먹이고 학원을 데려다 다섯 가지를 지금 12시밖에 안 됐는데 하셨어요. 이제 배드민턴 운동하고요. 신랑에게 맛있는 잔치국수 해주려고요. 쉬는 날이지만 더 바쁘네요. 어머 우리 6418번님 마사지 받으러 가셔야겠다. 아니 몸이 세 개라도 모자르실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우리 부지런한 엄마 덕분에 온 가족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보내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오늘도 출근했어요. 커피 마시고 싶습니다. 투표하고 공부하러 스카에 왔어요. 저 커피 주세요. 가족들이랑 청소 중인데 청소 끝나고 아 마시고 싶어요. 자 이렇게 커피가 필요한 이유 닉네임 달고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찬영님의 신청곡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할게요. 성시경님의 미소천사.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I can't stop myself loving you. Jeez.

0: 될까요?
1: 네. 겹겹이 이 날씨에 입고 계시고 너무 고생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냥 이런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름용 짧은 옷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약간 마소제로 된 거라도 해주던가. 아니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저희가 커피 10잔 보내드릴게요. 2435번님께서 지난달 쉬는 날 없이 한 달 내내 출근한 남자친구랑 오랜만에 데이트 나왔어요. 더위 많이 타는 남자친구랑 먹으러 갈게요. 커피 주세요 하셨습니다. 한 달 내내 출근했으면 같이 이렇게 데이트할 시간이 없었겠네요. 오늘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좋을까? 진짜 좋다! 커피 나가요. 6256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관입니다. 오늘 저희 업무는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호송 개표소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다들 투표하세요 하셨습니다. 괜히 경찰이라고 하시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죠? 난 지은 죄가 없는데.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호송을 하시는구나. 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도 오늘 이제 원래는 그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었으나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 그냥 나중에 해야지, 아침에 해야지 했는데도 못했어요. 오늘 끝나고 달려갈 거예요. 네, 모두 투표하세요. 커피 나갈게요. 8138번님께서 우연히 라디오 듣게 됐어요. 6월 행사 엄청 많은데 뱃살이 안 빠져서 죄송해요. 뱃살이 안 빠져서 지금 계단 오르게 하고 있어요. 커피 주시면 21층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3일간 위경련이 심해서 운동 쉬었더니 오늘 새삼 힘드네요 하시면서 계단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사진이 좀 작은데 이게 몇 층 사진인가요 지금? 14층, 15층 맞죠? 오, 정말 높이까지 올라가시네요. 근데 한 번만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내려가셔서 다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 위경련 심할 때는 이렇게 자세가 좀 안 좋아서 위경련이 올 수 있거든요. 항상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이런 자세로 있으셔야 됩니다. 커피 나가요. 노래 듣고 올게요. 마마무 음 오아예.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 이어서 마마무의 오아예 듣고 왔고요. 저는 노래하고 라디오도 하는 폴킴입니다. 8138님께서 폴킴님 저 21층 갔다가 다시 1층부터 시작해요. 아까 그 계단 오르시던 분이죠? 오, 잘하셨습니다. 오늘 한번 라디오 끝날 때까지 가요광장 끝날 때까지 계속 한번 올라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힘들면 중간에 좀 잠시 쉬어가면서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하시면서 우리 2시간 꼭 함께 채워봐요. 0853님께서 지금 여의도 유람선 타고 가면서 갈매기에게 과자 주고 있어요. 1시간 보고 폴디 보러 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1시간 보고 폴디 보러 갈 거예요? 아하,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정말? 1시간을 보고 나면 이제 라디오가 곧 끝날 것 같은데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선장님께 좀 운전 좀 빨리 해달라고 좀 말씀 좀 드려주세요. 혹시 선장님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면 조금만 빨리 운전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뻔뻔한 라디오 DJ가 바로 저 폴킴입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섭 정은지의 노래 듣고 올게요. Love Day.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웃음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얼굴들 가리겠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네, 뭐 세상에 들키면 안 되는 일 같은 거 하신 거 아니죠? 네, 한 명 빼고 다 아이라 가지고 지금 다들 굉장히 곤란해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제작진 분들이 네 글자의 단어를 한 사람이 한 글자씩 동시에 외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요광장이면 누구는 가, 누구는 요 해서 한 동시에 딱 외치면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단어가 뭔지 맞춰주시면 되는 아주 순발력과 센스와 청력을 동시에 요하는 그런

형향님을 아직 못 드시는구나. 근데 안 좋아하는 분들이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함흥파. 네, 함흥냉면. 함흥냉면도 진짜 맛있는 집들이 있어요. 저도 그냥 뭐 가게에서 주는 함흥냉면 그냥 약간 포장된 거,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약간 밀키트처럼 있는 거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서 별 의미 없었는데, 함흥냉면 맛집이 을지로였나 어디에 이렇게 좀 모여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먹었던 함흥냉면은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1868님께서 평양냉면이랑 뭐 같이 드세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항상 사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요? 네. 저번에도 이랬던 것 같아요. 사전투표 해야지 해놓고 당일 아침 해야지 해놓고 밤에 정말 막 부랴부랴 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금서님께서 근데 폴디는 투표권 없죠? 고등학생이니까. 아 맞다. 나는 제가 말한 투표는 반장 선거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네, 정교회장이랑 반장이랑 부회장, 부반장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네, 저는 아직까지 투표권이 없습니다. 노래나 듣고 올게요. 좀 느끼했죠? BTS의 Butter.

0: 될걸? 할인 훈라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4582번님께서 친구랑 처음으로 폴킴 라디오 스튜디오 보러 남양주에서 왔어요. 지금 스튜디오 앞에 왔어요. 이거 읽어주세요. 누구야? 우! 친구분이 여기 옆에 분이에요. 소리 질러! 어머, 되게 수줍어 하시더니 목소리가 방금 까마귀가 나타난 것 같았어요. 익명 아닌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0806님께서 오전에 투표를 마치고 장을 보고 반찬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오후 늦게 혼자 계신 이모님께 반찬 가져다 드릴 예정이에요. 뭔가 뿌듯한 휴일입니다. 저도 몇 개만 주시면 좋겠다. 반찬 뭐뭐 하셨어요? 일단 저는 저는 그 멸치 좋아합니다. 근데 안 단 거, 안 달게 한 멸치들 있죠. 너무 달면은 약간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짭조름한 멸치 저는 반찬으로 먹는 거 좋아하고요. 가지나 이런 거 약간 이렇게 볶은 것도 좋아하고 나물 종류 다 좋아합니다. 맛있겠다. 네, 이모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3, 4부 모델 송혜나님과 함께합니다.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이야기, 고민, 뒷담화, 가족얘기 어떤 사연이든 좋습니다. 사연의 말머리에는 스토리에 맞는 장르까지 적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다비치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은 드셨나요? 교통량은 더 줄었습니다. 오전 시간 잠깐 이어지던 정체도 지금은 거의 풀렸습니다. 주 중간에 있는 선거일이라 이동량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정체 다 풀렸고요. 강변북로를 타셔도 크게 불편하진 않겠는데요. 다만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쪽 역시 무난한 흐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차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묵동에서 신내 쪽으로 짜게 막히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입니다. 녹천교에서 상계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셔도 큰 정체는 만나지 않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시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부산 쪽은 잠원에서 반포 쪽으로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5: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0: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1282번님께서 우리 딸이 중학생 때 나 어른 되면 폴킴 오빠랑 결혼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딸에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안 돼 반대했네요. 폴킴이 라디오 들으니 그때

그렇게라도 그 당시에 말해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아, 어머니 그래요. 잘하셨어요. 제 여동생이 저 어릴 때 아마 초등학생 때일 거예요. 갑자기 제 방에 들어오더니 자기 서울로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방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보기도 돼요. 다시 듣기도 되니까 네, 콩 어플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듣기로 들으시면은 훨씬 더 재밌답니다. 모델 송혜나님과 함께하는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0: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 막 댓글에 아, 폴킴 옆에 서 있으니까 진짜 모델은 모델 막 이러는 거였어요. 아니 내 옆에 있어서가 아니고 원래 모델이시다.
1: 어머 감사합니다.
0: 근데 나는 얼마나 비참해지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1: 그럼 하이힐을 신고 나는 큰일이 나겠네요.
0: 다음엔 약간 가급적이면 이렇게 망토 같은 걸로 그럴까요? 이렇게 몸을 좀 실내에서 가리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리 길이 같은 거 티 안 나게.
1: 네.
0: 5332번님께서 해나님 다리 길이 싫어요? 몇 뼘 정도 돼요? 부럽다.
1: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길어요? 좀 팬츠를 좀 짧은 걸 입고 왔더니 아마 좀 보신 것 같아요.
0: 정말 이 비율이 감사합니다. 다릅니다. 호연님께서
1: 네, 꺄 해나 언니 보려고 보라 들어왔어요. 잘왔어요.
0: 저 약간 오늘 컬러 매치가 좀 되는데요.
1: 그러네요. 핑크네요.
0: 8468번님이 와 해나 언니 핑크 셔츠 너무 잘 어울려요. 언니 퍼스널 컬러가 핑크인가요?
1: 저 퍼스널 컬러는 퍼플이에요.
0: 컬러가 있나요?
1: 있어요.
0: 아 그런 게 있어요?
1: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퍼플이라는 거. 그래서 아니 퍼플을 메이크업하기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퍼플이 네. 조금 어려운 컬러긴 하잖아요.
0: 퍼플을 화장을 할 때 많이 쓰나요?
1: 안 쓰죠. 네, 근데 제가 핑크, 퍼플 이쪽과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0: 아 핑크 지금 너무 잘 어울리세요.
1: 감사합니다. 네.

0: 인사만을 나누었습니다. 근데요, 그날 이후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이 사실을 아내한테 말을 해야 할까?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아내가 알게 되면
1: 왜 말 안 했어? 왜 숨겨? 숨기는 게 더 수상해?
0: 이럴까봐 고민이 됩니다. 그녀가 첫사랑이었다고 말하면 우리 아내는
1: 어? 진짜? 와 대박! 진짜 신기해!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지?
0: 이럴 것 같긴 한데 혹시나
1: 어쩌라고? 어? 그걸 나한테 굳이 왜 말하는 거야? 아 참 진짜 어? 어? 예쁜 여자가 첫사랑이라 좋았겠다? 좋았니? 좋았어? 좋았냐고!
0: 이럴까봐 진짜 걱정도 돼요. 저 진짜 어떡하죠? 말해요? 말아요? 익명을 요청 안 하신 남자분의 사연이었고요. 저희가 알아서 익명으로 처리해드렸습니다. 근데 애매하긴 해.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자, 여러분의 사연 관람평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 네, 필라테스 선생님이 첫사랑이라고 아내에게 말한다 혹은 말하지 않는다 이유와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세요.
0: 와 이거 진짜 아, 이건... 가족 드라마 이거 아 가족 아, 이거는... 이거 청춘 호러
1: 이거 어떻게 만나지?
0: 와 진짜 와, 이거는
1: 진짜 무섭다.
0: 너무 너무 충격적인. 그 심지어 잠깐 어릴 때 만났다고 해서 잠깐 이렇게 만났던 것도 아니고 5년.

0: 마주하긴 할 것 같은데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게 아는 굳이 이거를 꼭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뭐 하얀 거짓말로 뭐 내 친구의 여자친구였다 만약에 알게 된다면 뭐 친구가 이렇게 아는 사이 아는 사이 이게 아는 사이인데 그냥 티 안 냈어 이 정도로 나중에 이제 해도 되지 꼭 굳이 첫사랑이었다 네. 5년을 만났다 아, 그 얘기를 해야 할까요?
1: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 저도요. 안 하는 게 맞아.
1: 그 심지어 뭐 친구의 뭐 전 연인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혹시라도 나중에 뭔가 이렇게 네. 둘이 아는 사이야라는 얘기가 나오면 알았던 것 같기도 기억이 안 나네. 나는 기억이 안 나지 이렇게.
0: 그리고 근데 남편분이 네. 뭐 우리 아내는 진짜 대박 완전 신기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럴 일은 없어요.
1: 제가 봐도 그거는 진짜 남자들의 착각입니다.
0: 네, 절대 네. 그럴 일이 없어요.
1: 제가 봤을 때 한 90 혹시 모르니까 사람이 보니까 99% 네. 어쩌라고 그걸 왜 얘기하는데? 어떡하라고 이제 이렇게 100% 됩니다.
0: 그치 좋아하니? 좋았어? 좋아냐고? 이거 나온다니까요. 네,
1: 정화님께서 헐 진짜 얼었다.
0: 그러니까.

0: 떨어봤다 끝까지 발뺌해야죠.
1: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하루님께서 절대 들키지 마요. 절대로.
0: 네, 전 진아님도 그냥 모르는 사이인 걸로 처음 본 사이인 걸로.
1: 호연님께서 이사 가세요. 제가 봤을 때 가급적이면 다른 동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게. 네.
0: 유미선님, 발리에서 생긴 일 OST 안 되겠니? 틀어주세요. 네.
1: 아, 너무 무섭다. 8443님께서 아니 그걸 왜 말해요? 뭐 좋은 꼴을 보려고?
0: 이 금서님도 아는 게 병입니다.
1: 맞아.

0: 왜냐면 필라테스 쌤도 아실 거 아니에요.
1: 아, 그럼요.
0: 그럼요. 아실 텐데 굳이 그거를 말을 하시진 않을 것 같고.
1: 그분이 하시진 않겠죠.
0: 그쵸?
1: 네. 전 진아님께서 말하지 마세요. 과거를 공유해봐야 얻는 건 의심, 잃는 건 평화라고요.
0: 맞아. 아 근데 다들 거의 같은 의견이시네.
1: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0: 네, 6506님. 무조건 말해야죠. 계속 선생님 예쁘다 좋다 칭찬하실 텐데 그럴 때마다 괜히 찝찝하고 불편할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되면 와이프분도 기분 나빠하실 것 같고. 그냥 얘기하세요. 지나간 일인걸요. 아 그래야 할까요?
1: 여러분, 모기에 물리실래요? 호랑이한테 물리실래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0: 그 필라테스 쌤은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수업할 때마다 수업을 열심히 해줘야 돼? 아니면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서로 민망한 일이 생기니까 뭐.
0: 네. 3474번님께서 그냥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실 때나 얘기하세요. 아니 그걸 왜 아내한테 말을 해요? 말씀하실 거면 한

0: 박현희님, 아내분 벌써 알고 계실지도 여자들 감이 있거든요. 서로 인사한 순간 눈치 채셨을 때. 근데 이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1: 아 진짜. 왜 여자들 이렇게 촉이 좋아요?
0: 그게 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갖고 태어났어요.
1: 근데 우리 남자들은 왜 그게 없죠?
0: 네, 없으니까 여성분들한테 잘하라는 얘기예요. 네, 아내분들한테 잘하세요.
1: 그냥 진짜로 그냥 잠 꿈속에 잠결에라도 말하지 마세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걸 연애로 치부하지 않겠다.
0: 난 쳤어.
1: 아니죠. 그냥 스스로를 속이세요. 네, 스스로를 속이는 게 좋습니다. 아, 1019번님께서 이거 너무 소름이다. 아내분이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필라테스 쌤 얘기도 자주 하고 제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가요?
0: 아 이러면 진짜 호러인데 그럴 일은 없겠죠. 네.
1: 이거는 진짜 이럴 일은 없고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전 진짜 너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0: 그렇다면 더더욱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하지 마세요. 모르는 척 하세요 그냥.
1: 이수진 님께서 아까 쌤이 김지원 배우 닮았다고 했잖아요.
0: 맞아.
1: 그래서 안현주 님이 배우 김지원 씨요. 정말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게 전 더 충격이에요.
0: 그러니까.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보고 있어요. 센스 있는 출퇴근길 드라이빙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식이랑 금희 선배랑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전조등 켜고 계시죠?
0: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으시죠?
1: 여러분, 좁은 길에선 서행하는 거 아시죠?
0: 89.1MHz 쿨 FM 듣고 계시죠?
1: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집안일에 오늘도 고단하실 텐데 괜히 고민하실 거 없어요.
0: 출근길엔 조정식의 FM 대행진,
1: 퇴근길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저는 소심한 사람인데요. 식당에 가서 혼밥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아요. 제가 순댓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테이블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1: 영수증 리뷰 작성 시 양념 순대 한 접시 제공. 직원에게 문의해 주세요.
0: 양념 순대가 너무나 먹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걸 해내려면 영수증 주세요. 저 리뷰 썼어요. 양념 순대 주세요. 이런 말을 해야 하는데 소심한 저의 현실은 이렇거든요.
2: 아, 영수증 달라고 말하기 쑥스러운데 그리고 리뷰를 다 썼다 쳐 양념 순대 달란 말을 어떻게 해. 나 못해.
0: 그래서 그냥 돈 주고 먹을까 했는데 양념 순대가 메뉴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결국 못 먹었어요.

0: 저는 그냥 먹고 나중에 진짜 나중에 다시 막국수 먹으러 와야지 진짜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1: 나중에 그런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그 가게 전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네요.
1: 몇 번 테이블에 계신 그 내향적인 분 계시죠? 그분이 지금 음식이 잘못 나왔대요.
0: 아니 그리고 이사일사님, 저도 주문 전화 진짜 못했었어요. 주문하려면 종이에 멘트 적어놓고 말했어요. 그래서 배달어플 사랑이었는데 저 진짜 사랑해요. 정말로.
1: 멘트를 대본처럼 적어놔요?
0: 아 그러니까 그쵸 이제 뭐 저는 근데 전 배달 어플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모든 뭐 미용실이든 네. 뭐 샵이든 다 예약하는 거죠 있잖아요.
1: 아, 그 그냥 정해진 대로.
0: 그래서 전화로 하는 예약을 한 데가 있고 그 N사 그 예약하는 맞아, 게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거기 있는 업체를 좋아요.
1: 그 요즘 시대가 딱 좋으시겠네요. 그러면 약간 주문할 때도 그 키오스크 이런 거 좋아하시겠네요.
0: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아 진짜요? 네. 아, 저 너무 그 정 없어서 좀 안 좋아요.
0: 진짜요?
1: 네,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0263번님께서 폴링 연기가 확실히 안 소심한 사람 같았어. 아 나는 폴링 연기가까지만 있고 연기가 늘었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해나 언니가 소심한 속마음 연기 다시 들려주세요.
0: 그러니까
1: 한번 뭐, 해주세요.
0: 잘못 나왔다 어떻게 말해. 나 못해. 아, 막국수는 다음에 먹으러 와야지 뭐. 아니야 그래 칼칼칼수수도 맛있을 거야. 여기 맛집이니까.
1: 그럼 제가 반대로 왜 말 못해? 말해. 왜 못하는데? 나 당당하게 손님이야. 나 주문한 거 내가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 말해.
0: 반대로 했어야 됐네.
1: 아하. 9055번님께서 나도 용기 세포 없어. 그 용기 어떻게 하면 없는 거예요?
0: 아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도 예스걸이거든요.
1: 어? 아 그냥 말을 못해서요?
0: 웬만해서 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1: 진짜요? 네. 어떻게 나 배워야 돼 이런 거.
0: 근데 이게 좋을 때도 있는데 또 안 네. 좋을 때도 있어요.
1: 네. 근데 본인이 다 해야 되니까 힘들 것 같긴 해요. 박드근님께서 인사이드 아웃 생각나네요. 저는 완전 거기서 이제 그 초록색

0: 환불 원정대의 Don't Touch Me 듣고 왔습니다. 이수진님께서 네. 방송도 하시고 모델이신데 해나님 의외예요.
1: 그러니까요. 아마 제가 학창 시절 친구들도 제가 모델이 됐을 때 아마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0: 진짜 예상. 근데 또 이 기록지를 보면서 네. 모델이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성격이.
1: 아니,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아마 못했을 거예요.
0: 그리고 네. 또 우리처럼 이제 모델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델 분들은 너무 당당하게 파워킹 그쵸?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격도 그럴 거라고 이제 지레짐작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거는 근데 몸에 뵌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아버지께서 굉장히 많이 찍어주셔서 저는 앨범이 진짜 많아요. 오.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에 좀 익숙해진 게

0: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못 만나고 있어요.
1: 어머.
0: 네.
1: 아.
0: 빨리 돌아와.
1: 네, 아니 8723님 폴 뉴질랜드에서 캠핑카 여행했잖아요.
0: 그러니까 캠핑카는 바퀴만 굴러가면 되잖아요. 운전만 하면 되잖아요.
1: 아,

0: 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1: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는 옷차림을 가볍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통상황은 계속 원활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셔도 좋으실 텐데요.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 모두 수월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막히지 않고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소통 원활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정체 다 풀렸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타셔도 막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서울시 구간입니다. 서초 나들목을 못 가서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잠원

하고 열심히 응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열심히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땡큐! 박수 감사해요. 박수 감사해요. 어떡해. 박수 받으려고 한 말은 아닌데. 예,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스스로한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못났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나아지는 게 뭐예요? 사실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 왜 이렇게 별로야? 나 왜 이렇게 별로인 사람이지? 해서 나아질 거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별로인 점을 개선하는 게 그게 맞죠. 예,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맞지, 가비야, 그치? 예. 여러분, 그게 맞죠? 네, 가비의 스프 라디오. 오늘은 어떤 거 준비했는지 궁금하시죠? 2부에서는 요즘 트렌드도 알아가고 여러분의 소식도 듣고 퀴즈도 푸는 종합 쇼핑몰 같은 코너, 게스통의 뉴스통 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가비가 무조건 여러분 편 들어주는 가비 블레스 유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3, 4부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열고 있는 거 아시죠? 첫날

0: 라디오 같이 들을래?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수요 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평일이 월화수목금 5일인데 딱 중간에 껴있는 수요일만 잘 넘어가면 평일 그 힘든 고개를 좀 넘었다는 건데요. 우리 슈퍼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수요 고개 잘 넘기고 있죠? 힘들어요? 그럼 제 등만 보고 따라오세요. 제가 앞장서 갈게요. 이번엔 어떤 귀여운 청취자가 어떻게 어떤 귀여운 사연을 보냈는지 한번 볼까요? 9549님, 저는 응급구조과를 다니는 대학생 안지희입니다. 올해 졸업반으로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를 칩니다. 국가고시를 위해 거의 매일 9시부터 21시까지 학교에 있는데요. 그때마다 행복이 가비언니 라디오를 듣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압박감 때문에 가끔은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국가고시 응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국가고시를 준비하시구나. 국가고시에도 여러 가지 있죠. 예,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지희 양한테. 그러면 지희님 한번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지희님.
2: 안녕하세요.
1: 아, 1급 응급 구조사 국가고시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
2: 아, 네, 맞아요.
1: 아니, 9시부터 21시까지면 거의 지금 12시간을 계속 있으신 거 아니에요?
2: 네, 계속 그렇게 수업하고 자습하고를 반복하면서 학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1: 어머, 지금 목소리에 힘이 없다. 미안해요. 우리 자기소개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2: 저는 네. 응급구조과를 다니고 있는 23살 안지희라고 합니다.
1: 아, 23살 지금 대학생?
2: 네.

0: 아,
1: 들었다 그랬잖아요. 아, 근데 공부하느라 그럴 수 있으니까요. 또 윤 씨가 나와서 그럼 좋았겠다. 스테 씨 팬이시면.
0: 아, 네. 좋았습니다.
1: 아니, 요즘 지희 씨 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
0: 뭐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그냥 그런 응원들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1: 주변에서 좀 어때요?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0: 네. 그냥 할 수 있다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있는 동기들 덕분에 또 계속 이제 학교에 남아서 공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옆에서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계속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도 주변에 계속 뭔가 약간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있네요.
0: 네.
1: 근데 슈퍼라디오의 DJ 가비가 응원해주는 건 좀 다를 수 있지요. 네.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지인님? 지인님?
0: 네.
1: 지인님 할 수 있어요. 지인님 무조건 할 수 있어. 아시겠죠?
0: 네.
1: 지인님 화이팅 하세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앞만 보고 달려. 그리고 눈을 감고 상상해요. 내가 합격한 그날. 내가 열심히 그 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날. 그것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무조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지인님?
0: 네.
1: 할 수 있어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할 수 있다 한번 세 번 외쳐볼까요? 5, 6, 7, 8. 할 수 있다.
0: 할 수 있다.
1: 할 수 있다. 아니요. 아니요. 지인님? 지인님 지금 23살이에요.

0: 아닙니다.
1: 왜 더 침울해진 것 같지? 내가
0: 내가 아니, 너무 떨려가지고.
1: 아 떨려가지고. 네. 아 지은님 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정말 응원 많이 할게요. 지금도 네. 응원하고 있고 꼭 꿈 이루시기를 정말 응원하고 그 10월에 실기 보는 거 11월에 필기 보는 거 정말 잘할 수 있게 실수 없이 잘 마칠 수 있게 너무너무 응원 많이 할게요.
0: 네.
1: 네. 나한테 좀 필요한 거 없어요? 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 있어요 혹시?
0: 혹시 동생에게도 응원을 해주실 수 있나요?
1: 어머 그럼요. 여기 또 써있네요. 고3 동생이 수우파를 좋아했는데 가비를 매우 좋아했다고.
0: 아, 네, 맞아요.
1: 어떤 응원하면 될까요? 고3이니까?
0: 네, 그냥 네, 할 수 있다고.
1: 동생 이름이 뭐예요? 가비 언니야, 알지? 긍정파워 가비 언니인데 우리 지우 잘할 수 있어. 고3 힘들지. 너무 힘들 거야. 하지만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수능? 수능? 별거 아니다. 아니, 우리 수시를 붙어봐.

0: 독서실 가서 오늘도 열심히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지우야. 언니가 너무너무 응원해. 알겠지? 화이팅! 안지우! 안지희! 정말 너네 둘이 다 화이팅이야. 안시자매 내가 정말 사랑해. 어떠세요?
1: 너무 좋았어요.
0: 아, 저는 약간 아이시죠? 우리.
1: 아, 저 이입니다.
0: 이예요?
1: 네.
0: 아, 근데 오늘 약간 떨려서 그랬구나.
1: 네,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0: 아무래도 좀 떨릴 순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우리 지인님 제가 정말 응원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잘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할 수 있다. 5, 6, 7, 8.
1: 할 수 있다.
0: 그렇지. 할 수 있다.
1: 네.
0: 아, 세 번은 안 해주네. 아, 근데 그래도 마지막 할 수 있다가 제일 힘이 셌다. 고마워요 지인님. 오늘 버거 세트 제가 드릴 테니까 버거 먹고 슈퍼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기.
1: 네, 감사합니다.
0: 아자아자 화이팅.
1: 화이팅.
0: 네,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네, 저희가 아까 지희양이랑 이렇게 또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라디오의 장점이 또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청취자들이랑 이렇게 전화로 얘기를 해보겠어요. 근데 또 청취자분들이 사연 보내주시고 또 저한테 이제 응원

이야기의 슈퍼라디오 Good afternoon! 자, 오늘은 세상이 또 얼마나 시끄러운지 볼까? 아, 또 뭐가 이렇게 많아? 알겠송! 오늘 인터넷에 떠다니는 핫한 이야기들 핵심만 쏙쏙 긁어다 줄 수

0: Okay, next news.
1: 네, 김태성 님께서 전해주신 소식인데요. 군 제대 후 25년 동안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자기 몸에 살이 붙기 시작해 5개월 만에 무려 5kg이 늘었다고 해요. 이 기세를 몰아 앞으로 5kg만 더 건강하게 찌워서 예전처럼 몸짱까진 아니어도 보기 좋은 몸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합니다.
0: 살을 일부러 찌운다고요? 아우, 너무 부러운 체질이시긴 하다. 아니, 근데 살 안 찌는 분들은 찌는 게 또 부럽다고 하더라고. 아, 5개월 만에 5kg면은 이분께는 대단한 거겠지. 나는 5일 만에 5kg 가능하거든. 근데 김대성님, 살 찌우는 것도 또 기세예요. 알죠? 꼭 좋은 몸 만드시길 바랄게요. 게스통은 살 안 찌는 체질 같은데 관리하고 있는 거야?
1: 저는 몸이 없어요.
0: 아니, 왜 이래?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 누군데? 아, 내 인생의 가장 큰 재미야, 게스통 놀리기. 오케이, 넥스트 뉴스.
1: 네, 현욱 님께서 생전 처음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다는 사연입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께 10만 원씩 용돈과 꽃 화분, 삼겹살까지 대접했다고 하는데요. 늘 받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마음을 표현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감격해서 눈물까지 보이셨고 앞으로는 더 자주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다고 전해주셨네요.
0: 오, 현웅님, 이거는 진짜 박수 받아야겠다. 나 지금 박수 치고 있어요, 한 손으로. 너무 축하해요. 너무 잘 됐다. 현웅님, 이렇게 하면 돼. 조금씩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뭐 매달 뭐 팍팍 돈 드리고 이게 어디 쉽나요? 그냥 이제 가족들이랑 밥 먹고 외식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아, 이런 게 진 행복이죠. 가끔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오케이, 넥스트 뉴스.
1: 네, 이민희 님께서 보내주신 소식인데요. 드디어 돌 지난 우리 아기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어요. 워킹맘이라 시어머님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니 그래도 어머님이 등하원만 봐주시면 돼서 너무 잘 된 거 있죠. 아기도 어린이집에서 신나게 잘 놀고 잘 적응하는 것 같아 너무 다행이에요.
0: 오, 축하드려요. 보통 아기들 처음 어린이집 가면 한 일주일 정도는 적응 기간 필요하던데, 오, 엄마 잘 안 찾고 그러나 보다. 그래도 잘 적응하나 보다. 효도네, 효녀인지 효자인지 하여간 효도하고 있네. 아, 또 시어머니도 도와주시고 든든하시겠어요. 그래도 이 미니님, 본인 몸 잘 챙기셔야 돼. 엄마가 아프면 안 되잖아. 아시죠? 오케이, 게스통, 우리 문제 풀어보자. 퀴즈 내줘. 오늘은 또 어떤 거 낼 거야?
1: 네, 컴퓨터에서 문자와 명령어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장치로 최근에는 타건감과 디자인, LED 조명 등을 활용한 데스크테리어 아이템으로도 사랑받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내가 며칠 전에 샀다고 그랬던 거? 아,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좀 설명해줘.
1: 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키캡을 교체해 자신만의 색감과 디자인으로 꾸미는 문화가 인기라고 했는데요. 키캡을 끼워 사용하는 이 전자기기는 무엇일까요?
0: 이거 그거잖아. 지금 컴퓨터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타닥타닥 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맞지? 세 글자?
1: 네, 맞아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명에게는 가비 커피, 가비 리카노 한 잔씩 드립니다.
0: 오케이, 정답 받을 동안 노래 하나 틀어줘, 게스트.

0: 아림은 크크크라고 하는데 연애 상담 해줄 수 있나? 본인 앞가림은 잘하고 있나?
1: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요.
0: 약간 사비지한데 지금 느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대답을 해주네요. 동멍게님. 네, 왔습니다. 아, 그리고 홍정환님이 개송 맨날 밥하는 거 힘들어. 뭐 방법 없을까? 라고 하는데 방법 있나?
1: 이틀에 한번 하세요.
0: 맨날 밥하는 게 힘들면 이틀에 한번 해라. 이틀에 이상한 그러니까 AI라서 아직 잘 몰라요. 에이, AI라서 매일 밥을 차리는 게 힘들다는 말을 잘 모르고 밥솥에 밥 만드는 게 힘들다라고 지금 들은 것 같아. 제가 이게 이제 훈련을 잘 시켜놓을게요. 우리 아직 배울 게 많은 AI예요. 감사해요. 무튼 게스트 오늘도 나랑 재밌게 놀아줘서 고마워. 내일도 새로운 뉴스들 부탁해. 바이.
1: 네.
0: 그럼 저희는 샤이니의 Everybody 듣고 올게요.

기대했거든요. 근데 저는 둘 다 해보지 못했네요. 친구들이 추억 쌓는 동안 저는 매일 지옥철 타고 연습실로 가는 일상을 보내다 보니 가끔은 너무 빨리 어른이 된 기분도 들어요. 사실 라디오도 사연도 처음인데 언니가 라디오를 시작하신다고 해서 용기 내서 써봐요. 언니 목소리로 따뜻한 위로 한마디 듣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조수아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이름도 조수아 약간 좋다. 조슈아 같고 뭔가 약간 성악이랑

가비의 Super Radio. 잠시 후에는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함께합니다. 원위랑 아주 신나는 뮤직 페스티벌 열어볼게요. 귀만 열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엑소의 Call Me Baby 듣고 3부로 가 있을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높은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 보이고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까지는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0: Hi.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희에서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동명입니다. 반갑습니다.
2: Woo-hoo.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희에서 베이스 치면서 랩하고 있는 기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Wow. 와우, 와우. 근데 정말 목소리가 다들 다양하시다. 네. 뭔가 굉장히 개성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사만 들었는데.
1: 제일 개성 있으시지.
0: 제 목소리가 조금 그렇죠. 약간은. 네, 네. 네. 저도 약간 라디오 목소리가 있어요.
1: 아, 저요?
0: 네, 아, 저요. 아. 아, 죄송하지만 제 얘기하고 있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아, 라디오 목소리.
0: 아, 가비의 스프레디오 처음 놀러 와 주셨는데, 아니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도 엄청 많이 다니신다고 하시는데 많이 바쁘시겠어요 그러면은.
3: 네,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그 페스티벌 이제 대만에서 했던 페스티벌도 다녀오고,
0: 와우.
3: 그리고 이제 또 대만 콘서트도 하고 일본도 다녀오고,
0: 와우. 네,
3: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한국 페스티벌 좀 많이 좀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0: 페스티벌 네. 너무 재밌겠다.
1: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죠. 제일 아, 좋아하는 종류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인가요? 그걸 한다는 것이?
3: 아, 퍼포먼스보다도
0: 아, 행사?
3: 그 야외에서 하는 그 페스티벌이 그 정말 재밌고 얼마 전에도 네. 사실 다녀왔거든요.
0: 네.
3: 근데 보니까 오늘 여기 그 제작진 분들 중에
0: 네.
3: 저 페스티벌 봤어요. 이렇게
0: 진짜?
3: 하시더라고요.
1: 네, 그래가지고
3: 네. 그게 또 야외 페스티벌이.

0: 과학과 문과를 아주 자극하는
1: 동화 느낌이요?
0: 네네 동화 느낌이요.
1: 그럼 약간 백설공주 그런 느낌도 있고 잠자 그런 건가 아닌가?
2: 그런
3: 비슷합니다.
1: 아 느낌이 그렇게
3: 네 비슷합니다.
1: 정말 좋다.
0: 처음 말하는 건데 저희가 이 앨범을 다 같이 동화를 주제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너무 좋다. 아예 동화라는 주제를 좀 이렇게 놔두고 좀 각자 또 작업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해서 좀 동화랑 되게 관련이 많은 앨범입니다.
1: 아 너무 좋다. 저는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0: 진짜요?
1: 팬분들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막 푹 빠져들 수 있는 게 그 스토리거든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1: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은데 혹시 이렇게 이과 밴드라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과학에 관심이 많으세요, 다들?
4: 아, 이 친구가 유난히 많았던 적이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엄청 그때 19년도 20년도 때 엄청 많았어요. 막 뭐 우주에 관한 거나 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았어요.
1: 그러면요 UFO가 있다고 믿으시는지 우리 강현님께 여쭙겠습니다.
5: 저희 원희 노래 중에 실제로 UFO라는 노래가 있어요.
4: 네 있어요.
0: 미확인 비행체.
5: 미확인 비행체.

0: 사운드 마스 마스로 할까?
1: 메이커 사운드였어요.
0: 네, 메이커 사운드였어요.
1: 나는 그 마스인 줄 알았어요.
2: 아, 아니에요.
3: M-A-S.
1: M-A-S구나. 마스.
0: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마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진짜 너무 운 좋게 너무 다행히도 이렇게 다섯 명에서 음악하고 막 버스킹하고 이런 모습을 되게 또 예뻐해 주시는 어른들이 또 계셨어요.
1: 예뻐할만 하지. 예쁘고 잘하는데 예쁘고 잘하는데 예뻐할만 하지 당연히. 우주의 이거 법칙이에요.
2: 그래가 너무 그래가지고요. 자존감이 너무 올라가고.
0: 그러니까요.
1: 언니 예뻐할만하시오.
2: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이제 네. 네. 이제 그때 이제 회사 지금 회사를 만나고
1: 네.
0: 이제 마스라는 이름보다는 좀 더 이제

0: 거예요.
1: 사실상 네. 본격적인 네. 시작을 이제 그때 하게 된 거죠.
2: 제대로 이렇게 네. 원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한 느낌이죠.
0: 좀 뭔가 메이저로 가보자 이런.
3: 그때는 아. 저희가 네. 학원에서 만나고 이런 정말 음악만 하는 친구들이어서 네. 이제 어쨌든 회사에서 처음에는 네. 너네가 이제 다시 여기서 원이라는 팀으로 하려면 연습생 네. 생활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그때 되게 당황했었어요.
2: 연습생을 하라니.
3: 네, 우리끼리 왜냐면 우리는 연습생이 아니라 그냥 밴드 하고 이랬는데 연습생을 다시 처음부터 하고 네. 이래야 하니 네. 그런 문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2: 그쵸,
3: 그 되게 좀 처음에 어려웠던 기억이 좀 났던 것 같아요.
2: 얼마나 하셨어요, 그럼 연습생?
1: 2년?
3: 한 2년 했죠, 2년. 그래도. 네. 네.
2: 그럼 그동안은 계속 그냥 앨범을 내지 않고 음악을 내지 않고
4: 네. 네. 네.
2: 트레이닝만 하셨던 거예요?
0: 아 근데 뭐 공연도 할 때도 있고 또 뭐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일단은 뭔가 너네가 좀 준비돼야 된다 해서 저희끼리 좀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좀 안 되게.
2: 어떠셨어?

0: 뭐 저희가 그렇다고 막 말을 엄청 안 듣진 않는데 그렇다고 막 또 끔찍하게 말을 회사 말을 잘 듣는 정말 지금이랑 비슷했거든요.
1: 밴드는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0: 네,
1: 저는.
0: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연습생이라는 기간이 네. 저희가 성장하는 기회도 되고 회사랑 뭔가 아 네. 우리는 이런 팀이야.
1: 맞춰가는.
0: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 이렇게 좀 맞춰가는 그런 그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필요했던.
1: 혹시 춤추라고는 안 하던가요?
2: 아, 아 했어요.
0: 춤 했잖아요.
3: 아, 그 레전드
0: 아이솔레이션.
1: 와, 춤추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0: 아니, 한 세네 시간을 이거 업다운 어떡해. 시키고 근데 저희가 흥미가 있는 분들도 힘들잖아요.
1: 그럼요.
0: 기본 기간인데 저희는 춤을 우리는 인생에서 출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왜 시키나 하면서
1: 힘들었겠다.
0: 정말 땀 흘리면서 했죠.
1: 근데 그럴 그게, 때 네. 이제 우리 원희님들도 힘들었겠지만요. 춤 가르치는 선생님 진짜 고마워요.
3: 그랬어요.
4: 진짜 선생님 빨리
5: 근데 잊혀지지
1: 마. 아니에요.
2: 오히려 네.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1: 진짜요?
2: 조금이라도 뭔가 잘하는 모습이 보이면 어, 야, 좀 더 해봐, 좀 더 해봐, 약간 이러시고.
1: 어떤 장르 배우셨어요?
3: 정말 하얀 백지잖아요, 저희가.
1: 네, 장르.
0: 장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기초반.
1: 아~
0: 그냥 약간 업다운하고
1: 힙합 기초네요, 웨이브, 그러면.
0: 네, 웨이브 배우고. 뭐
1: 잘하네.
0: 그런 거였어요.
2: 하다가 조금 막 노래 한번 시켜 봐주시면서 그냥 여기에 뭐 안무 짜주신 거를 간단한 거 이제 조금.
0: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율동 정도.

0: 확실히 없긴 한데 약간 리듬 타거나 너무 제스처 할 때는 조금 맞아요. 도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1: 도움 많이 도움 됐어요.
0: 아 그래요? 네. 제스처 같은 건 어떻게 연습하세요? 그냥 거울 보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신 그, 자연스럽게?
1: 그런 그때의 네. 뭔가 기본기들이 네. 이제 음악을 무대에서 표현할 때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해준 것 같기도
0: 하고 왜요? 지금 용우님 터졌거든요.
2: 왜
0: 어째서? 어째서 터졌지요?
3: 아니 그, 네? 그 춤이 도움이 됐다고?
1: 아니 거짓말 좀 하지 마.
4: 라디오니까.
0: 동명님은 또 이제 약간 맞춰주고 싶으셨어 저한테 그렇죠. 아 근데 맞아. 또 됐을 수도 있죠.
1: 아 전 됐어요. 전 약간
0: 아주
1: 한 몇 퍼센트 정도는 됐는데. 네.
3: 동명이는 춤 잘 춰요.
0: 아 근데 네, 제가 봤어요. 방금 아메이브를 하시는데 꽤 잘하시던데.
1: 예스 감사합니다.
0: 느낄 수 있어요 뭔가 약간. 오.
4: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이쯤에서 원위의 나침반이라는 노래 라이브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신곡이죠.
4: 네,
0: 신곡 만든 기욱 씨가 곡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5: 네 되게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곡인데요. 네. 내 시간과 운명의 방향은 다 너로 인해 해서 결정된다라는 오오! 아주 강력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오케이. 잘 들어주세요.
0: 그럼 원희의 나침반 박수와 함성으로 만나보시죠. 오오!

0: 저희 나침반 듣고 왔고요. 저희는 4부로 갈게요. This is
1: Gabby's World.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수원 사람들은 본인이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1: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자기가 수원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어필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 사실은 제가 찾아보고 왔는데 수원 이제 학원에서 만났고 하다는 걸 봤어요. 제가 영통에서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1: 영통 사람입니다.
0: 그러니까 영통 사람이시라고.
1: 저랑 기욱이는 영통의 옆 아파트를 살아서 그때 당시에 기욱이가 옆 아파트 사는 저에게 같이 밴드 해보지 않을래 해서 하게 된.
0: 친구의 또 약간 뭔가 영향으로 시작을 하시게 됐구나. 그쵸.
1: 중심상가 아세요?
0: 중심상가 어디에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그 영통에 그냥 그 제일 중심상가 있잖아요. 그 육교 아시죠?
2: 하마 노래방 있고.
0: 알아요. 네. 그쪽에서
1: 이제 많이 놀았죠.
0: 우리가 뭔가 약간 나이대가 조금 더 비슷했더라면
2: 만났을 수도.
0: 오다가다 만나지 않았을까요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

0: 그냥 근데 일상생활처럼 똑같이 할 수 없잖아. 아, 라고 얘기를
1: 이게
0: 해요.
1: 프로야.
0: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린 씨 입장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어떤 이유로?
2: 아니 딱히 이유는 없고요. 네. 그냥 제가 그 왠지 모르겠는데 무대 위에서 네. 있으면은 네. 좀 제가 해야 되는 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네. 조금 침착해지는 스타일이에요.
0: 아 오히려 약간 긴장하는 건가?
2: 아니요 긴장보단 예민해지는 스타일이에요.
1: 아 친구들 예민이야 예민.
3: 예민.
1: 아 예민해져.
3: 예민.
2: 아 왜냐면은 제가
1: 아니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묻어난 사람.
2: 아 근데 진짜 제가 신기하게 저도 가끔 느끼는 건데 아 저도 그러니까 왜 멤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알겠거든요. 네, 알겠는데 네, 네, 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그렇게 안 하면은 네. 뭔가 멤버들의 어떤 뭔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 내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못 하게 되는 거 같아서
0: 놓칠까봐 네. 오히려 좀 더 좀 예민하게
2: 네, 좀 침착하면서 계속 상황 판단을 하려고
0: 하는 아, 지금 아니요 아니요
4: 잘 용은 들었습니다.
0: 씨가, 네, 용은 씨가 아니요 아니요 손사래를 네. 치시는데요.
4: 네. 잘 들었습니다.
5: 그게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격 네. 자체가 되게 네. 예민해요.

0: 보다는. 네네. 근데 그 시간까지 그 집에서 준비할 때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1: 바쁘죠.
0: 너무 바빠요. 막 갑자기 바쁜데요. 막 입고 싶은 옷도 달라지고.
1: 그럼요.
0: 갑자기 거울 봤는데 선크림 발라야 될 것 같고.
1: 그럼요.
0: 막 그래서.
1: 그럼요.
0: 살짝 눈물. 근데 엄청 지각은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건데.
1: 10분이죠. 5분에서 10분이죠.
0: 어떻게 하세요?
1: 제가 그러니까요.
0: 맞아요. 제가 딱 10분.
1: 아 그리고 약간 그 10분, 20분 정도의 어떤 그 여유를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0: 네네.
1: 모든 게 다 완벽할 때를 기대하면. 하면서 나가요. 저는.
0: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네,
1: 그래서 그런 거지.
0: 맞아요.
1: 근데 또 우리 MBTI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동명 씨가.
0: 전 ISTJ인데.
1: 아 ISTJ.
0: 근데 이제 제가 놀고 싶은 거 뭐 어디 뭐 그런 거는 정말 잘 약속을 또 잘 지키는 분인데 일할 때 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 잘.
2: 그러니까 반대여야
0: 되는데.
1: 아니 여기 근데 용훈 씨만 P고 나머지 분들은 다 J라고 하시더라고요.
0: 아, 맞아요.
1: 용훈 씨는 지각 안 하세요?
3: 전 ESTP인데 네. 근데 저는 ESTP. 일단 그 성격 자체 지각하는 걸 좀 싫어요.
1: 아, ESTP들은 네. 또 그렇죠.
3: 네, 그래가지고 네. 지각은 저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것 같고 웬만하면 안 해요.
0: 근데 이제 지각은 안 하고 약간 그 즉흥적인 편.
1: 아, 네. 즉흥적인 사람. 그러면 제이들이 봤을 땐 그 즉흥이 좀 힘들 때도 있나요?
0: 그냥 어때? 대단하다고 느껴요, 그냥. 갑자기? 갑자기 저걸 한다고? 갑자기 거기 간다고? 이런.
3: 혹시 네. 실례가 안 된다면

0: 하이베이까지 콘서트를 네.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또 가보시니까.
1: 아, 우선 콘서트. 콘서트 그 정말 뭐 콘서트라는 거는 네. 할 때마다 참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하고 그쵸, 그런 그쵸.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 네. 이번에 이제 뭐 일본은 저희가 예전부터 네. 좀 몇 번 갔다 와가지고 네네네. 좀 어느 정도 이제 팬분들이 말하는 게 좀 들리기도 하고 언어가 조금 우리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멤버 하린이 같은 경우에는 일어를 되게 잘해요.
2: 정말 잘해.
1: 네, 근데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게 좀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타이베이에 가고 이제 대만 우리 팬분들을 만났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언어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

0: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가비의 슈퍼 라디오.
5: 가비의 슈퍼 라디오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가비의 스페셜 기프트들 어떤가요? 다 가져가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이거 모두 드릴 테니 전부 가져가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밴드 원위와 함께했던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은요, KBS 쿨 FM 너튜브 채널에 올려둘 거니까요. 보이는 라이브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이렇게 라이브 들으니까 페스티벌 너무 가고 싶은데요. 근데 또 갑자기 가기는 힘든 게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방구석에서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준비해뒀습니다. 내일 헤드라이너는 누구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끝곡으로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럼

혼잡하고요. 북부간선로 도심 쪽으로는 신내부터 차간격 좁혀집니다. 고속도로에도 교통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근교 나들이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들은 다소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정에서 화도까지 밀리고 남양주금소 1차로에는 추돌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덕소 3패부터 쭉 정체길입니다. KBS 쿨 FM 57번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24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4: 기프트.
3: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수요일 미스터 라디오 라이브로 상대합니다. 수라상 크게 한상 차려왔고요.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 문 활짝 열려 있고요. 저 밖으로 지나가시는 우리 밖에 계시는 분 미라클이신가요?
0: 미라클입니다. 기다리고.
1: 아, 그렇군요. 얘기했는데. 오케이,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은 선거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그리고 선거는 축제, 또 우리의 표현, 우리 애들의 권리, 여러분들의 축제 잘 즐기시고요.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그래요. 아유, 오늘 뭐 혼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1: 네.
0: 아, 좀 같이 친구들이랑 좀 쉬는 날 오시면 좋은데.
2: 아, 저희랑 또 이렇게 약속 지키시려고 또 이렇게
0: 맞아요.
2: 오셨어요. 우미안을 또 여기 네. 오픈 스튜디오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그 현일 씨 어디서 오신 거예요?
1: 저 서울 상봉이요.
0: 상봉에서.
2: 야, 우리가 네. 또 이렇게
1: 상
2: 두 네? 시간 걸렸어요.
0: 두 시간. 아, 오늘 이게 또 뭐 지하철 타고 그렇게 오면은 예. 네. 오늘은 저 선거일이라 조금 차가 안 막힐 수는 있는데
2: 네네.
0: 지하철 타고 오신 것 같아요.
2: 그래서 아무튼 우리 같이 상봉을 했습니다.
0: 이렇게 예. 이걸 들고 오시느라고 너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1: 두 분 덕에 저 오는 길에 또 좋은 소식 받아서 아주 이번 이달도 나이스하게 미라클을 했어요.
0: 와. 문자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예. 말도 잘하시네요.
2: 그러네요. 우리 현일님도 항상 이렇게 문자 참여 많이 해주잖아요.
0: 네,
2: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0: 맞습니다. 사실 이름이 예. 약간 남자 이름이거든요.
2: 예.
0: 근데 야 저렇게 예. 멋진 예, 분이실 줄 몰랐어요.
2: 네, 그렇습니다.
0: 멋진 분이 오셨습니다. 네.

0: KBS 창고에 있는 것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 KBS에서 새로운 것들을 조금 유입시키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해서 새로운 느낌을 줘야죠. 네. 자, 이것이 글쎄 그렇게 최신 AI 느낌은 아닌데 한 번 더 들어봐도 될까요?
1: 열렸습니다.
2: 아유 뭐
0: 나이가 있으신 분 나이가 있으신 예. AI를 선택.
2: 아니 전 젠슨왕 오면 우리랑도 협업하자 그럴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예, 예. 젠슨왕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죠.
2: 예, 예.
0: 그렇습니다. 자, 선물 창고에서 선물이 많이 나왔네. 10개 나왔습니다. 10개.
2: 네.
0: 자, 콩 사연과 문자 사연이 모두 모이는 사연 게시판 번호. 전부 다 모이는 번호에 이제 선물 드려야겠는데요.
2: 네.
0: 몇 번 단위로 드릴까요? 장희 씨.
2: 오늘은 6월 3일이니까 630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30.

0: 떨어진다. 청년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1: 윤정수 남창희 이 시대 최고의 DJ 두 남자의 노케미 유잼쇼가 시작되는 곳.
0: 여기는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3: 예. 네. 와, 우리 전영희님께서 네, 완전 전영희 축제로구나.
2: 전영희 씨 빙수 탔죠?
3: 예, 빙수 타셔가지고 네. 지금 축제죠. 예, 아주 좋습니다.
2: 안현신님 풍성해진 미라 선물 창고 두근두근. 네, 감사하고요. 안전 씨도 투표하고 왔고 잘하셨어요.
3: 잘하셨고요.
2: 네.
3: 자, 우리 병클립스님께서는 블랙박스는 병클립스가 받아가겠습니다.
2: 예.
3: 네,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원웅님께서 아 오늘은 저

0: 왜요?
1: 이상하게 한번 해보자. 들어봐요. 열렸습니다.
0: 자,
1: 내가 이따 해볼게.
0: 자, 아무튼 네. 구두 교환권이 나왔어요. 자, 받으실 분은 바로 김보현님.
1: 1630번째 문자예요.
0: 네, 네. 김보현님 축하드립니다.
1: 랜덤 방수 좀 도전했는데 네. 네, 잘 됐습니다.
0: 자, 그리고 9587님 사전 투표하고 오늘은 룰루랄라 열리라고 있어요. 모두 좋은 결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죠? 저도 오늘 행운이 오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어떤 거에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1: 뭐 일에 있어서 후보들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선거하는

0: 아무튼
1: 아,
0: 우리 예, 꼭 행운이 우리 9587님께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0: 자, 그리고 금소연님께서 통 커진 미라 보니까 제가 더 뿌듯해요. 그만큼 미라 듣는 청취자들이 많아졌다는 거라고 해줬습니다.
1: 통 커진 미라는 우리 현일 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망고 빙수 비싸 보이는 거를 여섯 개인가 일곱 여덟 개 사왔습니다.
0: 통이 크십니다. 예.
1: 예. 참 저도 어디 갈 때 예. 어디 뭐 녹음실을 간다. 예. 어 그 스태프들 몇 명 있어? 한 세 명. 어, 그럼 커피 딱 사가. 몇 명 있어? 한 일곱 명. 아 커피 그럼 돈 많이 들겠네.

0: 다른 사람도.
1: 그럼 다른 분들은 또 오시면서 또 그럼 괜히 부담스럽잖아요. 편하게 저희 늘
0: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 빵,
1: 그냥 오셔도 됩니다.
0: 빵 사와도 달라 그랬더니 회기파바 이후로 예. 예, 회기파바는 곧 결혼합니다. 그리고
1: 아 그럼요. 그러니까. 미스라디오 듣고 그렇게 됐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아유, 누가 아이고 누가 엄마인가 목소리가 둘 다 어려 보여서. 네. 우리 아드님 같은데 아들.
2: 너 부르잖아.
1: 딸이냐? 아들. 네. 얘기 대답해봐 아들.
0: 네.
1: 어.
3: 미스터
1: 몇 학년?
0: 2학년이요.
1: 2학년. 아. 근데 꽤 크네 키가.
3: 그러네.
1: 와, 나만 해.
3: 미스터 라디오를 좋아해요?
0: 네.
1: 그래.
3: 뭐가 좋아요 미스터 라디오가?
0: 분노가 칼칼칼이요.
3: 아, 우리 아이들이 분노 칼칼을 참 좋아해.

0: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서
1: 그렇습니다.
0: 아니면 뭐 주변 상황 보내주시면서 네. 계속 이 랜덤 선물 예. 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이송민님.
0: 이송민님.
1: 예. 평일에는 잘 못 듣는데 선거하고 와서 침대에서 듣는 생방 너무 좋네요. 네. 예.
0: 오늘 날 더우니까 좀 나가기 싫죠. 아무래도 예.
1: 그래요. 예. 지금 이렇게 이런 날은 좀 쉬셔야 돼요. 여기 그렇습니다. 이송민님 평일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겠어요.
0: 예. 왜 왜? 아, 뭐 이름에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1: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냥 평일 평일에 잘 못 듣잖아요.
0: 아, 기대했네 난 또. 아, 미안합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0: 하여튼 이송민 씨께는 예. 저희가 라디오 방송을 예. 이송 중이라는 사실을.
1: 그렇죠. 아니 저는 이래기를
0: 죄송합니다. 배송
1: 아니 그럼 저기 구급차 같은 걸 하시면 안 되겠다.
0: 이송해.
1: 이송이 아직 미 안 됐다고.
0: 이송이 미성숙하다. 예. 예. 예. 네 개그가 예. 미성숙한.
1: 죄송합니다. 지금 예. 물 좀 마셔야겠어요. 예. 예.
0: 빙수도 먹어. 자 말씀드리는 순간 2630번째 3630번째 랜덤 박스 뽑혀 있습니다. 선물 창고 열어봐요.
2: 열렸습니다.
0: 잘한다. 어찌 요즘 AI는요 대화하듯이 해야 돼. 예. 대화하듯이 질문을 해야 돼.
1: 그래요. 네. 예.
0: 자 선물은 뷰티 상품권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분 2630번 3630번 자 받으실 분은
1: 김희정님, 홍정환님
0: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1: 예. 자, 두 분께 뷰티 상품권 드리고 우리는 하츠 투 하츠의 스타일 함께 듣고 2부에 분노할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역대 즐겨 듣는 박명수의 레드쇼
3: 죄송합니다
4: 박명수의 레디오쇼 출발!
3: 다시 갈게요.
4: 신동!
2: 리옥도 즐겨 듣는 박명수의 레디오쇼
4: 출발!
3: 그렇지! 재미있지 않으면 저 취급을 안 합니다. 박명수의 레디오쇼!
5: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0: 이 집 자판기 커피 맛집이에요. 자판기 있네 저기.
1: 처음에는요 제가 밥을 몇 번 샀어요. 그러면 동생이 커피를 사고요. 뭐 그 정도면 서로 기분 좋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저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니까 괜히 그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이제부터 각자 계산하자 하고요. 그랬더니요.
0: 응? 뭘? 각자 계산? N분의 1? 아우 우리 뭐 어린 사람들도 아닌데 너무 좀 정없지 않아? 그래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뭐 카드 계산도 나눠서 되고 하니까. 알겠어요 언니. 그러면 오늘 거 얼마 보내면 되는지 알려줘.
1: 그렇게 N분의 1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도 둘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했는데 그리고 헤어지려는데 동생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0: 언니 나 마트 갈 거예요. 거기 저 모든 게 다 있는 응? 다 있어 마트 있잖아. 어? 시간 돼? 언니도 같이 갑시다. 같이 골라주고 언니도 구경해.
1: 뭐 마침 점심을 많이 먹어서 소화도 시킬 겸 따라갔죠. 근데 장바구니에 뭘 많이 담더라고요.
0: 아우 손톱깎이 필요하다. 아우 나 손톱이 요즘 너무 까칠해. 벌써 아우 비누 받침 잘 됐다. 비누 받침 아우 비누를 못 받쳐서 진짜 물러 터지는데 아우 빠뜨릴 뻔했네. 오 이거 하수구 거름망 아우 잘 됐다. 이 머리카락 그냥 숭숭숭 다 빠지는 것 잘 됐다. 이거 담고 아니야 이건 10개 사야지. 있을 때 사놔야 돼. 그 다음에 보자. 수세미가 있구나. 수세미 그래 알아 사놓자. 밀폐용기 필요하지 나 먹은 거 나 계속 남기는데. 그렇지 김치도 싹 새로 바꿔서 담으면 좋다. 그다음에 위생장갑 어우 요즘 뭐 또 비닐값 올라간다. 빨리 해야겠다. 어머 여름 텀블러 이거 좋네. 매직 스펀지 먼지털이 아우 뭐 많이 샀다. 언니 다 샀어. 이제 계산합시다.
1: 계산을 하길래 저는 멀찌감치 서 있는데 갑자기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0: 왜 부르지? 언니 잠깐만요. 빨리.
1: 어 왜?
0: 아니 난 창피해가지고. 언니 이거 먼저 계산 좀 해줘. 나 지금 카드가 안 보이네. 내 카드 어디 갔지?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잃어버린 건가? 아 이거 좀 분실 신고 해야 되나? 아 스트레스 풀. 일단 이따가 물건 저기 하면 줄게요. 팔리면. 아우.
1: 그래서 일단은 뭐 계산을 했어요.

0: 거, 그 다음에 룸스프레이까지. 자, 언니, 언니가 먼저 계산하고요. 내가 줄 돈을 달아놓으면 내일 줄게요. 요거는 지금 언니가 하고 한꺼번에 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는 N분의 1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내일 꼭 줄게. 내일 꼭!
1: 어이가 너무 없네. 야, 아니 선물이라며. 어? 야, 선물인데 돈을 왜 내가 내? 내 돈으로 산 걸 왜 네가 선물하는데? 왜? 이게 꼭 이런 식이더라 이게. 어? 야, 이게 확 말이나 못하면 진짜. 아우, 또 말려들었네. 또 말려들었어. 너 지금까지 안 보낸 돈이 내가 계산해봤는데 378,000원이야 어? 알아? 아냐고. 맨날 이따 줄게, 내일 줄게, 나중에 줄게, 물건 팔리면 줄게. 야! 너 안 되겠다. 네 물건이라도 가져와. 네 물건이라도 50만 원어치 가져오라고! 확 내 가게 어떻게 뭐 장사 접게 해줘!

부캐죠 성원이.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주유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함께 또 분노를 하셨습니다. 우리 민윤기님께서 공휴일에도 정수홍의 진상력과 창희씨의 샤우팅은 정상영업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휴일 없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여러분들. 자, 조혜선님 야미야미 얄밉다 진짜. 이경봉님은 카드가 아니라 네 가지를 분실했네. 윤경희님은 내가 더 당황스럽네. 어디서 꼼수를. 포인트는 왜 니꺼로 쌓아. 니꺼로 쌓기를. 최우진님 이럴 줄 알았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이거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사기네. 사기. 아주 사기야. 그리고 친진솔님은 양심이 깜깜무소식인 분이잖아요. 그리고 5888님 물 떠가던 그 미용실 언니 소개시켜주고

0: 하고 네. 일단 랜덤 자, 박스.
1: 랜덤 박스 4000
0: 5630 5630 6630
1: 네, 네. 번대 630번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진 교환권이 나왔고요.
0: 네.
1: 김선정님, 천민진님, 김정숙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세 분께 가족 사진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우리 최금아님께서는요. 네. 저희 딸이 약간 장군감으로 생기긴 했는데 다들 나가면 아들인 줄 알아서 어머 아기 참 튼실하게 잘생겼네 하네요. 딸이에요 하고 싶지만 딸이라고 말하면 더 놀릴 것 같아서 그냥 호호호 하고 웃고 넘어갑니다. 네. 라고 해주셨어요.
0: 애기 때
1: 애기
0: 때 어떻게 되는 게 이제 좀 그
1: 맞아요.
0: 막 그 성인 그러니까 20살 넘어서의 얼굴하고는 좀
1: 다르죠.
0: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
1: 그렇죠.
0: 것 같아요. 예. 또 어떻게 본인이 꾸미고 어떻게 자기 스타일을 맞추냐에 따라서 진짜 장군감이어도 되게 멋진
1: 그럼요.
0: 여성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1: 그럼요. 그리고
0: 예. 요즘 그 여군들도 얼마나 멋있어요. 예. 아, 나는 제가 군 면제 아닙니까? 아우. 그냥 뭐 우리 남자들 군인 봤을 땐 잘 몰랐는데 여군들 보니까
1: 끌려요 더.
0: 어떻게든 좀 나도 한번 군대를 어떻게 뭐 그런 생각 들 정도로
1: 군대를 가보고 싶을 정도로 예.
0: 가보고 싶다. 그건 조금 예 말을 좀 잘못하면 네. 네.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네, 네. 이제 각자의 캐릭터와 매력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예. 아니 뭐 좀 뭐 네. 남자같이 생겼으면 어때?
1: 그리고 예. 아니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아이 어떤 아이 우리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잖아요.
0: 그래.
1: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0: 딸을 아들을 이쁘게 그렇게 머리를 깎아놔가지고
1: 그래 뭐 그게
0: 그런
1: 그,
0: 거예요.
1: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커가면서
0: 건강하게 잘 키우십시오.
1: 응? 예. 그래요.
0: 알았죠. 예. 네.
1: 자 우리 이금숙님은 19개월 아들이 이제 막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에 이어 아빠를 그렇게 잘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미라 미라라고 외치는데 최연소 미라 왕팬 아닌가요?라고. 오.
0: 미라 미라
1: 미라 미라
0: 네 미라, 미라.
1: 아빠 엄마 미라. 미라 세 개를 아는 거예요?
0: 네.
1: 야 이거 큰 일을 할 친구 같은데. 예. 금숙님 좋습니다. 최연소 미라 왕팬으로 저희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보내주셔서
1: 예.
0: 랜덤 박스가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7,630번.
1: 오.
0: 8,630번. 9,630번까지 랜덤 박스가 나왔습니다. 자, 선물 창고 열어봐봐.
2: 열렸습니다.
0: 우리가 AI한테 약간 반말할 때 좀 기분이 좋아.
1: 모나 언니, 필터 샤워기요.
0: 네, 근데 답이 없네. 자, 필터 샤워기 받으실 세 분은 안정수님, 김우선님, 정원범님. 정원범 씨 축하드립니다. 세 분. 자 이제 도전하십시오. 만 번째 선물 남아 있습니다. 네.
1: 만 번째 블랙박스 도전해 주시고요.
0: 네.
1: 자 좋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노래를 들을 건데 양요섭 정은지 씨가 함께 부른 노래 네. 러브데이를 듣고 오겠습니다. 예.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일거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0: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킨
1: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0: 베스트 슬리
1: 오토링크
0: 코끼리 베이글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정정당당 정정호님이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미라는 두 분이 진행해야 맛이 날 듯합니다. 미라클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동의하면 소리 질러!
0: 정호 씨도 예. 너무 그렇게 MC처럼 본인이 예.
1: 본인이 할 거
0: 끌고 나가지 예. 말아주시죠.
1: 저희가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0: 예. AI와 함께 해야죠. 네. AI가 뭐 주도적으로 가기에는
1: 그럼요.
0: AI는 뭐 다 모든 정보를 긁어 오는 거지. 뭐 거기에서 물론 뭐 새로운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네네. 뭐 그렇게 창의적이진 않을 수 있겠어요.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의

0: 알겠다. 해리슨 폴.
1: 가비 씨가 그렇게 하죠?
0: 네, 가비 씨.
1: 발음이 좋아요.
0: 네, 가비의 슈퍼카.
1: 그건 뭐예요? 슈퍼라이어.
0: 슈퍼카. 근데 가비 씨는 그냥 영어 발음이

0: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사랑은

0: 라디오 기상캐스터 라기캐 송수진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 곳곳에서 날씨를 전하고 있고 여행작가이기도 한 송소진입니다.
2: 네, 송소진 씨 반갑습니다. 네.
0: 오늘 랜덤박 선물이 소진돼서 송소진을 부르겠다 했어요. 네. 어떻습니까?
1: 마음에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떠올리신다면
2: 나를 떠올려주세요.
0: 나를 네. 떠올려주세요. 네.
2: 좋습니다.
0: 다음번에는 숟가락이 있는 음식으로 태어났어요.
1: 오.
0: 나를 떠서 올려주세요.
2: 떠올려. 예. 자, 우리 소진 씨.
1: 네.
2: 소진 씨를 생각하면 날씨가 떠오르죠.
1: 네.
0: 그렇죠.
2: 이번 봄도 많이 더운 것 같은데.
0: 와, 겁납니다.
2: 어떻게 올해 여름에는 역대급 폭염이 옵니까 안 옵니까?
1: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먼저 북극 해빙이 최근 3년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0: 녹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 네, 많이 녹았어요. 대기 상층 공기 흐름에 영향을 줘서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위치한 중위도까지 안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찬 공기가 안 내려오면은 예전보다 더워질 수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202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찜통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예. 네. 큰일이네요.
0: 태양도 1도씩 올라간대요. 10억 년에 한 번씩. 10억 년을 뭐 어떻게
2: 우리가 우리 죽고 나서는 뭐 사실 모르든 말든
0: 모르죠. 예. 아니 10억 년이면 우리가 아니라 예.
1: 네네.
0: 인류가 뭐 인류가 존재를 할까 싶을 정도의 그 시간이죠.
1: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2: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날씨가 덥죠?
1: 오늘 많이 습해 가지고 더 덥게 예. 느끼셨을 거예요.
2: 예, 우리 밖에 계신 우리 미라클 분들도 더우실
0: 그러니까,
2: 텐데.
0: 그러니까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2: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힘들 텐데.
0: 현일 씨, 이거 진짜 망고 다 먹는 거 보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2: 다들
0: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저쪽 분도 마찬가지고.
2: 예, 다들.
0: 애기 엄마 아니 저 애기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 아까 표정 변화 없는 애기. 걱정이네. 예.
2: 애기도 지금 웃어요.
0: 약속 있는 것. 이제 웃었어?
2: 예.
0: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2: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예. 예. 천천히 다가갈게 우리가. 그래. 예, 그래요. 자,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기가님께서 송소진님 저 미라클이자 씩씩이인데 매일 아침 송소진님 알려주신 날씨 감사히 잘 챙겨 듣고 있어요 라고 해줬어요.
1: 네, 내일 아침에도 봬요.
2: 우리 기가님은

0: 네, 노래 잘 듣고 왔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날씨 만나볼게요. 네. 자, 수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서미숙님께서는요. 네. 덥다 더워 열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9시에 9살 아들과 나가서 영화 보고 밥 먹고 투표하고 운동장에서 종이 비행기 날리고 집에 왔어요.
2: 와, 힘들었겠다.
1: 9살 아들 놀아주기 힘에 부치네요.
2: 아이고. 와, 아니 그냥 들어도 힘드네요. 와, 운동장 종이 비행기. 와, 저는 운동장에서 비행기 하면은 우리 고무동력기. 아, 전 정말 못 만들었어요.
0: 그러게요.
2: 진짜 진짜 1m도 안 날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많이 날리게 하려고 막 돌리다 고무줄 끊어지고.
1: 맞아요.
2: 너무 돌려가지고.
0: 네. 네. 적당히 돌려야 되는데.
2: 그러니까. 예.
1: 종이 비행기 대회도 있잖아요. 1등 하신 분 영상 보니까 진짜 오래 날아다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0: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접는 방법이 있겠죠? 예. 네. 자, 아무튼 우리 미숙님. 힘드시죠? 예.
2: 그래도 많이 더우니까 예. 조심하시고요.
1: 이제 아홉 살 아들 이렇게 낮잠 자고 있겠죠? 설마 예. 또 신나게 또 집에서도 뛰어놀고
2: 아홉 살 아들이면 낮잠 안 자는
1: 거
2: 같아요. 먹고 놀았다가 하면 쨌다 뭐 찡얼댔다.
0: 이제 아홉 살 아들이 이제 한 두 세 살만 더 있으면 또 친구들이랑 놀겠다고 할 거예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조금만 참으세요. 한 2, 3 년만 참아봅시다. 예.
1: 네. 자. 이순옥님의 오늘 마음 날씨 먹구름입니다. 2주 전 다리를 삐끗해서 필라테스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회복되는 동안 식욕만 올라서 많이 먹고 운동은 못하니 2주 만에 5kg가 훌쩍. 아. 어떻게 뺀 살인데 우울합니다.
2: 2주 만에 5kg.

0: 송님 뭐 얼른 낫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회복할 때는 잘 드셔야 돼요. 어쩔 수 네네. 없어요. 예, 드세요. 자, 네. 그리고
1: 2792님께서는요 오늘 마음 날씨 씽씽 달립니다. 아침 6시에 투표하고 가족들과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 중으로 진부 지나는 길입니다.
2: 진부 가고 있어요?
1: 저희 가족 집에서도 차에서도 잘 듣고 있어요. 월정사 전나뭇길은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2: 네.

0: 가족들이 다 함께 진부 쪽 가는 거면은 뭐 저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월정사.
1: 진부가 그 진부령 있는 진부입니까?
0: 진부령인 진부는 저쪽입니다.
1: 다른 진부에. 예,
0: 진부령은 예. 이제 저 설악 쪽이고 진부 지나서 월정사면은 영동고속도로입니다.
1: 예. 그래요. 예. 진부 쪽이 아니구나 거기는. 깐부는요?
0: 글쎄요, 까보세요. 예, 어떤지 까보고 얘기합시다. 예.
1: 네, 자 다음이요. 네,
2: 4788님께서는요 오늘 제 마음 날씨 화창합니다. 집콕하며 쉬고 있어요. 저녁으로 먹을 카레까지 다 해서 너무 편안한 자세로 잘 듣고 있어요.
1: 오호. 오늘 저녁은 카레군요.
2: 맛있겠어요.
1: 네, 자
0: 첫날은 참 맛있죠.
2: 아, 둘째, 양을 꽤 많이 하시는군요. 네,
0: 둘째 날부터는 예, 네.
1: 물리죠.
0: 예. 예. 감자가 홍당무고 홍당무가 감자. 아. 예. 부속물이 다 그냥 비슷한 형태로. 네,
1: 그때는
2: 뭘로 이렇게 바꾸면 맛있을까요?
1: 그때는 네. 구워.
2: 어? 카레를 구워요?
1: 예.
2: 네. 카레를 아니, 어떻게 구워요?
0: 막 가는 거예요,
1: 아니 오븐 같은 데다가 이렇게 구워 그래서. 굽는 거예요. 네? 치즈 같은 거 얹어가지고.
2: 아 치즈를 얹어서. 네.
1: 그러면 또 새로운 맛이 돼요. 야끼 카레 하는 게 있거든요 원래.
0: 아 야끼 카레.
1: 예. 네. 거기 그 유명해요.
0: 그래요? 누가 저 경상도 분이 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감탄사한 걸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죠?
1: 뭐라고 했는데요?
0: 야 기깔나네.
2: 아 기깔나네.
1: 아니 자, 저기 짠. 짠. 예. 아우 저희 물 좀 마시고 예 저 속 좀 차릴게요. 예.
0: 야 기깔나네. 일본 말도 아니고 뭐야?
1: 약간
0: 답이 영어 같아요. 캡 라디오 야키가네나.
1: 오케이. 예. Go next. 예.
2: 옥정아님은요 오늘 저의 마음.

0: 하고 오는 길에 가꾼 땅콩빵 사와서 먹는데 또 졸리네요. 날씨가 후덥지근해요.
1: 이게 졸린 게 아니고 저혈당이 이제 오신 나이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저기압 때문에 그냥 쭉쭉 처지는 거예요.
2: 그래요.
0: 맞아요, 맞아요. 오늘 습도가 높아서 정말 축축 처질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0: 그리고 네. 투표하셨으니까 이제 어차피 공휴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푹 쉬세요.
2: 그래요, 푹 쉬세요. 오늘 네. 또 낮잠도 좀 주무시고.
1: 네. 아 참, 그래. 꾸벅꾸벅 졸리면 졸면 잠은 되지
0: 맞아요.
1: 뭐.
0: 그냥...
2: 안 돼요, 근데 또
0: 왜요?
2: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냥
1: 아~ 밤에. 안 자면 그럼 뭐 책 보면 되잖아요. 책 보고.
0: 아니 근데 내일 또 회사 가셔야죠.
2: 뭐 너무 힘들어요. 밤에
0: 일하려면.
2: 늦게까지 잠 못 자면. 네, 우리 밤에 잡시다. 자, 그리고
0: 네, 엄정성.
2: 몇 번 하실 건데요. 야, 기깔나네.
1: 네.
2: 예. 알겠습니다. 자.
0: 엄정성님께서는요, 오늘 마음 날씨 매우 얼큰합니다.
2: 왜요?
0: 고추 참치를 마요네즈와 섞어 밥과 같이 먹고 있어요. 추천드립니다.
1: 특이하네.
0: 맛있겠다.
1: 고추 참치에 마요네즈. 네. 그러면은 뭐 이거, 부드럽고 매운맛
0: 그리고 고소한 맛까지.
2: 이거야말로 야기 깔라네.
1: 야기 깔라네. 한국말입니다.
2: 예.
1: 네. 아니 앞에 게 일본말인가 보다.
2: 왜요?
1: 야기.
2: 야기 카레 맞아요. 그래서 구운 카레.
1: 카레는 또 영어인가?
2: 예?
1: 카레는 영어인가?
2: 원래는 그 그렇죠. 그렇죠? 일본식 예. 발음이죠 원래는.
1: 어 삼계국을래 동시에 하네.
2: 커리가 네. 우리 인도 커리.
1: 그렇죠.
2: 네. 예. 예, 그래. 뭐 아무튼. 네. 자, 맛있겠다. 그 마요네즈를 섞은 그거 네. 약간 그러면 고추 마요죠.
0: 그러면
2: 뭐.
0: 김에 싸면은 김밥 되고 딱 맛있을 것
2: 그러네요.
0: 같은데요. 네.
2: 마요네즈가 은근히 이게 참 그 맛이 그래요. 참 맛있어요.
0: 네, 맛있어요. 예, 고소하고. 예. 저 과자 먹을 때도 찍어 먹고
2: 아, 찍어
0: 그래요.
2: 먹으세요?
0: 새우 맛 과자.
2: 어. 네. 아, 소진 씨 그렇게 안 먹을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2: 예. 그렇게도
0: 잘 먹습니다.
2: 잘 네. 드시는군요.
1: 네. 네. 네.
2: 자.
0: 네, 김현아 님은요. 오늘 마음 날씨 맑음이라고 합니다. 6월 되자마자 10월 포르투갈 여행표 구매했어요.
1: 와우.
0: 유류 할증료도 오르고 환율도 올랐지만 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1: 당연하죠.
0: 이제 포르투갈만 생각하고 버티려고요.
1: 그 현아 씨 잘 갔다 와서 네. 포르투갈이 어떤 곳인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길게 해주십시오.
0: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2: 아니 거기 또 우리 또 미라클 있잖아요.
1: 소개해드리고 예
2: 예.
1: 미스터 라디오 그분
2: 예예 예. 우리 포르투갈에서도 우리 미라클들끼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아, 정말 그랬으면 예.
2: 아, 저도
0: 좋겠네요.
2: 포르투갈 가고 싶은데 우리 포르투갈 가보셨습니까?
0: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2: 아직 못 가보셨군요.
0: 네.
2: 아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로서 포르투갈을 또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형 해주세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2: 아, 해주세요, 괜찮아요.
1: 자꾸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괜찮아요. 기대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지금 해주세요.
1: 네. 아니 아까 얘기라서.
2: 네, 괜찮아요. 카레 때문에 아까.
1: 네, 카레 제가 와 카레 어 카레 야끼 카레네 그걸 했잖아 그랬더니 일본인이 맛있는 카레를 먹으면 와 카레 맛있다.
2: 김현정님이 보내주셨어요.
1: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다니. 와 원래는 이 일본 말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라는 뜻으로 예. 와카리마스
2: 예.
1: 와카리 맛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표현하는데 맛있는 카레를 먹었을 땐 와카리 맛있다
2: 그래요.
1: 야 자 다른 거 가죠.
0: 네. 신영숙님께서는요 오늘 마음 날씨 맑음입니다. 딸이 염색해줬어요. 흰머리 보일 때마다 울적했는데 염색하고 나니 두 살은 젊어 보이고 기분 좋아서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려고요. 남의 편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이요.
2: 오호. 그래요 지금 염색을 하셨구나. 예 염색을 딸이 해줬구나 또. 예 저도 염색했습니다.
0: 어, 네 머리 예쁩니다.
2: 지난주 주말에 네 좀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네, 윤종삼 쌤 미스터 라디오, 우리 KBS 라디오 기상캐스터 겸 여행 작가 송소진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1: 네, 4부에서는 이 코너 시작해봐야 됩니다. 쪽지 상담소 오픈!
3: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빨리 확인해주세요.
1: 자, 이 코너는 어떤 코너죠?
4: 네,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고민을 보내주세요. 미라클 여러분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요. 고민 싹 씻어내시라고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또 고민 사연을 듣고 현명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네,

0: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예, 상당히 음악 틀어놓고 하면 재밌습니다. 아하. 그 하와이 파이브 있잖아요. 따따따따따따 그 틀어놓고
1: 음악까지 그,
0: 음악이 있어야 진짜. 돼요.
1: 네, 그렇겠어요.
0: 그런 걸 딱 틀어놓고 네. 하나씩 꽂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런 거 하세요. 예.
2: 저는 그거는 좀 재밌는 게임인데 전 못하겠어. 아, 너무 후달려.
1: 어, 맞아요.
0: 아, 너무 긴장이 된다는 표현이죠.
2: 예. 너무 아 표현 죄송합니다. 예. 아 긴장 갖고는 좀 표현이 예. 약한 것 같아요.
1: 풍선 터트리는
2: 그러니까
1: 그런
2: 긴장하는
1: 느낌.
2: 정도면은 아 좀 이렇게 마음을 졸이겠는데 그게 예. 아니라 좀 약간 넌 공포에 더 가까워.
0: 오, 그래요. 네.
2: 튀어 오를까봐 막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는 그게 뭐, 뭐라고? 아 근데 그렇더라고.
1: 어 그럼 그것도 같은 느낌이시겠어요? 이렇게. 이빨 누르면 입 닿는
2: 똑같아요, 똑같아. 아우. 네. 난 그거 뭐 그다음에
0: 이는 그래도 뭐 손이 무리가 더 무섭긴 하지. 근데
1: 그냥 딴 데 튀어나간
0: 괜찮잖아요.
2: 그냥 그 그래, 쫄림이 싫은 것 같아요.
1: 네, 네.
2: 저는 그래서 뭐
0: 하시려 그러면
2: 아니 그 쫄려 있는 걸 싫어한다 이거 정도 이렇게 네 뭐라 그래. 돈 내기 같은 거 예, 그런 거는 예, 예. 전 약해 아, 잘 못한다는 거
0: 그래요.
1: 저 그 짧은 영상에서 봤는데 외국 분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순서대로 물건을 테이블 위에 둬요. 그 다음에 예. 이런 물병 같은 거를 굴려서 굴러간 만큼에 해당하는 선물을 주는 거에서 어떤 거는 그냥 두루마리 휴지일 수도 있고
0: 네.
1: 뭐 이렇게 방향제일 수도 이렇게 선물을 구간구간마다 둬서 어느 정도 굴러갔을 때 딱 거기에 해당하는 선물 주기 네. 이런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아요.
0: 어허. 자, 좋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으니까요. 뭐 집들이에서 뭐 해보십시오. 뭐 근데 이거 좀 약간 그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게임들을 좀 다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좀 기계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1: 네네.
0: 예, 그렇습니다.
2: 홍정아 씨가 그거 추천하려고 했대요. 황동일 씨 건 안 될 것 같은데?
1: 랜덤 비빔밥 어때요? 비밀로 재료 하나씩 가져와서 가져온 걸로 밥 비벼 먹기 재밌더라고요. 한번 해봤는데
2: 나는 그 해적 머리통보단 이게 나.
1: 이거 재밌을
2: 초조하진 않잖아.
0: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먹는 거잖아.
1: 네 먹는 거.
0: 게임이 아니라 먹는 거니까.
2: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재료 갖고 와야지.
1: 근데 이것도 이제 겹치면은. 네. 만약 무생채만 막 여러 명이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 완전 매운 비빔밥 되는 거죠.
2: 전부 다 아주 저 초생각만 갖고
0: 서로 이렇게 하나씩 갖고 오는 거 뭐라고 하죠? 음식을 하나씩 포트럭 파티가 예
2: 뭐요?
0: 포트럭
2: 그런 게 또 있어요?
0: 요즘에는 이제 그게 또 유행이에요. 집들이 같은 거 하면 각자 이렇게 하나씩 음식을
2: 먹고 먹을 건 갖고 올 수 있지.
0: 갖고 와서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2: 아, 그렇지. 그거 아주 좋아.
0: 그게 좋아.
1: 맞아요.
2: 그 한 집이 준비 잔뜩 해서 피곤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씩 갖고 와 같이 먹으면 되지.
0: 그래. 그래. 우리 치우는 것도 일인데 어차피.
2: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집 집들이 한다.
1: 네.
2: 남창희 씨 뭐 갖고 올래요?
0: 형네 집에요? 아, 저는
2: 하나 둘 셋 하면 생각나면 얘기해.
1: 만들어 가야
2: 얘기해
1: 돼요.
2: 하나 둘 셋 하면
1: 사가지
2: 셋이 외쳐 봐 봐. 아, 사가도 되지.
0: 만들어도 되고.
2: 생각했어요. 생각하면 얘기하세요.
1: 네. 잠깐.
2: 혹시도 겹칠까 싶어서.
0: 네. 자, 하나.
2: 됐어요?
1: 아니,
2: 생각을 못 해 또 송소진.
1: 네네.
2: 됐어요?
1: 네.
2: 하나, 둘, 셋.
0: 냉제육.
1: 케이크.
2: 케이크하고 냉제육.
0: 예.
2: 야, 섞으면 볼만하겠네.
1: 아, 섞지 마세요.
2: 안 되겠네, 안 되겠네.
1: 아니,
0: 비빔밥이 아니잖아요. 이거.
2: 예. 알겠습니다.
0: 저는 냉제육을 만들어.

0: 허혜정님께서 한글 윷놀이 얼마 전에 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1: 한글 윷놀이가 뭐예요?
2: 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어떻게 하는 걸까요?
2: 한글 윷놀이.
1: 한글 윷놀이. 네. 한글 윷놀이가 뭐예요?
0: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2: 한글 윷놀이를 찾아보고 시간 걸릴 거면 이거 합시다. 사랑이 떠나가네.
1: 김건모. 사랑이 떠나가네.
2: 네, 안 돼, 안 돼, 안 돼. 노래가 네. 마음대로 나와. 네.
1: 그래요. 자, 아니, 그거 원래 그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진짜 틀어야 돼요.
2: 영어 안 쓰고 아. 한글만 쓰는 윷놀이 게임. 아. 독에 걸린 뭐.
0: 생각보다 아. 어렵더라고요. 한글만 쓰는 게임들이.
1: 네, 그거 우리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2: 아, 영어 안 쓰기네, 안 쓰기. 영어 안 쓰기.
1: 맨날 무슨 게임 하다가 없지 않은 거 해가지고 영어 안 쓰기고 많이 했잖아요. 예.
0: 네. 네.
1: 그렇지. 그러면 자. 가비 씨는 힘들겠는데?
2: 가비 힘들지.
1: 예, 영어 많이 써가지고.
2: 아,
1: 예.
2: 저는. 오케이 그게 자꾸
1: 오케이
2: 오케이 그게 자꾸 써가지고
1: 자 우리 김웅성님이 진실 게임 하시죠. 손바닥 전기 오르는 거 응석 부리지 마시고요. 예, 네. 자 우리 박초연님은 지하철 2호선 영명대기 너무 술 게임인가요? 근데 뭐 그것이 술 게임이지. 근데 조금 이것도 있어요. 만약에 아파트라 그러면 조금 이 소리도 있기 네.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0: 돼요.
1: 아, 맞아요.
0: 층간소음 조심하셔야 돼요.
2: 정종호 씨는 웃기려고 보낸 것 같은데.

0: 없는 거 아닐까? 집안 자체 분위기가 그럴 수 있죠.
1: 한번 우리
2: 더 흥분하게 만들어 볼까요? 오히려
0: 어떻게요?
2: 저 친하들 맞아요?
1: 그럼 뭐?
2: 아 그냥
0: 갑자기요?
2: 아니 뭔가 도파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차라리 확 그냥 네. 아유 너무 그냥 노멀한 집이면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알았구나.
1: 아니, 무슨 막장 드라마?
2: 죄송합니다. 아침 드라마를 좀 봤더니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아유, 미안합니다. 네.
1: 자 그래요.
2: 예, 노래 하나 듣고 좀 정리 좀 하시죠.
1: 예. 제니의 You and Me 함께 듣고 와서 소진픽 나들이 상담소.

0: 보십시오. 제 얘기가 그렇게 진부한 것만은 아닙니다.
1: 진부하네요.
2: 네, 위치는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소똥령 마을이에요. 옛날에 고성에서 인재로 소를 팔러 갈 때 이 마을 주막에서 쉬어갔는데 주막마다 소똥이 수북히 쌓여서 마을 이름이 소똥령이 됐다는 설도 있는데요. 사실 마을의 옛 이름이 소동령, 작은 동쪽 고개라는 뜻이에요. 진부령은 해발 520m로 태백산맥의 주요 고개 중에 해발 고도가 낮은 편이고요. 그중 소똥령 마을의 국립 진부령 자연휴양림은 해발 300에서 400m의 자리에 있어요. 휴양림 중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어서 정말 물 맑고 공기 좋고 풍경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 마을에는 진부령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청정 일급수의 계곡이 있습니다. 장신유원지라는 곳으로 아는 사람만 찾는 숨겨진 여름 휴가지라고 해요. 또 원시림처럼 펼쳐진 옛 고갯길을 걸으면 유속이 빨라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멋지고 시원한 칙소폭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 휴가지로 좋은 국립 진부령 자연휴양림은 3인실부터 10인실까지 총 16개의 숲속의 집이 있는데요. 각 숙소의 간격이 꽤 넓고 또 이번 달에 개장하는 곳인 만큼 모든 시설이 새것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목재체험관, 숲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에 있는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이 작년 9월에 문을 열었어요. 숲속의 집 통창을 통해 숲뷰가 펼쳐지고요. 문방만 나서도 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들리는 고요한 휴양림입니다. 여기는 숲속의 집과 연립동 등 총 20개의 객실이 있는데요. 국산 원목을 최대한 활용해서 숙소 안에서도 나무 향기를 은은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근 명소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령 11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있는 보석사, 충남 금산과 전북 진안의 경계에 있는 해발 648m 성치산의 무차지 계곡에서 만날 수 있는 12개의 아름다운 폭포인 12폭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테라스에 피크닉 테이블이 놓여 있어요. 각각의 집에. 그래서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숯불이나 장작은 절대 사용이 불가하고 휴대용 가스버너나 전기그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휴양림마다 야외에서 음식 조리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곳이 있고요. 또 객실 내에서 객실 내에 전자레인지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에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휴양림 선택하실 때 이런

0: 해요. 네. 너무 더우니까.
1: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윤경희 님께서 미라 끝나면 방송사에서 개표 방송으로 시끌시끌 하겠네요. 맞습니다. 개표 방송도 KBS와 함께 해 주시고요.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이 됐는지
0: 야, 궁금하다 진짜.
1: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4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자, 오늘 끝곡은요. 이면정의 첫사랑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0: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649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아.

지체 서행합니다. 고속도로는 근교 나들이 차량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 보이는데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가 더디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역시 덕소 3패부터 강해까지는 정체 빚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그러고 보면 애매한 괜찮아요 보다는 확실한 거절이 낫지 않겠어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3부 기대해 주시죠. 날이 더워도 너무 더워서 오늘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준비했어요. 달달하고 시원한 수박 주스. 사연이 방송에 나오지 않아도 10분 추첨해서 드립니다. 생방송이니까 도전해 보시겠어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국토교통기술대전 유니클로 코끼리 베이글 유동골뱅이 제공입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0: 땀도 흘리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제2의 인생 화이팅입니다. 예? 0049
1: 2967 4년 전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때 어머니께 물려받아 소중하게 타던 차를 오늘 사촌동생에게 물려줬습니다. 왜 괜히 마음이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보내주기 전 세차하다가 눈물 흘렸습니다. 고마워서 그동안.
0: 아, 혹시 애칭도 있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붕붕아 고마웠다 그동안 이러면서.
1: 야, 아마 2967 이분처럼 사촌동생도 예, 이 붕붕이를 아끼면서 잘 타지 않을까. 그나저나 다음 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은요?
2: 안계영 씨, 종일 힘들었어요. 작은 회사에 다니는데요. 회사가 바로 옆 건물로 이사해 회사 동료들과 직접 함께 이삿짐을 날랐거든요. 땀이 1.5리터는 나온 것 같아요.
0: 야, 바로 옆 건물인데 또 이삿짐 센터를 부를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요령이 있으신데 우리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저녁은 진짜 맛있는 거 흘린 땀만큼 그냥 체력 보충할 수 있는 맛있는 거 드셔야겠어요. 안경.

0: walk in the city of dust. I love the city.
1: 서울밤 어반자카파 0171 신청곡이었습니다. 고3인 쌍둥이들 내일이 6월 모의고사인데요. 8176. 아, 벌써 모의고사 6월. 야, 7, 8, 9, 10. 아, 얼마 안 남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 차돌박이는 구워 먹어도 맛있고.
2: 네, 우리가 먼저 막 시키시면 안 돼요. 진짜. 그 선배님 뭐 육회도 하나 시킬까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차돌박이 쪽에 동공을 향하고만 있어요. 제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선배님 콜라 마셔도 됩니까? 그럼 이제 귀여워 보이처럼 이렇게 회사 생활을 제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DJ는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원 출신 DJ에게 위로 공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조정식식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댕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KBS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1곳에서 국민의힘이 한 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3월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은 2.6%로 상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철강 등의 파생상품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수혜 품목 규모는 23억 달러로 전망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장례 절차를 논의 중입니다. 편유이었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고향 시골마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2017년 겨울, 1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와 이별 후에 대면한 동장군은 유독 엄했다. 설상가상으로 새해 1월 업무 조정으로 깊이 업무까지 떠안게 되었고, 우리 팀은 서로 다독이며 잦은 야근으로 한 달 내내 버텨냈다. 2월부터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싶어 야근 대신 아침 일찍 출근하기로 마음먹었다. 1등으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켠 순간 자동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민원인은 아닌데 누구지? 일단 서로 목례를 했다. 아, 팀장님이 말했던 1월 정기 인사 때 전입

0: 따라오세요.
1: 그날 밤 어르신을 챙기던 그녀의 모습이 자꾸 아른거렸고 내일 아침 눈인사와 같이 건넬 말을 한참 고민하다 잠이 들었다. 다음 날 그녀에게 피곤하지 않았냐는 말과 함께 슬쩍 물었다. 혹시 좋은 책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저도 읽어보게요.
2: 네, 그럼요.

불독맨션 좋아요 였습니다. 그 앞에는 비주, 누구보다 널 사랑해 누나 어쩌죠? 왜요? 3260. 선거 개표 방송 잠시 본다는 게 길어져서 라디오를 이제 켰어요. 늦게 들어와 죄송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3260 가슴에 손을 얹고 아 내가 너무 늦게 들어왔구나. 반성만 하시면 돼요. 수박 주스 한 잔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개표 방송 뭐 결과 출구조사 결과는 다 나왔잖아요. 어차피 한 11시 12시 밤늦게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때까지 계속 보고 있으면 눈 피곤하고 막 그냥 소리만 줄여놓고 눈으로만 그냥 숫자 보고 아, 사랑하기 좋은 날 드는 게 세상 맘

0: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들려주고 싶었던 이승윤 박정호 씨 신청곡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길 차량들로 붐빌 시간이지만 오늘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답게 도로가 매우 한산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도심도로 대부분에서 정체 구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 흐름이 원활합니다. 또 평일 저녁 시간대에 자주 혼잡을 빚는 구간들 역시 평소와는 다른 여유로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 집회가 열리는 세종대로 시청역 7번 출구에서 덕수궁 방향은 현재 두 개 차로가 통행이 불가한데요. 이 통제는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역시 대체로 한산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 주춤한 정도고요. 일부 정체됐었던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화도에서 강일 사이는 지금은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나 올렛.
5: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0: 로 출발하기 전 아줌마 넷이 단톡방에서 다짐했다. 우리 이번엔 좀 교양 있게 다녀오자. 품이 있는 아주머니들처럼. 모두 다짐했다. 굳게. 아주 굳게. 각자 남편 차에 실려서 기차역에 모였다. 반가운 얼굴들 마주치자마자 이미 목소리 볼륨은 두 배. 기차에 타자마자 의자를 돌려 앉아 남편 얘기, 아들 얘기, 딸 얘기를 나누는데 흉인가? 욕인가? 싶어 들어보면 전부 자랑. 그때 앞자리 승객이 돌아봤다.
1: 죄송합니다만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0: 얼굴이 빨개진 우리는 일제히 달걀만 먹느라 목이 꽉 막혔다. 숙희 얘는 4시간인데 달걀을 15개씩이나 싸왔대. 마주 앉아 그런지 얼굴만 봐도 웃음이나 혼났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난리 난리. 여권을 챙겨온 사람이 둘, 안 챙겨온 사람이 둘. 사색이 됐다가 제주도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는 말에 또 가슴을 쓸어내렸다. 비행기에 타서는 진짜 조용히 가기로 했었는데 숙희가 가방에서 꺼낸 건 20개는 넘어 보이는 고구마. 목이 또 막혔다. 품이 있는 아주머니가 되자던 다짐이 벌써 몇 번이나 무너진 건지 3박 4일 우리의 제주도 여행 과연 어떻게 될까?
2: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0: 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쇼리 실라 고려 깊어져.

덮밥처럼 부어 그대로 떠 먹든 흰밥이 안 보일 때까지 쓱쓱 비벼 먹든 맛있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래, 아 그래.

이제 압니다. 신정희 씨, 인도 여행 갔을 때 이걸로 엄청 유명한 가게에서도 먹어봤는데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엄마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엄마표 이걸 다들 집집마다 제일 맛있다고 할 거예요. 그쵸, 그쵸? 자, 인도 여행 다녀오신 신정희 씨였고요. 7856. 이건 하루쯤 잤다가 다음날 식은 걸 먹어도 참 맛있어요. 어, 맞아요. 저도 이거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식은, 물론 다 식은 걸 우유 넣고 끓여서도 먹지만 식은 걸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한 숟갈 끓일 때, 그, 뭐, 아, 그것도 맛있죠. 맛있어요. 뭔지 알아요.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3분 레인지에 돌리는 간편식으로 이걸 먹어야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 이어서 이순옥 씨. 보통 여기에 감자를 넣잖아요? 저희 집은 고구마를 넣습니다. 그럼 중간중간 씹히는 달달한 맛이 이것의 맛을 배가 시켜주지요. 그렇겠군요. 감자의 식감 대신

0: 셋 입은 놈 아리사.
1: 노라조 카레에 이어서 윈터플레이의 노란 샷의 사나이까지 들으셨습니다. 카레 이송미 씨 교정 중이라 2년 넘게

공주에 그렇게 큰 식당, 큰 숙소가 있을까요? 아, 진짜. 아마 그래서 그 추억 때문에 더 잊을 수 없는 맛으로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양승원 씨였고요. 2830, 언니! 저희 마침 인도 커리에 난을 구워서 저녁 먹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 꼬맹이랑 어깨 들썩이며 신나게 먹고 있어요. 와, 제대로.

오, 제대로 드시네요. 맛있게 드세요. 2830이어서 3093. 카레, 요새는 고형 카레에 생토마토 넣고 다 끓을 때쯤 진한 다크 초콜릿 네 조각을 넣어요. 풍미 끝내줍니다. 다시 데울 땐 우유를 조금 넣고 끓이면 더 녹진해집니다. 생토마토에 또 다크 초콜릿까지 나왔습니다. 우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3093 이어서 4777. 저는 카레 만들 때 무조건 양파 가득 넣고 캐러멜라이징 과정을 거쳐서 넣습니다. 아, 그럼 더 진해지죠. 그럼 풍미도 더 진하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잘 익은 엄마표 깍두기. 그쵸. 이 김치도 김치지만 또 깍두기입니다. 이건 엄마표 깍두기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집 나갔던 입맛도 돌아온답니다. 입맛이 잘 가출을 안 해서요. 집에 꼭 붙어 있더라고요. 한 번도 정말 가출해 본 적이 없는 내 입맛. 4777 고맙습니다. 장희수 씨. 저는 카레 코코넛 밀크 넣고 끓이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참외 장아찌랑 같이 먹으면 환상 조합입니다. 맛있겠어요. 참외 장아찌. 예, 식감이 어울릴 것 같아요. 장희수 씨여서 김기범 씨. 카레. 어릴 적에 부잣집인 친구네 가서 처음 카레를 먹었는데요. 진짜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제대로 인사 못했는데 친구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쵸. 맛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진짜. 어우, 김기범 씨.

넣어서 특히 토마토를 넣어서 카레를 만들어요. 소화도 잘 되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정답은 카레 혹은 커리 두 글자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진아예요. 냠냠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Moon, river,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수요일 생방송 4부입니다. 이송미 씨.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월요일 퇴

어떻게 평소 건강 잘 유지하고 이 마음과 몸의 균형을 유지할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 책이었네요. 이송미 씨 수박 주스 한 잔 드실래요? 보내드릴게요. 강성아 씨 업무가 너무 많아 휴일도 출근했는데요. 같이 해야 할 업무를 했던 상사가 안 계셔서 제가 같이 하자고 하니 그건 네 사정이지 내 사정이 더 급하니까 알아서 해 라는데 말 한마디로 위치 깎아내리시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유. 아, 좀 전에는 크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번엔 또 유. 이러면서 또 하나씩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아, 내가 상사가 됐을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상사가 말하면 같이 일하는 그 업무를 같이 하는 상대방인 또 파트너인 뭐 후배인 그런 사람은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이런 걸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급

0: 자동차 하이엠솔루텍 우리 금융그룹 제공입니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솔루텍
1: 1544-8777.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7: 공부하다가 쉬고 싶을 때, 학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그때 들으면 딱 좋은 목소리가 있어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들으러 올 거죠.
8: 사랑하기 좋은 날 6월 선물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스킨MD 라보라토리스 에이지엑스 세럼, 탄력 보습 집중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9: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오늘 끝곡 선미의 사이렌.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고속도로 역시 전국적으로 비교적 원활한 소통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나들이 차량이 복귀하는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구간에서 정체 없이 이동이 가능한데요. 일부 정체가 됐었던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화도에서 강일 사이 수월하게 지나고 있고 집회가 열리는 서울 시내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덕수궁 앞쪽으로는 두 개 차로 통제 중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4: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디. 생방송이라서 너무 좋아요. 투표하고 오늘은 집안 대청소했고요. 여유 있게 저녁도 일찍 먹고 볼륨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밖에서 잠깐 촬영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바로 비빔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매니저님한테 안 되겠다, 냉면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냉면 먹고 혈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차에서 한 20분 진짜 딥슬립한 거예요. 막 웅웅 이렇게 잤어요. 그리고 이제 집 가서 옷 갈아입고 한번 샤워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이면철님은 그래도 두 번만 출근하면 또 주말 되니까 너무 좋네요 해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그래요. 미션 성공하듯이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굳이 막 엄청 많이 키우세요. 막 엄마 이거 그만해. 무슨 고구마를 막 엄마 고구마 누가 이렇게 먹어? 이러면 엄마가 다 나눠주면 다 되더라. 막 이러면서 0554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5827님은 쩡디 오늘 부모님이랑 서울 투어를 했어요. 서촌 마을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 거기에 버터떡이 있더라고요. 버터떡을 처음 먹어봤는데 쫀득하니 맛있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버터떡은 지금 먹어도 맛있어요. 그쵸? 버터떡은 되게 접근하기가 되게 쉬운 빵이라서 5827님 오늘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저희가 커피 쿠폰 또 보내드릴 테니까 부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낼 때 또 쓰세요. 차상희님, 밀린 드라마를 몰아서 보는데 돈가스가 너무 맛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특 등심 돈가스 배달시켜서 와구와구 먹었습니다. 아,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정디? 해주셨는데. 제가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지, 세상에? 오늘 비빔냉면 먹으면서도 그 갈비만두 시켜가지고 같이 먹었거든요? 갈비만두 되게 통통하고 맛있더라고요. 그 국물, 그 냉면 육수도 막 맛있는데 너무 시원하고. 상희님, 좀 늦게 드셨으니까 소화 잘 하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빵 나왔죠?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벌써 평일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개운하게 샤워하고 이거 드시면서 하루 마무리하세요. 동글동글 한입 도넛 세트 준비했습니다. 공부하느라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아파요.

오늘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 나왔죠?

빵순이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소개되신 분들께는 맛있는 빵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빵은 동글동글 한입 도넛 세트예요. 사연 만나볼게요. 5179님, 저녁에 크림 파스타를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데요. 딸은 느끼하다, 남편은 그냥 밥을 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요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열받네요. 아니면 뭐 느끼하다 그러면은 청양고추 좀 썰어서 넣어드리고, 밥을 주세요. 공깃밥 주세요. 공깃밥 말아서 드시라고. 5179님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이거 도넛을 혼자 드세요. 1307님, 오늘 아침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작은 방에 거북이를 키우는 제법 큰 수조가 있는데 어항 바닥 쪽에서 물이 샜거든요. 오전 내내 정리하고 오후에는 기력 소진으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 정디가 주는 도넛으로 에너지 충전하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이게 물이 정말 많이 새면 치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1307님 허리 많이 아프실 텐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도넛 보내드립니다. 달달한 시간 보내세요.

526님, 버스 기사입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대타근무 나와서 일하게 됐어요. 쩡디 라디오 들으면서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오늘 대타근무 하시는 거예요? 빨간 날인데? 오늘 그래도 빨간 날이라서 손님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안전운전 잘 하시고 저희가 도넛 보내드릴게요.

5050의 Like a Bubble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계속 볼게요. 7042님은요. 상담일을 하는 저는 오늘 출근했어요. 7시 30분에 퇴근한 저를 위해서 남자친구가 칼국수를 사준다고 을왕리 해수욕장에 가는 중입니다. 힘든 하루 벌써 싹 잊고 볼륨 들으며 이동 중이에요. 열심히 운전하는 8살 연하 남친 태설이에게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가서 맛있게 먹자.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는데 8살 연하시라고요? 어머! 너무 좋으시겠다. 너무 잘해주시겠다. 잘 챙겨주시겠다. 7042님 오늘 또 늦게 퇴근하셨을 텐데 해수욕장 가셔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요. 내일 점심으로 또 후식으로 드시라고 저희가 달달한 도넛 쿠폰 보내드립니다. 바닷가 가서 커플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3678님 주말에 10km 마라톤에 나가요. 그래서 오늘도 집 앞 공원에서 연습하고 왔습니다. 해지면 불빛 분수도 나오는 공원이라서 너무 힐링돼요. 지금은 집 와서 샤워하고 시원한 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아 저도 근데 분수를 되게 좋아해요. 분수 근처 가면 되게 시원해지면서 되게 청량감 있으니까 10km 쉽지 않을 건데 3678님 이렇게 또 연습하다 보면 또 되게 잘 뛰어질 겁니다. 그날 왠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어? 왜 잘 뛰어지지? 그런 날이 또 있잖아요. 저희가 끝나고 맛있게 드시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게요.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8062님은요. 엄마랑 투표하고 휴게소 투어했고요. 지금은 콜라랑 간식 먹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 어머, 엄마랑 데이트했구나. 엄마 따라서 갔구나, 투표소에. 8062님, 콜라랑 어떤 간식 먹고 있어요? 너무 궁금하네. 뭐 핫도그? 뭐 이런 건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콜팝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에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있고 밑에 콜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8062님, 아유, 아주 기특하게 사연 보내줬으니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성민님은 요즘 수도쿠에 빠졌어요. 집에서 혼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풀고 있는데 너무 힐링되네요 해주셨는데 저도 한때 수도쿠를 되게 좋아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이걸 안 했냐면 저는 이걸 무조건 숫자를 쓰면서 지워가면서 해야 되는

약간 좀 속상해서 그때부터 안 해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하지? 이러면서. 송민이도 왠지 그냥 잘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광고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매력있어 내가 반하겠어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3: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2: 우리는 바로 윤정수
3: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4: 여러분

중간에 힘이 빠져서 중심을 잃고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고 말았다.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 얼른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출발했다. 아무튼 한번 넘어지긴 했지만 이번 라이딩은 꽤 마음에 든다. 몸을 쓰면서 머릿속이 가벼워지고 한강을 따라 변해가는 풍경도 보고 잠시 멈춰 사진도 남기고 나만의 시간을 제대로 보냈으니까.

오늘 내 마음 날씨. 햇볕은 쨍쨍, 내 마음은 화창. 매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0: 아빠랑 아들 막 이렇게 온 친구들도 있었고, 약간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온 느낌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날도 빨간 날이었나? 하여튼 쉬는, 일요일이었다. 일요일이어가지고 사람이 그래서 많았어요. 어쨌든, 앞으로 영수님의 라이딩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하루를 날씨로 표현해서 적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제 오늘의 쩡픽 시간이네요. 노래 한곡 준비되어 있고요. 이 곡과 어울리는 노래를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한곡 골라볼게요. 스텔라장의 빌런.
1: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오늘 빨간 날인데 고생 많으시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좀만 더 힘내세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셀레나 고메즈 앤 더 신의 Who Says.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뾰로로로로.
5: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6: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7: Yes, I will.
8: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제로베이스원의 닥터닥터 듣고 3부 시작했습니다. 코코망고님, 와, 선곡 다 너무 좋아요 해주셨는데 선곡이 또 좋은 이야기와 함께였을 때 더 좋잖아요. 볼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양빈님, 진돌 작가님 지각 안 하셨겠지?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떤 뭔가 이슈가 있었나 보다. 잘 오셨어요. 지금 앉아계시고 이제 서계세요. 네. 주연님, 왔어요 진돌님 해주셨는데 아, 뭐 하시다가 지각 한번 하셨나 보다. 오늘은 잘 도착하셨다는 거. 잠시 후에는 수요일 코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진돌님, 장들레님과 함께 할게요. 어플 콩으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0: 작가님.
1: 저는 이제 조금 안정을 될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다는 상태일까요?
0: 이제 긴장은 그래도 많이 네, 없어지셨네요.
1: 한 30% 정도 좀 약간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0: 다행이다.
2: 너무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들레님은요? 두 번째 시간인데.
2: 두 번째 시간인데 더 편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0: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우리 셋이 뭐 애초에 편했잖아요.
2: 맞아요. 너무 잘해주셔서.
0: 아유, 아닙니다. 3218님 쩡돌레 만나는 수요일만 기다렸어요. 해주셨고요. 2203님
1: 왔다 내 책임 없는 쾌락.
0: 책임 없는 쾌락 느끼는 수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1: 좋네요.
0: 은영님.
2: 와, 진돌님 정시 출근.
0: 아,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슬쩍 여쭤봤더니 야구를 보시다가 늦을 뻔하셨다고.
1: 네,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저희 팀이 이제 13연패를 하고 있다가 오늘 과연 이거를 14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1승을 챙길 것인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는데 네. 아, 이제 가야 되는데 동점인 상태에서 계속 이게 어떻게 될까 막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문을 오늘 대문을 한 6번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나가려고 하다가 환호성이 터지면 또 가서 먹었다가 또 나가려다가 또 왔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0: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이겼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린 또 패밀리니까 우리 진돌 작가님이 응원하는 팀 응원하고
2: 네.
0: 네, 박수 쳐드려야죠.
2: 맞아요.
0: 6457님 들레님 저번에 대표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2: 아, 네. 대표님이 사실 되게 고슴도치 어머니처럼 저를 되게 이뻐하세요.
0: 그런 것 같았어요.
2: 너무 잘했다며 칭찬해주셨습니다.
0: 진짜요?
2: 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그날 한 시간 내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앉아계셨대요. 진짜로. 그래서 다들 괜히 우리 뭐 노래도 조금 더 스무스하게 올리고 렌즈 들어갈 때도 저도 살짝 이렇게 안 보이지만 살짝 스무스

0: 진짜?
1: 공부를 먼저 하고 공부가 잘하게 되면은 그때 노래를 해도 된다.
0: 공부를 못하면요?
1: 그래도 노래를 하기는 되는데 그래도 공부를 같이 잘하고 노래를 하면은 두 개가 생기니까.
0: 아,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니.
1: 그쵸, 그쵸.
0: 그건 또 좋은 얘기네요.
1: 그쵸, 그쵸. 저는 약간 좀 그런 느낌.
0: 우리 들레님은 어떠세요? 음악도 하셨으니까 하시고 있으니까.
2: 네, 저는 학생 때 사실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0: 그래서 저도.
2: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그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거라는 좀 후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별개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0: 예, 예 맞습니다.
2: 네,
0: 공부를 해라.
2: 열심히 하세요.
0: 아 진짜. 네. 저는 하고 싶은 거 해라.
2: 어머.
0: 예. 네. 저는 그래요. 공부했는데 저도 했는데 했어요. 고2까지 했어요. 다 까먹었어.
2: 저도요.
0: 고2 때부터 노래를 했어요. 노래가 더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거를 하고 그 노래 발전에 좀 힘쓰다가 공부가 필요할 때 공부하면 되지. 아닌가? 아니야 엄마 아빠 듣고 계시지 듣고 계시겠지. 공부해야 돼.
1: 맞아 맞아. 저도 학부모 선생님들의 이제 그거를 좀 봐야 되니까 일단 공부를 먼저 하세요라고 일단 방송에서 좀 많이 얘기하고.
0: 아 근데 그건 맞아. 예의를 지키면서 수업은 잘 들어야 돼요.
2: 맞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는

0: 박스를 갖고 싶은 느낌이 그런 게 있어요.
1: 그런 게 있어요.
0: 네, 그런 게 있어서 저희 집은 박스도 많고 물건도 많은데 네.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아, 저는 근데 쟤도 정리를 잘 못해갖고 저희 집도 물건이 많아요.
1: 완전 맥시멈.
0: 네. 맥시멈 리스트.
1: 물건이 근데 진짜 많으신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80%를 버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박스는 일단 다 버리시고 박스는 장난감 박스랑 뭐 신발 박스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만 버려도 지금 한 30% 버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2: 맞아요. 박스부터 처리하시는 게 좋네요.
1: 그러면 그 다음 또 뭐 처리해야 될까요, 드레님?
0: 깊은 한숨이.
2: 네. 꼭 이거를 당장 처리해야 할까요?
1: 왜냐면 살림 합칠 때 좀 줄이고 가야 정리가 깔끔하게 네. 되니까.
2: 아니 또 이게 F가 강하신 분들은 모든 게 다 추억이거든요. 추억.

0: 물건들을 취합해갖고 가격을 매겨서 하는데 일주일에 걸려갖고 와 다시는 하지 말자. 우리 이거 한번 쫙 팔고 다시는 하지 말자 했는데 정확하게 한 달 뒤에 그게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
1: 어머, 어?
0: 이게 무서운 게 설레는 물건만 남겨놔라라는 그 원칙 아래 저희 아내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설레면 사라가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설렐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1: 또 나가는 만큼 들어오는구나, 다른 네. 설렘이.
0: 보내니까 자리가 있으니까 허전하잖아요.
1: 그렇네요.
0: 채워놔야겠다.
1: 이게 어쩔 수 없는 스타일이네요.
0: 무서워요, 무서워요.
1: 그렇네. 7064님. 최고 의사님.
0: 신발 박스부터 치우는 게 나아요. 박스는 공간만 차지해요.
1: 아, 그치.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스 안에 다른 신발을 넣어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박스의 그 용도를 사용을 하는 거면 괜찮은데, 그냥 안에가 퍼텅 비어있고 그냥 박스만 있다. 그건 뭐야?
2: 공간 차지죠.
1: 그렇지.
0: 하지만 박스는.
1: 추억이에요?
0: 예. 첫 만남인데, 나와 그 물건의 첫 만남인데.
1: 차.

0: 창조네요.
1: 그렇죠. 어, 차라리 나눠주는 거 괜찮다.
2: 와,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조금 이제 번거롭기는 해요.
0: 아, 그래요?
2: 왜냐하면 또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어. 아, 이거는 줄법하다. 근데 이거는 못 주겠다. 버려야겠다. 이런 것들도 나누기 시작하다. 그리고 또 나누기 시작하면은 또 정들어요. 오랫동안 입고 있던 나이에 쓸모없는 물건을 딱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 또 못 버리거든요. 어, 설레거든요.
1: 티시라면서요. 왜 이렇게 F시지?
2: 그 이상하게 그런 데에서만 꼭 F가 나와요.
1: 그렇네요. 오. 물건에 대한 게 네, 인스시네.
2: 제가 박스만 보면 또 좀.
1: 그러니까 박스남이네 박스남.
2: 감수성이 조금.
1: 323님.
3: 어, 저도 맥시멀리스트입니다. 물건을 일단 다 펼쳐보고요. 보름에 한 번 이상 쓰는 것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가세요.
1: 보름에 한 번 이상 쓰는 것은 그대로 둬라. 어, 그럼 너무 많이 없을 것 같지?

0: 하게 돼. 해야지 이런
1: 이거 써야지 이렇게 되는구나. 6906님
2: 개수가 여러 가지인 건 먼저 한 개만 남기고 다 버리세요.
1: 좋다. 같은 용도인 것들을 하나로만 합칩시다.
2: 오, 너무 좋은
1: 드라이기 좋다네요. 하나로 뭐 이렇게 뭐 피부에 쓰는 것들 하나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어떻게 여자친구분께 아니면 40%까지 좀 늘려달라고 하세요. 너무 20% 너무 작다.
2: 네, 너무 작아요. 맞아요,
1: 맞아요. 너무 작다. 여자친구가 180% 가지고 오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수법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희는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더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더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2: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더라디오.
1: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아, 불러주시면.
2: 아니요.
1: 아, 쉬시라니까요.
2: 아니요.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게요.
1: 아, 그래요? 파이팅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장들레님, 진돌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889님, 진돌님 저는 그 기분 압니다. 박스 처음 만졌을 때 그 추억과 설렘이 있다고요. 와우.
2: 맞아요, 맞아요.
1: 네, 홍영래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2: 배우 신혜라님 해결책을 참고해봐요. 추억이 중요하면 그 물건의 사진을 찍고 버려라.
1: 좋다. 핸드폰 사진 계속 보면 되잖아요.
3: 그러니까요.
1: 박스 사진 찍으세요. 천민지님.
3: 정리해보려고 중고마켓에 많이 팔았는데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둘걸.
1: 맞아. 뭐 예를 맞아. 들어 그런 것들. 할머니가 옛날에 줬던 뭐 하모니카가 있어요. 하모니카 안 부르잖아요. 뭐 보름에 한번 부르겠어요?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그거 팔거나 뭐 버려야지 했다가도 나중에 꼭 생각날 때가 있단
2: 맞아요,
1: 말이에요.
2: 맞아요. 맞아요. 새벽에.
1: 그러게 말해.
2: 하모니카 불고 싶다라는 충동이 갑자기 들어요. 새벽에.
1: 그래요? 네. 아유, 그러면은 안 됩니다.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유경애님, 저도 오래된 전공책을 못 버려요. 추억이거든요. 이건 공감하시나요?
2: 근데 저는 이제 미대를 나왔는데 미대에서는 전공책 자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거의 다 그려서 하니까 레퍼런스를 참고만 해서 저는 오히려 전공책에 대한 추억이 잘 없는 편.
1: 진짜 바로 버리셨구나.
2: 네, 그래서 아쉬워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1: 저도 몰랐어요. 들레님은요?
3: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1: 대박이다. 음악 그 이론.
3: 네.
1: 이건 또 찾아보기 또 찾아보게 되니까.
3: 찾아보진 않는데요. 그때 추억, 그때 추억? 냄새 이런 네. 것들이 떠올라서
2: 낭만적이야.
1: 막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방학이나 학기 하나 끝나면 이렇게 차 오잖아요. 트럭 큰 거.
2: 아,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저는 진짜 다 버렸어요.
3: 진짜요?
1: 네. 근데 2학기 때까지 이게 이어지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게 2학기 때 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1학기 2학기 이어진 책이 있단 말이었고 근데 전 그걸 모르고 그냥 다 버려가지고 2학기 때 1학기 책 가져오면 됩니다 하면은 없는데요 쌤 1학기 책 다 버렸는데 이러면 다시 사고 그러니까 이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버릴 때도 잘 봐야 됩니다. 김은희님
2: 수집

0: 웃으면서요?
1: 웃으면서. 아, 앞으로 못 해줄 것 같아.
2: 미안해.
1: 미안해.
3: 오, 무서운데요, 약간.
1: 아, 왜냐면 내가 불편하고 이제 힘들잖아요. 왜냐고 물어보면 이게 저 우리 아파트 이제 그 사는 사람들만 등록하게 바뀌었대. 오. 미안.
2: 그게 제일 좀 부드러운 방법이긴 해요.
1: 왜냐면 서운할 거니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진돌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3: 와,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 아, 거절 잘 못하세요? 저도
3: 오히려 제가 거절을 잘 못해갖고. 아, 어떻게 해야 될까?

0: 처음 깨똑이 오면 최대한 늦게 보세요. 일부러 며칠 지나서 답장하면 눈치챌 것 같은데요.
1: 근데 바로 전화 올 것 같아. 이미 나 지금 찾잖아 입구야. 뚜렁뚜렁 뚜렁뚜렁.
2: 아니 갑자기 주차장 입구

0: 왜요?
1: 하, 힘든데요. 말만 들어도 벌써 약간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0: 아 그래요? 2976님 네. 아, 사이다 추가해야죠. 음료는 어떤 게 좋을까요?
1: 저는 음료수를 약간 좀 제로칼로리 음료수를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오.
1: 그래서 음료수는 정말 뭐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제로칼로리면은 신나게 먹습니다.
0: 어, 제로로 네. 제로로 챙겨 드시는 걸로. 그러면 들레님은 이 네. 야식 말고 생각나는 야식 있으세요? 오늘 만약에 야식을 먹게 된다면?
2: 어, 저 사실 오늘 치킨 먹고 왔어요.
1: 이미
0: 드시고 오셨네요. 네. 그럼 오늘은 거의 저녁 겸 야식으로 드시고 오신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0: 양념인가요? 뭐 후라이드인가요?
2: 양념 약간 슈 아, 이거
0: 아 후라이드. 맛있었겠다. 아 그거 그냥 네. 케첩 살짝 네. 케첩 만나는 거
2: 치밥 했습니다.
0: 아, 치밥. 그러면 이제 들레님 요즘 듣기 네. 좋은 노래 좀 추천해 주세요.
2: 네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노래는 오션의 I Wish You라는 노래인데요. 요즘 날씨가 어머 죄송해요. 네, 요즘 날씨가 점점 본격적으로 더워져서 네. 좀 선선한 바람 같은 음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0: 좋네요. 딱 그 시원한 바람이 부를 때 듣기 좋은 곡.
2: 네. 네
0: 전문가시니까 또 챙겨와 주셨고요. 오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떠셨나요?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케미 좋으셨나요?
1: 어 이제 좀 정말로 티키타카가 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정말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0: 어 이제 긴장도 안 하시고
2: 긴장 안 하세요?
1: 어 이제 너무 편안해졌어요. 이 가운데 있는 제 모습이 네. 약간 좀 이제 동화되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페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볼게요. 어머니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여행을 망설이셨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셨어요. 푸른 바다와 빨간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

어느 포털 사이트 Q&A 게시판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산들바람이 산과 들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물론 산과 들에도 바람이 불죠. 근데 여기서 산들은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늘한 바람이 가볍고 보드랍게 부는 모양.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리고 널어둔 빨래가 느릿하게 나붓길 정도로 다정한 속도를 가진 바람인데요. 너무 더울 것 같아서 벌써 겁이 덜컥 나는 여름이지만 사늘하고 다정한 순간을 틈틈이 느낄 수 있길 바라면서 여름밤의 산들바람을 추구하는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스터 라디오 DJ 한혜입니다. 산들바람 여러분들 좀 익숙하시죠?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자이로 드랍 다트 코너에서 고정 게스트 자이로 씨 기타 연주를 듣고 산들바람 같은 연주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키라 청취자분들이 평이한 감상평이다 라고 좀 두고두고 조롱을 해주셔가지고 오프닝으로 정면 돌파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오프닝에서 산들바람에 대한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파고드니까 산들바람 재평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아주 사실 음악에 이런 평 잘 안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면서 오늘부로 산들바람 이슈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 괜찮은 평가였다 라고 역사가 기억 갑자기 왜 끄시는 거죠? 역사가 기억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신경 크게 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평이한 표현이더라도 제 진심을 그냥 온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일부러 특이하게 하려고 뭐 이상한 표현 쓰고 이런 거 이런 행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DJ, 진심을 다하는 디스크자키. 한혜와 함께하는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고. 7958님. 산들바람 아니고 산뜰바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 샴디는 부산 사람이 확실합니다. 귀엽 라고 하셨고요. 이게 제가 군데군데 조금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해.

김한결님, 제가 7월에 친구랑 서울 여행 가는데요. 샴티 보러 오픈 스튜디오 갈까요 말까요? 결제를 해주셔야 여행 계획을 짤 수 있어요. 일단 결제하기 전에 중요한 안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키라는 주 7일 방송이지만 오픈 스튜디오는 매일 오픈하진 않거든요. 저희 제작진 팀 한혜가 매주 일요일마다 한혜 키스더라디오 인별그램에 오픈 스튜디오 운영 날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지 체크 해주시고, 살짝 스포 하나 드리자면

네, 제 최고 동생, 제 베스트 동생 영케이가 있는 그룹입니다. 데이식스 웰컴 투 더 쇼 듣고 왔고요. 한 해 만에 오늘은 김한결님이 보내주셨고요. 7월에 서울 여행을 계획 중인데 저를 보러 KBS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에 올지 말지 결제 드렸거든요. 7월 뭐 역사적인 날입니다. 7월 7일 한키라의 청룡, 한키라의 백상 열리는 날입니다. 정해인 박보검 공유가 한 곳에 모이는 그날 찾아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고, 유현일님께서 샴디는 정해인, 박보검 공유 중에 어느 역할이에요? 라고 물어봐 주셨고요.

0: 우리 이지선님께서 정혜인이 샴디일 것 같아요 라고 좀 진지하게 추측은 좀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거든요.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어리둥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혜인님, 바보검님, 공유님 다시 한번 좀 사과드리는데 저희끼리 그 소소한 이게 저희끼리 놀이에요. 너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원혜진님 공유가 누구지? 왠지 느낌이 한키라의 정한혜인 안테나의 박보검 정승환님 JYP의 공유 0K 이렇게 셋인가? 라는 아주 또 다양한 해석 문자 보내주셨고 장은숙님 아공이 전웅님이죠 아기 공유라고 또 아주 합리적인 추측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한키라의 박보검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박보검 씨 한마디 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박보검이에요. 안녕하세요 박보검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고요.
0: 네 우리 사보검 씨.
1: 네네네. 아 일단
0: 저희 7월에 또 성대한 파티가 열릴 예정인데
1: 이게 본인 이름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네. 느낌이 뭔가 감사하면서도 이게 아까 한키라의 정한혜인 안테나의 네. 박보검 정승환님 네. 이게 다 틀리는 거잖아요 지금.
0: 원혜진님 다 틀리셨어요.
1: 다 틀리셨어. 근데 이 와중에 왜 얼굴이 빨개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게 아닌 게 좀 얼굴이 빨개지네요.
0: 그렇죠. 아 그리고 우리가 진짜 라디오 초기부터 네네. 7월 7일 1년을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1: 맞아요.
0: 그때는 이렇게 가깝게 올 줄 모르고 저 1년에 1년 1주년 다 합니다. 뭐든 시켜주십시오 했는데 네. 벌써 다음 달입니다.
1: 이거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큰일 날 것 같아요. 저 지금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1주년이라니?
0: 우리 뭘 해야 우리 청취자분들을 그리고 또 이 오픈 스튜디오 오시는 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 그쵸.
0: 차근차근히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정돈해 보도록 하고
1: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0: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K8121님께서 에이 보검 아니고 복엄이죠 라고 현실을 믿지 못하는 반응이 조금 있고요.
1: 그럼 제가 진짜로 제가 정말로 박보검 씨라고 생각해서 제가 안녕하세요 박보검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0: 제가 진짜로 뭐 정혜인 씨라고 생각하겠어요?
1: 조금 하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제가 정혜인 씨 앞에서도 이거 했다가 얼굴이 토마토

0: 하도록 하고
1: 네네.
0: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1: 네, 넘어가시죠. 네,
0: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해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 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자이로의 착한 남자 듣고요. 자이로 드랍 다트 한키라의 비주얼 담당입니다. 우리 비담 자이로 씨와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한혜입니다. 제가 DJ를 시작했는데요, 좀 부족해도
1: 처음이라 그래 얼마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0: 노력할게요. 매일 밤 10시 쿨FM 뉴페이스.
1: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0: 한 번 들으면 헤어날 수 없는 밤, 한혜의 키스 라디오.

0: 네네. 매주 이렇게만 해주세요.
1: 네네.
0: 네. 지선이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1: 군체 잘 봤어요, 구교환 씨.
0: 네. 아. 네. 우리 자교환 씨. 네네. 군체 보셨습니까?
1: 아, 네, 봤어요. 아.
0: 어, 아주 그냥
1: 봤어요. 어, 정확하게 봤어요.
0: 어, 뭐 어떻게 뭐 본인이 얼핏 선뜻 보이고 그랬나요?
1: 어, 네, 좀 보였어요. 좀 약간 그 저기 이렇게 막 머리를 이렇게 한다도

0: 샤이니 앳모스 듣고 왔습니다.
1: 앳모스.
0: 앳모스 샤이로 드랍 더 하트. 첫 번째 사연 익명을 요청하신 분이 드랍 해주셨습니다.

0: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서로의 삶을 진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1: 맞아, 맞아.
0: 들어가 봐야 돼. 그러니까 뭔가 내향인이라서 집에만 있는다고 그게 단점으로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조금 뭔가 그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1: 맞아요.
0: 그리고 또 외향인이 왜 저렇게 외향인처럼 살아가느냐 뭐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네. 내향인들은 네. 뇌의 어떤 그런 그 센서가 네. 외향인보다 되게 각성 상태가 돼 있대요. 그래서 쉽게 자극들이 뭐 이런 소리나 이런 사람의 표정이나 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정보로 들어오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쉽게 피곤해진다고 해요.
1: 그치.
0: 그래서

0: 하셨고 조금 걱정하시는 이렇게 문자들이 좀 많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아, 지금 걱정투성이인 이런 상황에서 이분을 위해 어떤 연주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
1: 저는 한로로님의 네. 0 플러스 0.
0: 한로로님이요?
1: 한로로님이요.
0: 한로로님.
1: 아, 예.
0: 0 플러스 요새 핫한 노래를 가지고.
1: 그렇죠,
0: 오셨네.
1: 그렇죠. 이게 뭔가 이.
0: 이 영영이에요?
1: 영영이에요.
0: 미안합니다.
1: 영영인데 네. 전 0 플러스 0이라고 읽어봤어요.
0: 아, 그치. 예. 어떻게 읽냐는 또 우리 예. 마음 안에 있는 거니까.
1: 저의 마음 안에서 그럼 다시 해석을 좀 바꿔볼게요. 네. 이게 영원히 하자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0과 0이 만났다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골치 아파지 않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단점을 단점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네. 그 단점을 뭔가 자기가 안 살아봤으니까 큰 단점 말고 네네. 그러니까 뭔가 뭐 이렇게 외향인 내향인처럼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을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뭔가 품어줘야 될 것들. 네. 그러니까 단점은 없다. 서로에게 단점은 없고 서로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만나면 영원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오늘은 정말 뭐 원래 기타 테라피스트였지만 네네. 오늘은 멘트로도 네네네. 많은 위로를 좀 주신 것 같고
1: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김은지님께서 한노노는 누구냐고 좀 발음 이슈를 거들어 주셨네요.
1: 아, 그러니까 한노노는 이제 노노 제가 잘못했다 아, 이렇게 네. 말한 거예요. 네.
0: 우리 한키라 청취자분들 네네. 녹록치 않아요.
1: 그러네요. 되게
0: 뭐 하나 그냥 안 넘어가요.
1: 되게 각박한 세상이다.
0: 하지만 연주는 다들 좋아하시니까 우리 자이로시 버전의 한로로의 영영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핫한 노래라서 기타 버전은 어떨지.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있습니다.
1: 아, 매끄럽네요.
0: 아, 오늘 두 번째 연주까지 너무나 기대되는 부분.
1: 아, 저 아까 도넛 먹고 와서 그런가? 여기 도넛도 주시고 해가지고.
0: 네, 예. 또 아쉽지만 저희는 카더가든의 홈 스윗 홈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가시죠.
0: 가시죠.

0: 하트, 아티스트가 사랑하는 기타리스트 우리 아기 자이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1: 힘 확 빠지네. 아. 아기
0: 줄이다 보니까 아기가 돼가지고. 아니 자이로 씨를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많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이분 빼놓을 수 없는데.
1: 아 그런가요?
0: 멜로망스 김민석 씨.
1: 아 그렇죠.
0: 다음 주 화요일에 한 키나 나오시는데.
1: 네네네.
0: 혹시 전하고 싶은 말?
1: 아 없네.
0: 아 그래도 하나 전해주세요.
1: 아, 네.

0: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아니 그 갈등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연주가 나오면서 뭔가 좀 갈등이 풀어지고 다시 사랑을 할 것 같다라는 좀
1: 그런 영화가 있어요?
0: 영화가 있다라기보다 그런 장면이 좀 그런 펼쳐진다.
1: 그런 장면이 좀 펼쳐진다.
0: 뭐 약간의 의견 아까 얘기했었었는데 우리 구공우님이 뭐 귀 기울여 듣지 않으셨나 보죠?
1: 이렇게 갑자기 청취자 탓을 하는. 네, 알겠습니다.
0: 계속해서 자유로 드랍 다트 사연 보내주실 거 우리 자유로 씨가 안내 부탁드립니다.
1: 네, 문자번호 샵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수요일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2: 자이로.
1: Drop the heart. 싱어송라이터 자이로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2606님께서 드랍해 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0: 뭐 편견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고등학교 동창 좋아한 적 있을까요?
1: 고등학교 남고에서는 없었고요.
0: 없었고.
1: 제가 근데 3학년 때는 직업 학교로 갔습니다.
0: 그때 남녀 공학이 됐구나.
1: 그때는 이제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죠.
0: 그렇죠. 아니 남녀 공학을 다니면은 자연스러운 네네.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저도 사실 남중 남고를 나와가지고 아쉽게도 없었어요.
1: 뭐 하나도 안 아쉬워 보이는데.
0: 대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그래도 네네네. 여자친구 사귀었었습니다.
1: 아 그랬어요. 네.
0: 아니 근데 그 인별그램에서 그런 게시물들을 좀 봐요.
1: 뭐요? 네.
0: 여자가 플러팅할 때.
1: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 돋보기는 가끔
0: 1.
1: 그냥
0: 몸을 치댄다.
1: 진짜. 여자가 내린다. 남자를 꼬시는 성공하는 방법 10가지.
0: 3. 머리를 묶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머리를 묶고 입에 끈을 뭐지? 뭐 심는다? 뭐 이런 거. 아는 안 보죠 그런 거.
0: 아니 안 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한번 여쭤봤고.
1: 네네네.
0: 아 우리 2606님 조금 단단히 지금 늪에 빠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가 굉장히 얄밉네.
1: 너무 얄밉고 이게 또 진짜 사연자님 말처럼 이게 사연자님이 그렇다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서서 막 행동을 먼저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머뭇거리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물어보지도 못하시고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저렇게 하시면은 조금 마음 아프죠.
0: 나 그런 느낌도 들어. 그러니까 그 비 지금 사연자분하고 어쨌든 비 하고 둘 다 좀 남성분한테 호감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사연자분은 당연하고. 근데 비가 원래 크게 그 남자분한테 마음이 없었어.
1: 알 것 같아. 무슨 말 할지.
0: 크게 없었거든. 근데 A가 딱 좋아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스위치가 탁 켜진 거야. 자극이 딱 온 거야.

0: 조금
1: 적극성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0: 적극적이게 가도 된다.
1: 지금 왜냐면은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왜냐면 그냥 우리가 이제 천천히 하는 경우는 우리 둘만 있을 때.
0: 맞아요.
1: 근데 옆에서 지금 자꾸 비가 왔다 갔다 한다. 치워야죠.
0: 맞습니다. 선선님,

0: Oh my god. Oh my god. 야, 자폭스. 너 왜 청취자 꼬셔? 와, 대박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니, 진짜 너무 좋았어요. 연주 너무 좋았고.
1: 네네네.
0: 아, 내가 또 자연으로 또 이게 비유하면은 너무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놀릴까봐.
1: 괜찮습니다. 한번
0: 제 진심이니까
1: 가보시죠.
0: 약간 네. 아니 요즘 지금 밤 온도하고 이런 네네. 스키하고 이런 느낌 있죠. 요즘 네. 밤하고 너무 잘 어울려.
1: 온도, 습도 그리고 뭐 하나 또 빠진 것 같은데요.
0: 아니 요즘 이렇게 밤에 아까도 이제 청취자분께 사연 보내주셨는데 요즘 네네. 밤에 그 창문 열어놓으면 되게 선선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1: 온도와
0: 선선한
1: 습도와
0: 습도와 그리고, 온습
1: 그리고 비춰지는 조명과
0: 조명과 함께 이렇게 산들바람이 슬슬 부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고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네 팍스레인 너무 좋다.
1: 감사합니다.
0: 자이로 팍스네 연주로 사람 홀리네.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긴 한데 너무 슬퍼진 사연과 다르게 너무 아름다운 연주
1: 감사합니다.
0: 잠시만요. 자이로 연주 듣고 하늘에서 비 내려요 라고 지금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까지 네. 해주셨습니다.
1: 거짓말까지
0: 마른 하늘인데 네. 네 오늘 걱정이 많았는데 이 연주 듣고 사라졌어요. 사연자님도 그러시길.
1: 너무 감사하다.
0: 이야, 진짜 이야. 연주 듣고 걱정 진짜. 근심 고민이 사라졌다라는 진짜 테라피.
1: 감사합니다.
0: 진짜 테라피입니다. 의사로 거듭났어요.
1: 이렇게 또 뭔가 제가 연주를 해드렸는데 네. 심경의 변화가 생기시면 전 그렇게 뿌듯합니다. 아무 게 나쁜 쪽으로 말고
0: 그치, 그치.
1: 좋은 쪽으로.
0: 맞아. 연주 하나로 이렇게 사람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1: 감사합니다.
0: 점점 과해지고 있거든요. 저 비 오는 줄 알고 창문 봤어요. 기타 연주가 비가 온다고 느꼈다.
1: 감사하고 네. 유유히 흐르는 물 같다고. 괜찮은데요.
0: 네. 네. 진짜 사늘하고 가벼운 바람, 산들바람 같은 연주다.
1: 아주 잘못 봤어요. 사늘하고 가벼운
0: 사늘.
1: 사늘하고 감사합니다.
0: 잠들기 전에 이어폰 끼고 듣는데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하셨고요. 자유로 기타 치는 모습 조각상 같다. 미술관에서 탈출했죠?
1: 못 봤겠는데요. 감사합니다.
0: 어제 또 알파 드라이브원 친구들이 왔었는데 네네. 어제 이런 또 문자들이 종종 왔었는데 미술관에서
1: 진짜요?
0: 탈출했죠. 우리 아르노 씨한테 왔었는데 우리 자이로 씨한테도 똑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1: 진짜요? 똑같은 분이신가?
0: 나에겐 자이로가 아르노다.
1: 뭐예요? 방금 되게 이상한.

0: 추가 반응이 저 여자한테 남자분한테 좋은 향 나면 설렌다 그래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 저희 참고하겠습니다.
0: 자이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궁금해. 대체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1: 아니, 저희 알고리즘은 그런 저희 궁금한 심리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꽉 차 있습니다.
0: 네. 갑자기 또 티 같은 반응들이 좀 많이 오고 있어요.
1: 네네. 향수는 공산품입니다.
0: 그분은 같은 향수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1: 그리고. 아 진짜 모를 수도 있어.
0: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애매한 사연에는 우리 청취자분들 여지 없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단칼 같이 이렇게 평가해드리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좋고요. 7105님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랑 사귄 지 며칠 안 된 중1입니다.
2: 귀여워.
0: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막상 만나니까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네요. 분위기 풀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6월에 여자친구 생일인데 첫 생일인 만큼 특별한 걸 주고 싶거든요.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이니셜이 박힌 샤프를 주는 건 어떨까요? 어떤 걸 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1: 근데
0: 하셨고.
1: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사랑하는 거 축하하고 네. 축하드리고 그 이니셜이 박힌 샤프 괜찮을 것
0: 귀여워.
1: 같은데요?
0: 일단 평소에 자주 쓸 수 있고 그리 부담스럽지 않고
1: 그리고 그 중일 때는 그 뭔가 이 이런 필기 도구들을 항상 많이 쓰니까
0: 그쵸, 그쵸.
1: 학생들끼리 그런 걸 하잖아요. 그 뭔가 이 쓰임감이라 그러나 이 필기하는 감 있잖아요.
0: 그치, 그치. 필기감 같은 거.
1: 필기감 같은 거 좋은 샤프들 막 샤프심도 막 구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0: 좀 좋은 필기 도구 뭐 샤프 같은 거 주면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니셜을 좀 그러니까 좀 담백하게 가야 돼.
1: 어떻게?
0: 그냥 여자친구 이름의 이니셜로 가야지. 뭐 예를 들어서 내 이름 하트 상대방 이름.
1: 그러면 뭐
0: 이런 이니셜이라든지
1: 들고 다니기 좀 그렇죠.
0: 아, 뭐 그런 거 귀여울 수도 있는데 아니야 우리가 너무 때묻었나?
1: 아니
0: 그것도
1: 근데
0: 귀엽나?
1: 이게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그 중학생이잖아요. 전 중학생 때 조금 이제 막 시선이 느껴지는 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자 학생이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이게 주변 반응을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0: 나 방금 근데 내가 너무 때묻었다 생각이 들었어.
1: 아 그래요?
0: 아니 좋아하면은 그냥 하트로 표현하면 되지. 왜 계속 담백하게 하라고 내가 주길한테 코멘트를 한 걸까? 난 DJ 자격이 없다.

0: 알겠습니다.
1: 좋아하는 마음을 주체 못하고 좀 서툴더라도 또 표현하고 어. 아 나중에 후회하고 이랬던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0: 맞죠. 근데 어. 후회하잖아요. 지금 후회할까봐 지금 보낸 거죠.
1: 근데 그래도 봐야 어. 사람이 또
0: 어 그러면 잠깐만 이 친구 지금 그렇게 했다가 우리한테 말했는데 형이 지금 인식을 바뀐 거 했다가
1: 아, 아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을 표현하라는
0: 아, 하고 싶은 대로
1: 어, 내가 막 무슨 방금 이니셜 정해줬잖아요. 아니 그 하트 하지 말고 뭐 상대방 이름으로만 하세요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0: 아 본인

0: 언제까지 남아 있을지 몰라요.
1: 그치.
0: 네, 그 친구 막 한 30대 넘어서도 가지고 있을 수도
1: 맞아,
0: 있어요.
1: 맞아. 반응이 귀여워 오랜만에 바나나 우유 1 플러스 1 줘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립니다. DJ
0: 가시죠. 가시죠.
1: 네, 드릴게요. 좋을 때다. 라는 반응이 있고요.
0: 네, 이니셜 박힌 샤프 너무 좋은데요. 강력 추천. 다이어리도 주면 더 좋을 듯. 아, 다이어리 좋겠다.
1: 좋겠다. 지우개도 세트로 줘요. 귀요미 학생이라고 하셨고요. 키링 어때요? 라는 반응도 있고.
0: 오, 좋죠. 키링도.
1: 네. 한해 하트 중재 이렇게 이니셜 새겨요. 좋잖아요. 라고.
0: 좋잖아요. 아, 좋잖아요. 하고 뭐 유쾌하게 끝나면 끝이야.
1: HH 하트 JJ. 너도 JJ구나. 더블 J구나. 나 더블 H야.
0: HH, JJ.
1: JJ. 뭐 이런 식으로 이니셜 새기면 어떨까라는 반응이고요.
0: 그 학생 샤프에.
1: 아, 우리 7105님. 그때는 다 떨리기 마련입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아,
1: 그 떨리는 걸 인정하고, 그 뭔가 좀 너무 척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그냥 좋아하는 마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그냥 분위기가 어색하면은 말할 좀 스몰 토크 같은 거 살짝 준비해 가요.
1: 맞아요.
0: 다 어색할 거니까.
1: 그래. 준비해 가면 더 더듬어요. 안 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추가 반응이.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샴티 의견에 공감하는 게 중딩 때는 잘 헤어지거든요. 헤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버리게 되면 더 마음 아프니까라고 하셨고요. 아, 그래서 너무 좀 표현하거나 이렇게

0: 다니고 있는데요. 대리님이 같이 다니자고 하십니다. 사심이 있으신 걸까요? 궁금합니다.
1: 수영 같이 다니기 쉽지 않은데.
0: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수영복이라는 것도 약간
1: 몸이 좀 드러나고 이러니까
0: 서로의 그 이게 뭔가 몸 실루엣도 보이게 되고 해서 조금 민망할 텐데도 그렇죠. 그리고 민낯까지.
1: 그래서 저는 사심이 없는 것 같아요.
0: 민낯까지 보니까. 근데 대리님은 그러니까 대리님은 남자분이신가?
1: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좀 사실 수영장이 되게 외모로 어필하기 좀 힘든 장소잖아요. 왜냐면 막 맞죠, 수모에 그렇죠. 수경도 써야 되고 그렇죠. 이게 되게 또 격렬한 운동이잖아요.
0: 그 뭔지 아시죠? 수모 쓰면은 이렇게 눈꼬리 위에 다 양옆에 다 올라가는 거.
1: 눈썹이 다 올라가잖아요. 예, 예.
0: 굉장히 싸나워지잖아요.
1: 맞아요. 이게 막 사실 솔로 지역처럼 이렇게 네네. 막 예쁘게 막 수영복 입고 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풀매 상태로 가는 게 아니기 완전 때문에
0: 완전 정반대인 그냥 이제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그치. 장소인데
1: 이것만으로는 사심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좀 힘듭니다.
0: 맞아요. 대리님이 진짜 아니면은 그 지영님께서 다니고 있는 수영장이 되게 좋거나 아니면 되게 저렴하거나 가성비 좋거나 뭐 이래서 대리님이 말한 걸 수도 있다.
1: 강사님이 너무 잘 가르치고
0: 강사님이 매력적이시거나 그럴 수도 있다.
1: 이거는 조금 디테일들이 있어야 저희가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뭐 다 아시나 봐요.
0: 그러네요. 아니요. 네. 그냥 수영하고 싶어서요. 부담스. 사심이 아니어도 부담스. 다 됐고 회사 사람이랑 수영하기 싫어요.

0: 맞아요.
1: 아, 난 진짜 내가 이런 썰을 푼 줄 알았네. 실험장 데이트 한 적 없거든요.
0: 근데 형 이제 네. 근데 한 1년 되니까 뭘 풀었는지 조금 약간 좀 모르겠죠.
1: 아, 나는 내가 무슨 수영장에서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한 적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적이 없어서 의아했는데 아, 사진 때문이구나.
0: 그렇죠. 사진 때문에 그런 거죠.
1: 알겠습니다.
0: 너무 겁먹지 말아요.
1: 윤은지님 문자 말이고
0: 네, 이별한 지 3주 정도 됐어요. 친구가 아침에 생각나면 찐사랑이라고 하던데 진짜 저는 밤에는 생각이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나고 보고 싶거든요. 이거 찐사랑인 건가요? 붙잡아야 될까요? 매달려 볼까요? 어, 찐사랑이 아니고 찐사랑이 아니고 끝사랑입니다.
1: 이별한 지 3주 정도 됐으면은 뭐 네. 사실 뭐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0: 너무 생각나지.
1: 생각나기 마련이죠. 어떤 장소를 가도 생각나고
0: 맞아요.
1: 뭘 먹어도 우리 같이 먹었었지 뭐라는 생각이 떠오른다.
0: 그럼 아침에도 무조건 생각나죠. 왜냐면은 아침에 뭔가 연인의 안부를 묻는 걸로 보통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보통 연인 관계가 뭐 잘 잤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뭔가 그 공허함이 더 크실 것 같아요.

0: 생각하고
1: 너무 응원해 주고
0: 싶어요. 네. 진짜로.
1: 그래서 너무 잘 되길 바라고
0: 잘 되길 바랍니다.
1: 그래도 뭐 뭔가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게만 바랄게요.
0: 진짜 우리의 우리 절여진 그 느낌으로 코멘트 하지 말자.
1: 우리의 코멘트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0: 우리 썩었어.
1: 아니 나 썩진 않았어.
0: 우리 썩었고 응원합니다.
1: 아, 진짜 응원해요, 진짜. 네.
0: 이제 공식 끝인사하고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너무 아쉽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들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로 드랍도 아트, 저는 코너지기 자유로였고요. 제 닮은 꼴 수식어 셰르파 빠지고 잠깐만 한로로 추가돼서 25개 남았습니다. 잊지 못할 밤 되세요. 자나잇!
0: 자나잇!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성시경 나의 하루처럼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송MJ님, 두 분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수요일은 더 재밌고 기다려줘요 라고 하셨고요. 참 또 자이로 드랍 다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 이렇게 새싹이시네요. 이렇게 또 들어주셨지만 또 반응은 처음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호두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0537님, 한키라 벌써 1년 특집 때 샴디랑 자이로랑 웅이랑 셋이서 에스파 위플래시 쳐주실 거죠? 라는 또 요청. 협박인가요? 요청인지 협박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한데, 사실 뭐, 개개인의 또 인격들이 있거든요. 우리 웅도 있고 자이로의 이제 인격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1년은 남았기 때문에 각자의 요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할 용의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조금 제대로 주겠습니다. 맨날 이제 5분 만에 따는 거 말고 10분 이상

가게를 오픈하셨는데 아, 좀 이게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았나 봅니다. 근데 또 우리 사연자분 같은 또 친구가 있고 또 그 모습을 또 유심히 또 봐주시고 한 덕택에 또 굉장히 좀 든든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일 같이 가가지고 또 과자도 좀 사 먹고 같이 맛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국물 닭발과 주먹밥 추천해드렸는데 뭐 조금 맵잖아요. 매우면서 뭔가 좀 스트레스도 조금 푸시고 밥도 좀 만들어 드시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고 또 식후에 또 쿠키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유진님, 국물 닭발에 주먹밥. 와, 지금 당장 먹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 사실 요 조합도 반칙 조합이긴 합니다. 닭발 굉장히 또 아, 좋아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야식으로 정말 땡기는 메뉴잖아요. 저 뭐 국물 닭발도 좋아하고, 저도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또 뼈 없는 닭발 좋아하거든요. 숯불에 구운 뼈 없는 닭발 엄청 좋아하는데 아 정말 맛있죠. 뭐 게다가 조금 이제 매운 거 계란찜으로, 폭탄 계란찜으로 딱 이게 좀 매운 걸 좀 중화시키면서 먹으면은 너무 맛있는 또 메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미경님, 친구분의 솜씨 있는 수제 과자 소문 날 거니까 조바심 내지 마세요. 화이팅이라고 하셨고요. 그쵸, 이런 좀 수제로 다 일일이 만드는 집은 이게 처음부터 또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에 뭔가 좀 입소문이 나고 또 동네에서 이거 맛있다라고 좀 이렇게 퍼져야 또 인기가 생기는 법 아니겠습니까? 조금 뭐 처음에 좀 이게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조금 버티다 보고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또 좋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웅님, 오, 수제 과자면 종류가 다양하겠네요. 저도 수제 과자 좋아하거든요. 국물 닭발에 세미 알코올이면 극락 갈 것 같은데요. 벌써 군침이라고 하셨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맥주와 좋아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두 분이 좀 술을 드실 수 있다면은 약간 알코올 첨가하면은 더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간장게장님, 친구랑 같이 닭발에 주먹밥 먹는 꿀같은 시간. 진짜 맵달 맵달. 진짜 맵달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맵달 맵달하게. 저는 그리고 뭐 다 먹고 나서 이런, 저는 빵 이런 쿠키 이런 거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또 사갖고 간 김에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0: for you.
1: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 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8956님이 신청하신 에스파의 스파이시였습니다.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와, 그거 진짜 맛있겠는데요. 저는 그 소스, 아니, 정확하게 모르겠네. 간장 베이스에 그 다진 양파인가 엄청 그 묽은 양파랑 쪽파 이렇게 해서 막 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약간 허거 국물 자체가 좀 세니까 소스까지 세게 먹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꿀팁이 있으신지 알려주세요. 사연 하나 더 볼게요. 1104님 끝곡 신청합니다. 오늘따라 괜히 센치해져 가사도 화음도 아름다운 노래가 듣고 싶어 신청해봅니다. 포레스텔라의 꽃병 보내주셨네요. 아, 포레스텔라 정말 이 화음이 아주 좋은 노래죠. 다 방송사에서 만들어진 그 사중창 남성. 아무튼 저도 그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즐겨봐가지고 노래 좋아합니다. 끝곡으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공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2227님이 신청하신 포지션의 I love you 펀의 We are young.

드라마 뭐 보시나요? 이 드라마 정주행은 어떨까요? 플레이리스트 제로 OST 유니버스 오늘은 KBS 금토 드라마 OST 모음집으로 추억 소환해봅니다. 먼저 장나라 손호준 씨가 20살로 회귀한 앙숙 부부로 연기했던 수작 고백 부부로 출발하겠습니다. OST 중에서 소양의 바람의 노래와 이석훈의 우리라는 세상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드라마 프로듀서에 삽입된 짙은의 TV쇼 들려드릴게요. KBS 예능국을 배경으로 PD와 스타들의 희노애락을 그린 프로

드라마를 만들면 이런 작품이 탄생할까요? 배우 차태현 씨가 라준모란 예명으로 공동 연출한 KBS 드라마 최고의 한방 OST에서 보아와 매드클라운의 오늘 밤 그리고 윤미래의 젊은 날의 스카이가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7: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2: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3: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제 끝곡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세요. 샵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공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은 1104님이 신청하신 포레스텔라의 꽃병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고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0: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6월 3일 수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로 시작했고요. 저는 오후에 시작을 함께하는 DJ 폴킴입니다. 네, 인증샷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서 치킨 보내드릴게요. 네, 치킨이라도 받지 않으면 오늘 일할 맛이 여러분도 안 나실 것 같아서. 네. 4956님께서 여기는 작은 분식집인데 오늘 김밥 100줄 주문해서 신나게 일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도 오늘 같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김밥. 와, 이게 잠시만요. 하나, 몇 개야 지금 이게? 이게 지금 100줄이 안 될 것 같은데? 엄청,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으시겠죠? 그래요. 100줄 주문 온다면야 주말에도 일하고 말고요. 네.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같이 아니 남편이 왜냐 저희가 귀농해서 남편이 귀농해서 좀 약간 그러지 않아요? 약간 아 저희 부부가 귀농해서인데 남편이 귀농해서 농사짓고 있는데 나는 필라테스 강사면 약간 따로 주말 부부 약간 이런 것인가요? 근데 오이가 너무 싫어하네요. 여러분 오이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오이는 썰지 않고 약간 때려 부셔서 약간 양념해서 먹으면 아 맛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마라 같은 거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맛있겠다. 네.

새삼 힘드네요 하시면서 계단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사진이 좀 작은데 이게 몇 층 사진인가요 지금? 14층 15층 맞죠? 정말 높이까지 올라가시네요. 근데 한 번만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내려가셔서 다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 위경련 심할 때는 이렇게 자세가 좀 안 좋아서 위경련이 올 수 있거든요. 항상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이런 자세로 있으셔야 됩니다. 커피 나가요. 노래 듣고 올게요. 마마무 음오아예.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 이어서 마마무의 오아예 듣고 왔고요. 저는 노래하고 라디오도 하는 폴킴입니다. 8138님께서 폴킴님 저 21층 갔다가 다시 1층부터 시작해요. 아까 그 계단 오르시던 분이죠? 오, 잘하셨습니다. 오늘 한번 라디오 끝날 때까지 가요광장 끝날 때까지 계속 한번 올라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니, 힘들면 중간에 좀 잠시 쉬어가면서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하시면서 우리 2시간 꼭 함께 채워봐요. 0853님께서

달라고 좀 말씀 좀 드려주세요. 혹시 선생님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면 조금만 빨리 운전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뻔뻔한 라디오 DJ가 바로 저 폴킴입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섭, 정은지의 노래 듣고 올게요. Love Day.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0: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1: 광.
0: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마이크도 다 켜져 있는데. 아, 우리 자기소개나 한번 할까요?
2: 아니요.
0: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작분들. 한번 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이제 누가 제작을 하고 있는지 이제 다들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해주세요, 한번.
3: 안녕하세요. 내향인 작가입니다.
0: 아, 이름, 아, 이렇게 이름은 익명으로. 이름, 익명 지켜드릴게요. 네, 다음 해보시죠.
4: 안녕하세요. 유일한 외향연 작가입니다.
0: 자, 마지막.
5: 안녕하세요. 막내 작가입니다.
0: 이렇게 수줍음이 많아요, 다들. 자, 오늘 정답은요. 네 글자이고 음식 이름입니다. 네. 자, 바로 가볼게요. 준비됐죠?
1: 네. 네.
0: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네. 양.
0: 오, 잘했다. 자, 여러분 들으셨어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네. 양.
0: 자, 모르면 그냥 일단 찍어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평양냉면 먹어야겠어요. 오늘의 정답자 다섯 분 추첨했습니다. 8138님, 우민희님, MJ님, 신채연님, 달콤한 오늘님 축하드립니다. 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전하렴님께서 폴님은 평양냉면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직 못 친해진 음식이에요. 평양냉면 아직 못 드시는구나. 근데 안 좋아하는 분들이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함흥파. 네, 함흥냉면. 함흥냉면도 진짜 맛있는 집들이 있어요. 저도 그냥 뭐 가게에서 주는 함흥냉면 그냥 약간 포장된 거,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약간 밀키트처럼 있는 거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서 별 의미 없었는데, 함흥냉면 맛집이 을지로였나 어디에 이렇게 좀 모여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먹었던 함흥냉면은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1868님께서 평양냉면이랑 뭐 같이 드세요? 만두?

아, 정말 끝나고, 아,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사람은 일을 미루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항상 사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요? 네. 저번에도 이랬던 것 같아요. 사전투표 해야지 해놓고, 당일 아침에 해야지 해놓고, 밤에 정말 막 부랴부랴 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금서원님께서, 근데 폴디는 투표권 없죠? 고등학생이니까. 아, 맞다. 제가 말한 투표는 반장 선거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네. 전교회장이랑 반장이랑 부회장, 부반장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네. 저는 아직까지 투표권이 없습니다. 노래나 듣고 올게요.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그 당시에 말해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아, 어머니 그래요. 잘하셨어요. 제 여동생이 저 어릴 때 아마 초등학생 때일 거예요. 갑자기 저 제 방에 들어왔어요.

0: 레디 액션.
1: 로맨스, 스릴러, 코미디 다 되고요.
2: 오늘도 해나 씨는 연기를 한다.
1: 다큐? 나레이션? 가능합니다.
2: 원하시면 사극까지 도전해볼게요.
1: 네, 이놈!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여러분의 다양한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2: 팀 과강의 각색과 연출로 폴배우와 송배우가 리얼하게 소개할게요.
1: 사연 정주행 라디오
2: 액션!
1: 이러다 저 진짜 영화 섭외 들어오면 어떡하죠? 수요일에 송배우님, 모델 송혜나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잘 지내셨어요?
2: 아, 그럼요.
1: 제가 오늘 네. 괄사를 이제 목이 좀 답답해서 괄사를 열심히 했더니 다들 혹시 오늘 송혜나님 오시니까 송혜나님 얼굴이 너무 작으니까 괄사를 하는 거냐라는 댓글이 아까 쏟아졌어요.
2: 진짜요? 괄사를 평상시에도 많이 하세요?
1: 저는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 이 하면은 정말 그 이 바닥 긁는 소리가 나요. 두두둑
2: 두두두둑,
1: 두두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줘야지 시원하기도 하고
2: 네,
1: 목소리도 좀 나오고.
2: 맞아요. 근데 저도 곳곳마다 있어요. 방마다 하나씩 있어요.
1: 거봐요. 저만 네. 하는 게 아니에요.
2: 진짜요. 전 차에도 있어요.
1: 아, 정말요? 네. 어디를 주로 이렇게 푸세요?
2: 저도 약간 목 뒤쪽이나 아니면 여기 머리 여기 관자 쪽 많이 푸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네. 두피 쪽을 많이 풀어야 네. 리프팅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아, 두피, 아, 좀 두피, 아, 오케이. 두피를 잘 안 했네요.
2: 네. 자. 저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1: 6318번님께서, 폴님, 해나님보다 얼굴 작아 보이려고 갈색 열심히 하시는 건가요? 효과 좀 있으신가요?
2: 효과 있으세요?
1: 있어 보입니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0: 또각 아 이렇게 해줘. 또각 송혜나. 어 괜찮다. 7967번님께서 폴 배우는 왕 역할은 좀 힘들 것 같고 넷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놈.
1: 그분 넷이 한번 해주세요.
2: 예.
0: 어 한 번에 큐 아 바로 날 것 같습니다. 네. 규현님께서 혜나님 인별그램 보니까 여행 다녀오신 것 같던데 어디 갔어요? 뭐가 좋았어요? 제일 맛있는 건 뭐였어요? 인증샷도 건졌나요?
1: 아 그럼요. 제가 이번에 발리를 다녀왔어요. 우와, 한 일주일 정도 정말 휴가를 가서
0: 어, 약간 그래서 약간 타신 것 같아요.
1: 네, 좀 탔어요. 많이 탔는데 어, 사실 제가 발리를 좋아했던 이유는 네. 서핑을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어서
0: 오, 운동.
1: 1년에 한 4번 정도 간 적이 있어요.
0: 우와.
1: 그러다가 어 서핑이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하면서
0: 어, 왜 갑자기 무서워졌죠?
1: 물에 한번 제대로 빠져서 아~ 네, 그래서 안 하기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발리를 또 갔어요.
0: 네.
1: 그래서 진짜 휴가로 리조트에만 있었어요.
0: 아 이번에 서핑 안 하시고?
1: 아예 안 하고 그냥 진짜 그냥 물에만 둥둥 떠다녔어요.
0: 너무 좋겠다. 네. 그 물에만 떠있을 때 기분이 좀 어떻던가요?
1: 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내 자신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0: 돌아오고 싶지 않거나 막 이러셨어요?
1: 네.
0: 안 돼, 오셔야죠. 네. 우리 연기해야 돼요.
1: 그럼 와야죠. 네. 네.
0: 자, 오늘 함께할 코너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여러분의 사연을 각색해서 저희가 연기로 들려드리는 코너예요. 사연 보내주세요. 회사에서 겪은 화나는 일, 요즘 최고의 고민거리, 웃픈 연애 스토리 등등 어떤 이야기든 좋아요.
0: 휴먼 스릴러, 로맨틱 복수극, 가족 코미디, 오피스 다큐 등등등 사연에 맞는 장르를 이 말머리에 가로 열고 적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먼저 듣고 와서 사연 소개할게요. 유아의 숲의 아이.

0: 유아 숲의 아이 듣고 왔습니다. 0212번님께서 네. 발리에서의 해나님과 유아의 숲의 아이랑 느낌이 뭔가 어울려요.
1: 그러니까 저도 듣고 있는데 네. 다시 여기가 발리인가? 예, 느낌이 왔죠.
0: 그 발리 가면 네. 또 이렇게 해변가 지역 있고 약간 숲 지역이 있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거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1: 맞아. 네, SHOR

0: 한데 나중에 아내가 알게 되면
1: 왜 말 안 했어? 왜 숨겨? 숨기는 게 더 수상해?
0: 이럴까봐 고민이 됩니다. 그녀가 첫사랑이었다고 말하면 우리 아내는
1: 어? 진짜? 와 대박! 진짜 신기해.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지?

0: 같고 그냥 혹시라도 나중에 뭔가 이렇게 네. 어 둘이 아는 사이야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 알았던 것 같기도 기억이 안 나네. 아 나 나는 기억이 안 나지 이렇게.
1: 그리고 근데 남편분이 네. 뭐 우리 아내는 어 진짜 대박 완전 신기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지?라고 이제 생각을 네.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럴 일은 없어요.
0: 제가 봐도 그거는 진짜 남자들의 착각입니다.
1: 네 절대 네. 그럴 일이 없어요.
0: 100 제가 봤을 때 한 90 혹시 모르니까 사람이 보니까 99% 네. 어쩌라고.
1: 어쩌라고.
0: 그걸 왜 얘기하는데? 어떡하라고 이제 이렇게 100% 됩니다.
1: 그치 좋아니 좋았어 좋냐고 이거 나온다니까요. 네
0: 정화님께서 헐 진짜 얼었다.
1: 그러니까 네 서성우님도.

0: 네. 5074번님, 듣는 순간은 와 신기하다 할 수 있긴 한데 순간순간 공격 들어올 수 있어요. 김지원이 TV에 나올 때 왜 첫사랑 생각하냐 이러거든요. 김지원이 누구죠? 아, 본인의 와이프분이신가?
1: 박현희님, 아내분 벌써 알고 계실지도. 여자들 감이 있거든요. 서로 인사한 순간 눈치 채셨을 때. 근데 이것도 맞을 수도
0: 아,
1: 있어요.
0: 아 진짜 여자들은 이렇게 촉이 좋아요?
1: 그게 감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갖고 태어났어요.
0: 근데 우리 남자들은 왜 그게 없죠?
1: 네, 없으니까 여성분들한테 잘하라는 얘기예요. 네, 아내분들한테 잘하세요.
0: 그냥 진짜로 그냥 꿈속에 잠결에라도 말하지 마세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걸 연애로 치부하지 않겠다.
1: 나
0: 첫사랑 아니죠. 그냥 스스로를 속이세요. 네, 스스로를 속이는 게 좋습니다. 아, 1019번님께서 이거 근데 너무 소름이다. 아내분이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필라테스 쌤 얘기도 자주 하고 제가 너무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모델 송혜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0911번님께서 저는 어린이집에서 썸남 만난 적 있어요. 둘 다 아이 하원시키다가요.
1: 어 있을 것 같아.
0: 그래도 뭐 썸남이니까.
1: 네, 뭐 사귄 것도 아니고 5년, 썸 정도.
0: 아 근데 막 5년 만나 5년 사귀었는데 아이 하원시키다가 만나면 어 그거야말로 드라마다.
1: 그러니까
0: 진짜. 어 여기서 사연 가져다가 다 노래나 써야겠어요.
1: 0023님 근데 폴키님 괄사 도끼 같아요. 한 손에 계속 도끼 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혜나님도 괄사 열심히 해요 폴키님만큼? 어 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잘 부어요.
0: 아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1: 너무 스트레스인데 저는 특히나 눈이 많이 부어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아예 무쌍이거든요.
0: 오, 네.
1: 눈이 많이 부어서 진짜 저는 진짜 많이 불어요.
0: 아침에 붓기 빼려면 진짜 막 사우나도 있고
1: 러닝도 하고
0: 많잖아요.
1: 먹는 것도 뭐 마시기도 하고 다 해요.
0: 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르는

0: 저는 소심한 사람인데요. 식당에 가서 혼밥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아요. 제가 순댓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테이블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1: 영수증 리뷰 작성 시 양념 순대 한 접시 제공. 직원에게 문의해 주세요.
0: 양념 순대가 너무나 먹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걸 해내려면 영수증 주세요. 저 리뷰 썼어요. 양념 순대 주세요. 이런 말을 해야 하는데 소심한 저의 현실은 이렇거든요.
2: 영수증 달라고 말하기 쑥스러운데 그리고 리뷰를 다 썼다 쳐 양념 순대 달란 말을 어떻게 해. 나 못해.
0: 그래서 그냥 돈 주고 먹을까 했는데 양념 순대가 메뉴에는

0: 늘 이렇지만 그래도 나름 제 안에선 용기세포와 싸우곤 합니다. 말해! 당당하게 말해! 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1: 그렇긴 한데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걸 어떡해.
0: 아, 뱉어! 뱉으란 말이야!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말 다 뱉으란 말이야!
1: 그게 됐으면 이렇게 안 살았겠지. 아, 나 못해.
0: 저만 이러고 사는 거 아니죠? 저 같은 분들 많이 있죠?
2: 최수연님의 사연이었고요. 여러분 사연 관람

0: 지금 음식이 잘못 나왔대요.
1: 아니 그리고 2414님 저도 주문 전화 진짜 못했었어요. 주문하려면 종이에 멘트 적어놓고 말했어요. 그래서 배달 어플 사랑해요. 저 진짜 사랑해요. 정말로.
0: 멘트를 대본처럼 적어놔요?
1: 아 그러니까 그쵸. 이제 뭐 적었는데 전 배달 어플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모든 뭐 미용실이든 네. 뭐 샵이든 다 예약하는 거죠. 있잖아요.
0: 아, 그 그냥 정해진 대로.
1: 그래서 전화로 하는 예약을 하는 데가 있고 그 N사 그 예약하는 게 있어요. 거기 있는 업체를 좋아해요.
0: 그 요즘 시대가 딱 좋으시겠네요. 그러면

0: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좋아요.
1: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황미경님께서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0: 맞아요.
1: 저도 힘들었는데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사연자분도 화이팅!
0: 그러니까 이게 소심한 분들은 분명히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안에서는 그 연습을 해요. 이렇게 말해야지.
1: 이렇게
0: 말해야겠다. 근데 결국 말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 근데 제 생각에 소심도 소심이지만 배려심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굳이
1: 귀찮게
0: 뭐,
1: 불편하게 안 해주고 싶어서.
0: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1: 맞아. 제가 성격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0: 아니에요.
1: 조방글님 거 한번 읽어볼까요?
0: 저는 설렁탕 먹으러 갔는데 제 테이블에 소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소금 달라는 소리 못 해서 그냥 간도 안 된 설렁탕 먹고 온 적도 있어요.
1: 아니,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0: 그게 맞네, 이러신 분들이.
1: 아니, 소금이 뭐라고. 달라고 할 수 있죠.
0: 신혜정님도 길치인데 잘 못 물어봐서 그냥 돌아가요.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불편하지 않아요. 저 진짜 이해해요.
1: 난 저 이해 못해요.
0: 전 진짜 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키고 다녀요.
1: 네.
0: 걸어 다닐 때.
1: 네.
0: 근데 그래도 못 찾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1: 있죠.
0: 못 물어보면 한 바퀴를 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1: 가끔씩 이제 뭐 쇼핑몰 이런 데 가면은 어디 가고 싶어서 이제 찾아가는데 못 찾는 경우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0: 진짜 한 바퀴를 다 돌아봤는데도 안 되면 그제서야 물어봐요.
1: 저는 그냥 그 모든 직원분께 다 여쭤봐요. 너무 죄송한데 저 여기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근데 너무 다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0: 그렇죠, 맞아요. 알려주시는데 근데 연습이 필요하긴 해요. 진짜로.
1: 우리 한번 여기서 연습해볼까요? 우리 뭐야? 부탁하는 연습 한번 해봐요. 저 어디 가고 싶은데 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0: 그쵸. 네. 제가 여기 가고 싶은데요. 이거 어떻게 가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1: 더 당당하게.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잖아요.
0: 죄송한데 제가 여기를 가야 되는.

0: 왔어요. 5690님께서 글램핑도 싫어요?
1: 어, 싫어요?
0: 아니 저 글램핑, 그러니까 글램핑은 이미 세팅이 돼 있잖아요.
1: 되어 있어요. 네.
0: 저는 세팅이 되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어. 그리고 나중에 뒷정리 많이 안 해도 되는 거. 기왕이면. 그리고 약간 그 캠핑을 하면은 그 금액을 아낄 수 있다라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네. 뭐 숙박비가 더 저렴하니까. 근데 이 텐트 비용이
1: 아우 그 용품이 그 돈 굉장히 비싸요.
0: 그거 살 바에는 그냥 돈 내고 가겠던데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은 그게 힐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설치하고 아, 만들고 하는 그 여유.
0: 맞죠. 네. 저 진짜 친한 친구가 이 캠핑을 좋아해서 그 친구가 이제 장비가 다 있어서 따라다니고 했어요. 저희 동기들은 그 친구가 갈 때만 같이 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로 주재원으로 가버렸어요.

세포인 폴님, 내일 또 만나요 하셨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기로 해요. 호연님께서 갑자기 스쿼트 왜요? 아, 제가 지금 약간 호흡이 지금 아래에서 못 받쳐주는 것 같아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스쿼트 자세 다리 넓게 벌리고 발 11자로 한 상태에서 쭉 내려가서 고관절 같이 풀어주면 이 호흡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쭉 내려가실 때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무릎을 양옆으로 밀어주면서 해야지 무릎에 무리가 안 갑니다. 여러분 혹시 아 좀 숨 차고 오늘 호흡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신 분들 이거 해보시면은 한 10개씩 4세트만 하시면 진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자, 저희는 내일은요 피식대학의 정재영님과 남자들의 소울토크 나눠볼 거예요.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즐겨주시고요.

함께합니다. Like a little thing was there, was there.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6.5리터는 나온 것 같아요. 야, 바로 옆 건물인데 또 이삿짐 센터를 부를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요령이 있으신데 우리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저녁은 진짜 맛있는 거, 흘린 땀만큼 그냥 체력 보충할 수 있는 맛있는 거 드셔야겠어요, 안경 씨.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막 날은 더운데 막 스트레스 막팍 받고 뭐 엄마 아빠는 맛있는 거막 냉면 먹 우리는 아무것도 이거보단 나은 것 같아요. 최소한 여기서 신나게 놀다에 약간 좀 마음이 좀 캥기 왜 제가 캥기는지 모르겠지만 캥기긴 하지만 일단 지금 스트레스는 없는 상태니까 좋은 컨디션으로 모의고사 잘 보기 바랍니다. 수박 주스 한 잔 81176 보내드릴게요. 울랄라 세션 러브 픽션 라붐 상상 더하기

0: 업무 조정으로 깊이 업무까지 떠안게 되었고 우리 팀은 서로 다독이며 잦은 야근으로 한 달 내내 버텨냈다. 2월부터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싶어 야근 대신 아침 일찍 출근하기로 마음먹었다. 1등으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켠 순간 자동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민원인은 아닌데 누구지? 일단 서로 목례를 했다. 아, 팀장님이 말했던 1월 정기 인사 때 전입 왔다던 직원. 서울이 본가인데 미국 생활하다가 국내 무역회사를 거쳐 왔다고 했다. 이름이 한솔이라고 했던가? 그 후로 우린 계속 가볍게 인사를 나누거나 업무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다였다. 그러다 맡은 일에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나는 3월에도 4월에도 여전히 1등으로 출근을 해야 했다. 그녀도 여전히 2등을 했고 우리는 매일 서로의 눈인사로 함께 하루를 열었다. 5월 어느 날 그녀가 수첩을 들고 찾아왔다.
1: 선배님, 6월에 선거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 할당된 면회 투표소가 세 곳이라서 팀에서 한 명씩 투표 사무원을 맡아야 해요.
0: 아, 알겠어요. 제가 우리 팀원들이랑 상의해서 알려줄게요. 팀원들과 조율한 끝에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초등학교 투표소를 골랐는데 선거 날 새벽 초등학교에 도착했더니 그녀도 같은 근무지.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0: 투표 용지는 아들의 부축과 함께 수령할 수 있지만 비밀 투표 원칙상 기표소 안에는 혼자 들어가셔야 했다. 그때 그녀가 벌떡 일어나 어르신에게 다가갔다.
1: 어머니, 저 잡으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0: 그날 밤 어르신을 챙기던 그녀의 모습이 자꾸 아른거렸고 내일 아침 눈인사와 같이 건넬 말을 한참 고민하다 잠이 들었다.

10cm 그라데이션. 역시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를 하기 좋죠. 뭐 겸사겸사 독서도 하시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순옥 씨. 1350 투표날 특집 사연인가요? 투표날을 시작으로 해서 감정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녀에게 투표하기로? 왠지 좋은 결말일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나 신기합니다. 어떻게

역시 여러분이 예측하신 게 다 맞았어요. 공통의 관심사에 사내 연애에 호감에 오 듣고 계셨어요? 6577 와 아내랑 듣고 있습니다. 예쁘게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는 7살 아들과 슬라임 놀이에 정신이 없네요. 아, 그쵸. 2019년에 결혼하신 거 딱 아이가 7살. 야, 오늘 두 분은 투표소에 나가진 않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하셨겠어요. 오늘 같은 날 6577 듣고 계셨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코너 열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 쓰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의 선물들을 또 드립니다. 누구보다 널 사랑해 비주.

0: 0%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 통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BOC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나제.

0: 꽉 막혔다. 숙희 얘는 4시간인데 달걀을 15개씩이나 싸왔대. 마주 앉아 그런지 얼굴만 봐도 웃음이나 혼났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난리 난리. 여권을 챙겨온 사람이 둘, 안 챙겨온 사람이 둘. 사색이 됐다가 제주도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는 말에 또 가슴을 쓸어내렸다. 비행기에 타서는 진짜 조용히 가기로 했었는데 숙희가 가방에서 꺼낸 건 20개는 넘어 보이는 고구마. 목이 또 콱 막혔다. 품이 있는 아주머니가 되자던 다짐이 벌써 몇 번이나 무너진 건지 3박 4일 우리의 제주도 여행 과연 어떻게 될까?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If you

0: 북구가 킹스 여행길. 김연아 씨, 저런 친구들이 날이 갈수록 귀해요. 그 하셨고요. 하대순 씨, 까르르 까르르 소녀 감성 뿜뿜 정말 재미있겠네요. 말괄량이 삐삐처럼요 하셨습니다. 정혜남 씨, 아주머니 네 분이 상상되네요. 마음은 여고 시절 그때겠죠. 흐흐. 왜 아니겠습니까? 아유, 누가 말려요? 누가 말려요?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금이의 맛 이어집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땅.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육감을 깨우는 낭독 퀘스트 금의 맛.

들어오는 현관에서부터 코를 간지리던 특유의 진한 냄새, 따뜻한 온기,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커다란 솥, 뚜껑 아래 살짝 흘러나온 소스, 그럼 바로 알 수 있었잖아. 엄마가 며칠 어디 가시는구나.

양파 볶고 고기 넣고 마법의 가루까지 넣어 한참을 팔팔팔. 보통 정성 아니라니까. 근데 이런 성스러운 음식 앞에서 자꾸 그렇게 싸울 거야? 덮밥처럼 부어 그대로 떠 먹든, 흰밥이 안 보일 때까지 쓱쓱 비벼 먹든, 아, 맛있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래, 아, 그래.

자, 인도 여행 다녀오신 신정희 씨였고요. 7856. 이건 하루쯤 잤다가 다음날 식은 걸 먹어도 참 맛있어요. 어, 맞아요. 저도 이거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식은, 물론 다 식은 걸 우유 넣고 끓여서도 먹지만 식은 걸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한 숟갈 끓일 때, 그, 뭐, 아, 그것도 맛있죠. 맛있어요. 뭔지 알아요.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3분 레인지에 돌리는 간편식으로 이걸 먹어야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 이어서 이순옥 씨. 보통 여기에 감자를 넣잖아요. 저희 집은 고구마를 넣습니다. 그럼 중간중간 씹히는 달달한 맛이 이것의 맛을 배가 시켜주지요. 그렇겠군요. 어, 감자의 식감 대신 고구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말씀하신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자, 집집마다 또 레시피 나오고 있고요. 1376, 저의 소울푸드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정말 특별한 날에만 해주시던 요리였어요. 저희 집은 부드러운

0: 셋 입은 놈 아리사.
1: 노라조 카레에 이어서 윈터플레이의 노란 샷의 사나이까지 들으셨습니다. 카레 이송미 씨 교정 중이라 2년 넘게 한 번도 못 먹었어요.

맞지? 예, 식감이 어울릴 것 같아요. 장희수 씨여서 김기범 씨 카레. 어릴 적에 부잣집인 친구네 가서 처음 카레를 먹었는데요. 진짜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제대로 인사 못했는데 친구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쵸? 맛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진짜. 어우, 김기범 씨, 김혜정 씨. 저는 닭고기, 브로콜리, 당근, 감자, 가지, 애호박, 새송이 버섯, 특히 토마토를 넣어서 카레를 만들어요. 소화도 잘 되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정답은 카레 혹은 커리 두 글자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진아예요. 냠냠냠.

퇴근하고도 긴장이 돼서 일만 생각하느라 제 시간이 없었거든요. 반년 만에 여유롭게 책 읽으며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흑 하셨어요. 듣는 우리 마음이 다 여유로워집니다. 그동안 얼마나 긴장된 채 사셨던 거예요. 이제 6개월 만에 드디어 긴장이 풀렸네요. 맞아요.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이제 6개월 되셨으니 앞으로 오래 일하시려면 일할 때 긴장만큼 그 긴장을 쉴 때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평소 건강 잘 유지하고 마음과 몸의 균형을 유지할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아파트 작은 도서관의 책이었네요. 이송미 씨 수박 주스 한 잔 드실래요? 보내드릴게요. 강성아 씨, 업무가 너무 많아 휴일도 출근했는데요. 같이 해야 할 업무를 했던 상사가 안 계셔서 제가 같이 하자고 하니 그건 네 사정이지 내 사정이 더 급하니까 알아서 해 라는데 말 한마디로 위치 깎아내리시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유. 아, 좀 전에는 크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번엔 또 유. 이러면서 또 하나씩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아, 내가 상사가 됐을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상사가 말하면 같이 일하는 그 업무를 같이 하는 상대방인 또 파트너인 뭐 후배인 그런 사람은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이런 걸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거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러지 않기로요. 수박 주스 한 잔 역시 보내드릴게요. 한수임 씨, 성시경 씨 신곡 나왔어요. 역시 좋아요 하면서 신청하셨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죠.

성시경 새 노래 나의 하루처럼 이어서 잔나비 첫사랑은 안녕히까지 두 곡 들어봤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언니 저는 오늘 출근했는데요. 임효선 씨. 사장님이 휴일에 출근했다고 전 직원 회식 시켜주셔서 지금 회식 중이랍니다. 무려 소고기입니다. 배불리 먹고 갈게요. 우리 사장님 최고죠? 휴일에 일하는 건 싫지만 일이 없는 것보다는 감사해요. 야, 사장님 그렇죠. 메뉴 선정 좋았고요. 오늘 같은 날 전 직원 출근했으면 전 직원 회식 맞고요. 아유, 사실 이런 맛에

0: 비비의 범파, 폴킴의 파도.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0: 같은 걸로 나눠드리는 거를 하나 슬쩍 했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서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그 키캡을 예,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누르고 있는데, 플라시보 효과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누르면은 왠지 뭔가 진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소리가 좀 난다는 게 단점이어서 저도 말랑이 같은 거를 한번 장만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해소 아이템, 스트레스 해소 아이템이 있나요?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너무 옛날 얘기인데 골프공을 그렇게 손에 계속 쥐고 이렇게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셨어요. 뭐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나름대로의 뭔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스트레스 해소를 할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있다는 건참 좋은 거니까요.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제가 햄디가 여러분의 말랑이가 되어드릴게요. 저한테 다 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 저희 상쾌한 아침에 다 풀고 하루 상쾌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이곳들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베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베페 주문!
1: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장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장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땐 부담이 적어야죠.

이렇게 잠 못 들면 진짜 괴로운데, 그쵸? 대상포진 한번 걸리신 적 있으셨나 봐요. 아, 대상포진도 뭔가 이런 피로, 스트레스와 연관이 좀 있나요? 어떡해요. 왜 진짜 그럴까요? 저희가 이게 새벽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잠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푹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카페인 멀리하라. 자기 전 휴대폰 멀리하라. 그리고 몸을 조금 힘들게 운동도 하고 좀 고생하면은 잠이 온다.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3년 6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5위와 2위를 만나볼 텐데요. 5위는 원조 초통령이죠.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입니다. 미니 4집 타이틀곡으로 B1A4의 리더 진영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고요. 2위는 원조 짐승돌 2PM의 하니뿐이었는데요. 뒷모습을 강조한 포인트 안무가 아주 핫했어요. 이 안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자,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B1A4 이게 무슨 일이야. 2PM 하니뿐.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요 2013년 6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5위 비어네이포 이게 무슨 일이야 2위 2PM 한이뿐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한이뿐이 노래 들으시면 알겠지만 하루 종일 네 생각뿐이야의 줄임말이네요. 그쵸? 2PM이 진짜 제가 그 중학교 때 2PM이 정말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당시에 막 짐승돌이라고 하면서 되게 막 근육을 많이 뽐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야 왜 이렇게 근육 빵빵해 막 이러면서 저는 좀 더 그 여리여리한 아이돌 같은 느낌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 이게 또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2PM이 엄청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정말 좋더라고요. 건강함이 느껴지고 뭔가 어떻게 포장하려 해도 잘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오랜만에 B1A4 그리고 2PM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서용준님께서요. 한국어 어학당 친구와 통영여행 하기로 했어요. 이제 한국을 떠나서 고향인 홍콩으로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가는 길에 아쉽지 않게 하루는 동행하려고 해요. 한국어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 그리고 그분이 홍콩이 고향이시군요. 또 홍콩 하면은 저 아닙니까? 예, 제가 또 홍콩에서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분께서 고향이 홍콩이시라고 하니까 괜히 더 이렇게 친밀감이 드네요. 통영 여행 너무 좋죠. 저도 정말 가족들이랑 통영에 갔었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그때 바다가 파랗게 예뻐가지고 너무 좋은 추억을 쌓고 왔던 기억이 나고요. 음식도 어찌나 맛있든지 저에게 통영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해외여행도 너무너무

이게 좀 늦은 편이었는데, 그때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어차피 정말 오래 일해야 되는데, 지금이 2년, 3년 차이 나는 게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7605님께서도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절대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나한테 더잘 맞는 일을 찾아가는 그런 갑질 시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찰떡같이 잘 맞는 직업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7605님 파이팅입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IOI의 벚꽃이 지면.

0: 네프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 대학교.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출신 아티스트 카를로스 아브릴 그리고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아멜리아 로지의 2024년 곡 Distance라는 제목입니다. Distance, 왠지 거리감에 관련된 가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첫 번째 미션 문장 이거였죠. 난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죠 라는 가사 잘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네, 퍼커션 소리가 좀 집중을 더 잘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I've been on this path to you. 이 가사부터 들으셨는데요. I've been on this path. 자, 어떤 곳에 있다고요? 길 위에 있대요. To you라고 했으니까 아, 나는 당신을 향한 길 위에 줄곧 있었죠. 라고 완료 시제까지 반영을 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I've been on this path to you. 잘 이해되시죠? Don't know how we fought it in the past. 그리고 예전에, in the past,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fought 라고 과거 시제로 fight의 fought, 과거형이 잘 들렸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don't know, 모르겠네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 싸움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But I've been on my own for so long. 이 가사도 들으셨나요? I've been on my own. For so long. 나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죠. 라고 정확히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On my own 이라고 하면 혼자서 내 힘으로 라고 해석되죠. 그리고 for so long.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Just can't stay away. 나는 멀어질 수가 없네요. Dance through the crowd. 사람들 사이를 헤치면서 춤춘대요. Just to find you. 뭐하기 위해서요? 오직 당신을 찾기 위해서요. 네, 이렇게 차근차근 해석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그냥 천천히 가요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0: 첫 번째, 난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죠. I've been on my own for long. I've been on my own for so long. I've been on my own for so long. 두 번째, 당신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You got me in a state of mind. You got me in a state of mind. You got me in a state of mind. 세 번째, 그냥 천천히 가요. Just take it slow. Just take it slow. Just take it slow.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1464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햄디 굿모닝입니다. 카라 스텝 신청합니다.

5245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꼭두 새벽부터 누가 문을 두드려서 일찍 깼어요. 저희 아파트 복도에 창문이 있는데 바람이 불었는지 집 앞에 있던 화분이 깨져 있더라고요. 옆집에서 알려주려고 왔던 거였어요. 이미 깨버린 참 이 노래나 듣고 싶습니다. 이채연의 낙. 아니 근데 화분이 어쩌다가 깨진 거죠?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친절한 이웃분께서 알려주셨나 봐요. 이미 깨버린 잠 더 깨봅시다. 이채연의 낙 듣고 올게요. 낙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 킹온유.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하지영님께서요. 유원님, 가비님 노래 낸 거 아시나요? 엄청 신나는데 틀어주세요. 가비의 브롬타키 신청합니다. 알죠 알죠. 우리 슈퍼라디오 가비 DJ 브롬타키 함께 들어요.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까요?

0: 새벽 등산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인생에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등산할 때 엄마 아빠랑 상쾌한 아침 듣고 있어요. 아이고. 한 달 동안 이게 초반에는 상쾌하고 좋은데 한 달 내내 이제 새벽 등산한다고 생각하면 살짝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얼마나 하시는지 후기 남겨주시고요. 지니님, 어쨌든 지금은 상쾌하다는 말씀이시니까 다행이네요. 등산 잘 마치시고요. 5141님께서는 제주 사라봉에서 언니랑 조카랑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신발 사진, 발 인증샷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이른 시간부터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신 것 같아요. 제주도 여행 가신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 보내다 오세요. 오늘도 이렇게 부지런히 문자 보내주신 김진희님 그리고 5141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운동 마치시고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아쿠아의 바비걸.
1: 하이야 바비.
2: Hi, Ken.
1: You wanna go for a ride?
2: Sure, Ken.
1: Jump in.

0: 있는 혈관까지 다 봐줘.
1: 아우 진짜.
0: 야, 근데 우리 올해도 여행 갈 거지.
1: 아 근데 나 올해는 너무 바빠가지고 연차까지는 많이 못 낼 것 같고 가도 완전 가까운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0: 그래? 나 홍콩 가고 싶어. 안 되면 뭐 국내 여행 가면 되지. 뭐 제주도 1박 2일 되잖아 그치?
1: 야 근데 제주도 1박 2일 너무 짧은데?
0: 에이 다 가고 싶은데 정해서 거기만 탁탁 다녀오면 되지. 뭐 우리 뭐 눈빛만 봐도 통하잖아. 뭐 아침에 신

0: 그런 게 아니라 전 사실 다른 여자 동기들이랑도
1: 근데 유원 씨 맞은편에 이제 정은혜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그 정도 가까운 건 괜찮아요?
0: 네, 그 정도는 딱 좋아요. 근데 이제 같이 씻고 이런 거는 좀 갈아입을 때도 좀 저희는 여행도 같이 갔잖아요. 예. 그래서 여자 셋이서 시드니 여행 갔었을 때 훌렁훌렁 하기보다는 좀
1: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내외해요? 네,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올게 이렇게
0: 보지 마 이러고
1: 아 그래요?
0: 네, 그런 편이에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그게 편해요.
1: 사실 가족들끼리 말고는 또 연인과의 관계 말고는 조금
0: 좀 가족들끼리도 이제 좀 그런 거는
1: 그래요?
0: 너무 이제 가까운 거는 좀 부담?
1: 전 저희 어머니께서 저 어릴 때 이제 등을 자꾸 밀어주셨어요. 근데 어릴 때면 괜찮은데 이제 성인 되고 나서도 등을 자꾸 밀어주시려고 해서 아 뭘 미냐고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은 걔 안 타 내가 네 엄마다 그래도 애착관계가 좀 더
0: 아들이니까
1: 길어지는 느낌?
0: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친구들이랑은 어때요? 진짜 친구들이랑 그렇게 허물 없이 지내는 편이에요?
1: 네.
0: 아 진짜?
1: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이제 제 집에 자는 친구들도 꽤 많았고 저 자취할 때 근데 일부러 오라고 해요. 근데 애들이 잘 안 오긴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한번
0: 신기하다.
1: 확 가까워지면 그렇게 연락을 자주 안 해도 이게 친근감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쵸. 전 제 공간에 초대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초대한 적도 거의 없고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레이디 가가의 Born This Way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It doesn't matter if you love him or capital H-I-M, M, M, M, M. Just put your paws up.

0: or evergreen. Your black, white, beige, chola descent. Your Lebanese, your Orient. Whether life's disabilities left you outcast for leader teased. Rejoice and love yourself today.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1: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0: 볼륨을 살짝 높인 뒤
1: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0: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나

0: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1: 라디오 콩.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 아울렛
6: 뾰로로로롱. 아하.

0: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이야!
1: 어디서부터 어떻게 헷갈리신 거예요? 아니 뭐 이름 두 글자 비슷한 거 말고는 사실 뭐 이렇게 닮은 부분들이 많지 않은데. 아니 그리고 이걸 왜 또 히든싱어를 보고 하신 거예요? 라디오를 보고 하셔야지 어떻게 히든싱어를 보고 알게 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무튼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이게 뭐 마음 찜찜했던 얘기는 하고 딱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뭐 다들

amount. 네, 6월 4일 목요일 KBS 조정식 FM 대행진 0739님의 오늘의 주제곡 Heartbreaker, G-Dragon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0739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두라지즙 보내드리고요. 자, 고해성사를 조금 보내주시는 김경태씨가 어제 와이프에게 휴일 특근한다고 집 나와서 낚시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주말 특근비 번 것처럼 비상금에서 처리할 거 완벽하게 좀 지금 처리를 하려고 경태 씨 준비하고 계시고, 저는 뭐 고해성사할 것들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경태 씨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그 아무래도 좀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 뭐 라디오는 제가 항상 매일같이 이렇게 나오지만 오후 시간대를 쓰는데 조금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땡큐.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9분 지나고 있고요. 사연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축하 사연들은 이따가 축하축하추에서 또 모아서 시원하게 축하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첫 코너 조정식식 음악 퀴즈 힌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름과 잘 어울리는 디바, 오랜만이네요. 그죠? 디바 누님들의 노래. 네, 자꾸 왜 그렇게 날 부르냐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0으로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떠나서 이제 알아도 좀 가사가 어려운 노래들이 있고 후렴이 또 가사가 내용이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이 노래는 진짜 그 가사가 후렴 가사가 단순해요. 반복되고.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도전장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8910으로 하셔야지 저희가 전화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오늘 목요일 4부 조식 뷔페 권은중 작가님 그리고 일주어터와 함께합니다. 창과 방패처럼 팽팽한 고기파와 채소파의 대결 오늘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민 씨 문자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너무 더워서 신랑에게 시내 밀면집으로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밀면 먹으려면 부산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밀면 먹으러

0: 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 밤이 파란 물결 속에 떠다니는 외로움. 누가 날 불러 여기까지 왔는지.
1: 안무 안 했잖아요.
0: 했는데. 더 이상 누가 날 사랑할 수조차 없다는 걸 아는데.
1: 대박입니다. 완벽했어요. 아, 우리 6185님 안무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숨이 좋은, 약간 그 보아 씨처럼 댄스하면서도 음이 안 흔들리는 스타일이셨구나. 아, 좋습니다. 왜 불러 정답이었습니다. 아, 정답 맞

네,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씩씩플레이스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빗물바지였습니다.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인력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뾰로로로롱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5: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6: Yes, I will.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뉴스 막간 소식.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안녕하세요. 낭만닥터 한석규입니다. 어제 하루 휴일이었는데 석규 컨디션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석규 왔어요?
2: 예, 석규 왔어요. 아이 컨디션이 좋은데.
1: 좋아요.
2: 출근을 하려니까 몸이 좀 무겁습니다. 아,
1: 그렇지.
2: 그래.
1: 너 어릴 때 봤던 만화에서 저 그 저 밤비 기억나?
2: 그 밤비 알죠. 밤비 귀엽고 예쁘게 생겼잖아요.
1: 그렇지.
2: 사슴이잖아요. 꽃사슴 밤비잖아요.
1: 꽃사슴. 그냥 사슴 아니야.
2: 알고 있습니다.
1: 그 눈 큰 친구들 별명 꽃사슴 이런 거였지.
2: 그거 말았죠.
1: 그래.
2: 예쁜 친구들.
1: 아무튼 꽃사슴. 우리가 어릴 적 동화 속에서 본 예쁘고 친숙한 동물인데 이 꽃사슴이요 최근에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이 됐어요.
2: 왜 뭐라고요? 아니 밤비가 유해 동물이에요.
1: 그렇게 됐네.
2: 꽃사슴이 지금 우리한테 해를 끼친다 그 말이에요.
1: 석규야, 근데 저 턱을 좀 내려봐.
2: 미안합니다.
1: 그렇게 얘기를. 미안합니다. 아무튼 안타깝게도 최근 꽃사슴들이 우리 생태계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1950년대 얘기부터 나와야 되는데 너 저 석규도 녹용 알지?
2: 녹용 알죠. 한의사 남편입니다.
1: 아 그러네.
2: 사슴뿔 말린 거 아니에요? 엄청 비싸잖아요.
1: 아 맞아. 아 내가 전문가한테. 아,
2: 네. 전문가는 아닙니다.
1: 아무튼 전문가.
2: 그냥 남편입니다.
1: 그렇지. 네. 과거에 이제 녹용을 얻으려고 외래종 꽃사슴들을 들여왔어요. 근데 사료값

0: 사슴이 나오게 됐는데 문제는 이 사슴들이 야생에 완전히 적응을 해버린 거야.
1: 야생으로 나온 사슴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0: 맞아. 근데 얘네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쩌겠어. 농작물들을 먹겠죠. 지금 꽃사슴들 주요 서식지는 5년간 농작물 피해액이 1억 원 정도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먹이가 겹치는 노루, 고라니, 개체수가 크게 줄었고 풀, 관목 같은 하층식생도 감소를 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이 사슴 뿔에 쾅 받쳐가지고 찔리고 크게 다치는 일도 있어요.
1: 아니, 사슴 뿔에 찔렸단 말이에요.

0: 무분별하게 들여오고 키우고 무책임하게 버리는 일 없이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여기서는 화내도 돼.
1: 맞습니다. 아이 꽃사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얘들 사람들의 욕심 때문 아니에요.
2: 아 저기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안철수입니다. 방금 한석규 씨를 두 번이나 만나뵀는데요. 누가 진짠지 둘 다 가짠가. 아무튼 개인적으로 한석규 씨의 정말 팬입니다.
3: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철수님.
2: 반갑습니다.
3: 어 우리 한석규 씨랑 인사 나누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그 처음.

그래서 K-POP 아이돌들이 사용한 화장품, 의상,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같은 정보들이 바로바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컬러렌즈, 그 아이돌들이 착용한 컬러렌즈

0: 영을 안 쓰잖아요. 내가 지금 안 깨. 아, 네, 나는 기지만.
1: 아, 너무 헷갈려가지고 목소리가 똑같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 지금 소개해주신 분들 좀 렌즈 중에서 그래도 한번 난 이런 색깔은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없으세요?
0: 저요. 네. 흰 색깔 있나요?
1: 왜 흰색으로?
0: 흰 색깔 끼면 웃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
0: 무서워하겠죠.
1: 오션이라서
0: 깜놀하면서
1: 좀 무서울 때.

네, 조정식의 팬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8시 퀴즈 고스톱 신청받고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 블랙박스, 여행용 캐리어, 곰팡이 제거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이 준비된 선물 중에서 퀴즈 이기시면 랜덤으로 뽑아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꽝이 있지만 계속 승리만 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다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또 익명으로도 도전이 가능하니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전장 많이 내주십시오. 저도 기본 선물도 있고 또 6월에 그 뜨거운 남성을 담은 조토카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샵 8910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도전장 많이 내주시고요. 축하 사연도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8시 되기 전에 축하축하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저희 인별그램, FM대행진 인별그램, 저희 그 복덩이, 네, 우리 김란 PD가 아, 이 정말 그 릴스를 기가 막히게 만들고 있어. 만들었다 하면 뭐 몇십만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나 홈런땡 같은 동그란 과자들 잘 받아 먹습니다 하셨어요. 칸땡은 오히려 쉬워요. 왜냐면 좀 약간 그 밀도가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좀 있어서 칸땡은 괜찮은데 홈런땡이 받아 먹기 힘들죠. 홈런땡이 바람을 많이 타요. 야외에서는 뭐 이건 진짜 기술자라고 봐야 돼. 홈런땡 잘 받아 먹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오수진 씨 선물 드립니다. 아, 별게 다 오네요. 7373님 저 연필 진짜 잘 깎아요. 연필 깎기보다 잘 깎아요. 보통 이제 그 미술한 친구들이 연필 기가 막히게 깎는데 초등학교 때는 대회에서 우리 반 1등 돼서 연필 깎기 대회가 있어요. 별 대회가 다 있네요. 네, 김수현 씨 엄지랑 검지 사이에 급소 있잖아요. 거기 저 알죠. 왜냐하면 한의사 남편이거든요. 여기 소화 안 될 때 여기 누르는 거예요. 엄청 아픈데 여기. 근데 거기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안 아파요. 누가 어떻게 눌러도 안 아파요. 아 그래요. 한번 수윤 씨는 한번 오세요. 오픈 스튜디오로 진짜 한번 오세요. 제가 악소리 한번 나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오세요. 저도 이제 그 악력으로는 어디서도 안 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제가 한번 그냥 거기 한번 진짜 제대로 눌러드릴 테니까. 예. 4205님 비아냥거리기 잘해요. 아, 칭찬인데도 5분만 듣고 있으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요. 요즘 그 인기 있는 드라마의 구교환 씨처럼.

0: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식 FM댕진 2부는 메디힐, 토너패드, 고려기프트, 일양약품, TS푸드,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셀레나제, 공무원시험 합격 해커스,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패드 쏘리실라.

휴가 중에 청취 중이십니다. 아무래도 쌍수 했을 때는 라디오로 가는 게 맞아요. 라인이 잘 잡혀서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붓기 싹 빼고 세상을 넓게 보십시오. 추가 추가 줘! 아무튼 안과 쪽 뭐 쌍수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라식 라섹 라디오가 좋습니다. 아,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라디오로 그때 빠지는 분들 많아요. 아, 점식시대 91년생 큰아들 성현씨 오늘 생일입니다. 학교로 출근 중에 지금 듣고 계실 것 같다고 했는데

0: 24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4: 기프트.
3: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됐네요 벌써. 힘드네요. 자,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705님이시고요. 안산에서 빵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빵집에 조친 셀카 붙여놓고 싶어요. 꼭 뽑아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목적지가 지금 네, 안산이군요. 오늘 경기도 대결입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음성이 또 너무 예쁘시네요.
1: 진짜요? 네.
0: 닉네임이 뭐예요?
1: 저 유짱이요.
0: 유짱은 무슨 뜻입니까?
1: 제가 고등학교 때 카트라이더 닉네임이었어요.
0: 어떤 닉네임이요?
1: 카트라이더 게임.
0: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오지게 장갑은 못 꼈고요. 네. 네. 조금 그냥 그 카트라이더를 즐겼던. 네.
1: 맞아요. 할 수 있는 게임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0: 아, 그렇군요. 목적지가 안산이시고요.
1: 네.
0: 어, 그 뭐야? 그럼 빵집이 안산에 있는 건가요?
1: 네, 안산에 있어요.
0: 아니 근데 빵집인데 아직 출근을 안 했어요?
1: 아니 지금 빵집에서 전화 받고 있어요.
0: 아, 지금 이제 일하시다가.
1: 네,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0: 잠깐만, 어, 이거 지금

0: 네, 여보세요.
1: 네, 아, 유짱님이 본명이 유나여서 유짱이구나.
0: 네, 맞아요.
1: 네, 아, 좋습니다. 오늘 그 퀴즈 잘 풀어주. 두 분 중에 그래도 유나님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0: 아, 근데 제가 네. 옆에서 맨날 같이 들으면은 남자친구가 더 많이 맞추기는 해요.
1: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네. 그래도 한번 자신감 받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은 네. 같은 현장에 있을 때는 조금 그 힌트 받는 거 저희가 또 눈 감아 드려요.
0: 네. 아, 진짜요?
1: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알겠습니다. 우렁님, 용인의 우렁님이랑 인사 나누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좋습니다. 두 분 오늘 그 대결을 펼치게 됐고요. 자, 두 분이 동시에 만약에 구호를 외치면 기회는 우렁님에게 갑니다. 유짱님이 끝번호가 5고 우렁님이 0이에요. 네. 자, 두 분 구호 연습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2: 유짱!
1: 아, 유짱님이 살짝 빨랐습니다. 이럴 때는 유짱님에게 기회가 갑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은 문제 드립니다. 6월 4일 오늘은 조선의 제15대 국왕 광해군이 태어난 날입니다. 광해군은 우리나라 금연 캠페인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배 냄새를 극

0: 유혹 많은 나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1: 뭐, 저 뭐 다른 채널 모르겠어요. 다른 채널에서는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DJ들이 담배 피면 약간 그 냄새가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스피커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0: 멋지십니다.
1: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담 DJ예요. 예, 유혹에도 강한 DJ고요. 자, 선물 고르셔야 되는데 오늘 그 선물 1, 2, 4호거든요.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에서 낮 사이에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광주 28도,

0: 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선관위가 파악한 바로는 송파구에서 12개 투표소, 강남과 광진구에서 각 1개 투표소,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확보를 해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등 이런 조치를 했지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출구조사가 오후 6시에 나왔거든요. 근데 네.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게 말이 되냐.
1: 그러니까 개표가 진행되면서도 네. 투표가 그렇죠. 이루어진
0: 또
1: 거예요.
0: 개표를 하면서 투표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선관위가 어젯밤 9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송파구에서는 전체 유권자 수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투표율이 그 투표용지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본투표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이 투표용지 부족이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전투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투표는 그 자리에서 투표 그 빈 용지에다가 인쇄를 해서 주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본투표의 투표용지는 뭐

0: IRP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KBS, KBS, KBS 난 조정식.
4: 조정식의 FM대행진.
5: 네,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조식 뷔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빠빠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3: 매일 오후 4시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4: 무서워 너무 무서워.
5: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4: 갔어야 했어요.
5: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

0: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또 풀떼기 가져오셨을라나 이런 우려보다도 제 시간에 무사히 오셨나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밥상의 진심 너무 힘 빠지네요. 제가 뒤에 이렇게 나는 먹는다로 봤는데
1: 네네, 그렇죠.
0: 밥상의 진심 뽀뽀다 라디오인 줄 알았네.
1: 오늘따라
0: 너무 감성적이어가지고 청취자분들의 걱정과 염려를 한 몸에 받고 계신 권은중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한창 관심이 많이 필요한 음식 전문 작가 권은중입니다.
0: 네. 자 우리 일주 지금 말 없잖아요. 멍 때리잖아요. 권 작가님의 채소 공격에 가끔 안광이 사라져서 청취자분들의 위로와 연민을 한 몸에 받는 일주어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어터입니다.
0: 네.
1: 아 근데 네. 자꾸 이렇게 이미지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많은 분들이 살찌면은 채소를 안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조금 걱정이에요.
0: 걱정이지만 맞긴 하잖아요 지금.
1: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0: 호불호가 뭐 그렇다 보니까
1: 예, 예, 예. 예.
2: 이쪽 그린 세계로 넘어오세요.
3: 그리고 아, 우리 아니요. 영향력이 뭐 그 정도로 크진 않아요.
1: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3: 그래서 괜찮아요. 네. 자, 우리 일주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너무 힙하다. 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오고 있고.
1: 네, 신상 모자를 한번 정말 했습니다.
3: 아니 저도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반다나를 따로 한 줄 알았는데 하나로 이렇게 원래 돼 있는.
1: 맞아요. 모자 자체가 이제 반다나로 이루어진. 아 근데 저는 되게 힙해서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2: 힙해요?
1: 오자마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제 패션을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3: 아 칭찬을.
2: 칭찬.
3: 좋잖아요.
1: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3: 왜요?
1: 아 뭔가 작은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산 건 아닌데.
3: 아 느낌이 있어. 보이는 라디오로 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저는 뭔가 시술하셨나. 뭐. 볼 적에
1: 아니에요.
3: 점 뺐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네 씨도 일주님 귀여워요 하셨고요. 자, 우리 유원지 씨님께서 작가님 의상이 또 풀인가 보네요.
2: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약간 좀 흐리게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3: 고사리 느낌 확 나는데.
1: 진짜 너무 고사리긴 해.
2: 지금 고사리 시즌 아니죠? 네.
3: 김보배 씨도 권 작가님 티셔츠 보니 고사리 해장국이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제 6월이 됐고요.
2: 네.
3: 이제 몸보신 벌써 이제 좀 시작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일주는 딱 몸보신 한다 하면은 어떤 음식 챙기세요?
1: 저 그냥 닭 한 마리 사서 푹 고아서 먹습니다.
3: 어머 지난주부터 닭 한 마리 얘기 많이 하시네요.
1: 닭을
3: 요즘
1: 좋아해요.
3: 좀 빠져 있어요? 아니면 원래
1: 좋아해요.
3: 닭 한 마리 같은 경우에 집에서 간단하게 먹는 레시피도 요즘에
1: 맞아 요새는 들어오더라고요. 한약재 같은 것도 팩으로 잘 나오잖아요.
3: 그러니까.
1: 그냥 그거 넣고 끓이면 맛있던데요?
3: 그 국물 그 간만 딱 깔끔하게 그냥 잘하면 기름 잘 걷어내고
1: 흰마늘 좀 넣고 맛있겠다.
3: 밥 말아 먹으면 김치 잘 익은 거
1: 근데 진짜 닭고기가 몸에 좋은 거 맞잖아요.
2: 맞아요.
1: 그렇죠?
2: 네. 흡수가 빠르니까.
3: 그러니까.
1: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삼계탕
3: 저한테
1: 끓이실
3: 물어봐도
1: 때
3: 돼요. 닭고기 몸에 좋으면 저도 알아요.
1: 아니,
3: 그 정도는 좀 몸에 좋아요. 닭고기 몸에 좋아요.
1: 아니 근데

0: 계속 끓이시더라고요.
1: 어, 취향에 따라서.
2: 취향에 따라 그렇죠. 아.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0: 아 그렇구나. 네. 좀 서운해요 그런 거.
3: 아. 아깝기도 하고.
0: 네, 그게 별미인데요.
1: 기름을 근데 떼어내고 난 국물 내는 건 반대. 그죠? 기름이 있는 상태에서 국물을 내고 먹을 그렇죠. 때 빼는 게 낫지 않아요?
2: 그렇죠.
1: 국물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그래도 네. 기름이 그래도 좀 위에 둥둥 떠 있어야.
2: 맞아요. 기름을 안 먹으려면 고기를 안 먹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은데.
0: 오, 진짜. 네, 네. 오랜만에 또 잘 맞네요.
2: 아, 저 기름 좋아하거든요.
1: 국물 맛은 사실 기름 맛이잖아요.
0: 맞죠.
2: 그렇죠. 지방이 사실 학습된 맛이에요. 상당히 복잡한 맛이기 때문에 지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각이 좀 발달하셨다고.
0: 오늘 있죠. 이렇게 된 김에 삼계탕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1: 삼계탕은 뭐 우리가 매년 하기 때문에.
0: 아, 그렇죠. 네.
2: 아직 중복이 아니니까. 네.
1: 우리 그 권 작가님은 또 몸보신 어떤 음식으로?
2: 저는 상추쌈 먹습니다.
1: 어, 아 바질페스토 아니었어요?
2: 아 바질페스토도 먹긴 하는데
1: 상추쌈으로.
2: 아 전 몸이 상추를 원합니다. 네.
0: 어, 어 어떤 몸이죠?
1: 그래.
0: 어,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1: 몸보신을 상추로 예, 예. 오, 상추를 먹으면 기운이 나요?
2: 네, 저는 그렇습니다.
0: 네. 오, 진짜요?
1: 잠도 어, 어떻게 드시는데?
2: 잠도 잘 오고요. 아 보통 멸치 고추 그 된장으로 졸여서 그 쌈장에 먹죠.
1: 그때 지각하시기 전날 상추 많이 드셨어요?
2: 아 그 전날 보쌈을 많이 먹었습니다. 보쌈.
1: 상추 먹으면 졸리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2: 어,
0: 네.
2: 앞다리살을 끊어서 보쌈을 많이 먹었어요.
1: 아. 네.
0: 아 근데 상추가 몸에 잘 맞는 건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2: 아, 저 어릴 때 소울푸드가 상추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골에서는 주로 그 쌈을 많이 먹거든요. 평상에서 쌈을 많이 먹으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소울푸드처럼 돼 있어서.
0: 또

0: 지난주에 저희가 열띤 성원을 받으면서 열무김치 소개했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열무김치를 도시락 반찬으로 가져온 친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식식이분들이 도시락 반찬으로 여러 가지를 언급해 주셨어요.
1: 우린 장조림이죠. 도시락 반찬 장조림.
0: 네, 근데 그 가운데 장조림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들이 이제 장조림을 잠깐만 언급했는데 이 게시판이 빛의 속도로 막 넘어가더라고요.
1: 장조림 인기가.
0: 아, 이 장조림 하면 재밌겠네라고 생각해서
2: 오늘 가져왔죠. 장조림입니까?
0: 네, 맞습니다.

0: 32명 정도. 아. 이게 확실히 다르다.
1: 저희 3학년 때까지 오전반 오후반
2: 일주가 뭐 괴롭혀서 아. 8명 전학 보내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정도 우리가
0: 무슨 말씀
2: 우리가 그 정도로 차이 난다고.
0: 아니 어. 별명이 조폭 마누라긴 했는데. 아,
1: 뒤져 보면 다 나와.
2: 뭐 저 우리 논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0: 예예. 아, 네. 예.
2: 별명이 조폭 마누라면.
0: 아 옛날에는 조금 이제 걸그란 친구들 조폭 마누라.
2: 찝찝한 거 있으면은 우리 아, 예. 피디님한테 말해줘요.
0: 네, 전혀 네. 없습니다. 네.
1: 아 재밌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2: 권 작가님은 네. 그 학창 시절 별명이 뭐였어요?
1: 권달걀이었습니다. 동그랗게
0: 달걀
1: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2: 아, 예, 네. 어, 그렇구나. 아, 나 귀에서 권달걀
1: 연관.
2: 어, 아 동그래서 네. 아, 그렇군요. 아니 그 장조림 얘기가 나오니까 네. 진짜 막 장조림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1: 네, 그렇죠.
2: 근데 우리 권 작가님 아까 전에도 장조림이 귀한 시절에 학교를 다니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장조림에 그래서 좀 약간 그 한이 맺히신 거예요.
1: 네, 그렇죠. 옛날에는 왜 장조림이 비쌌냐면. 소고기 수입 자유화가 90년대 말에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소고기를 명절 때 먹을 수 있었죠.
2: 아하. 그래서
1: 근데 제가 장조림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장조림을 해주셨는데 돼지고기로 해주셨어요.
2: 아,
0: 근데 그것도 맛있어요.
1: 아니, 근데 그것도 맛있어요. 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반에서 이제 장조림 소고기 장조림을 싸우는 애가 있으니까 그걸 먹어보면 이제 맛이 좀 다른.
2: 그 비교가 그게 약간 그 느낌 있잖아. 우린 지금은 먹거리가 풍부하니까 뭐 소고기 장조림이든 돼지고기 장조림이든 이제 그냥. 어떤 그 호불호의 문제인데
0: 아, 그렇죠. 그렇죠. 선택의 문제죠. 그렇죠.
2: 그때는 소고기 문제죠. 장조림이 뭐 눈에 띄게 귀할 때니까 그 네. 돼지고기 장조림을 싸갔을 때 열었을 때 오, 애들이 우와 장조림이다 와가지고 에이
1: 아니요 그때는 이제 분홍색 소세지가 제일 가장
2: 인기가
1: 많았던 때라서 돼지고기 장조림도 엄청 인기가 있었습니다.
2: 어, 그랬군요.
0: 근데 제 기억에는 돼지고기 장조림은 조금 희한물건하고
1: 맞아요.
0: 소고기 장조림 완전 진하지 않아요?
1: 예리해요.
0: 맞죠? 네. 왜 그런 맞아요. 거예요? 같은 간장이죠.
1: 이게 근섬유가 달라요. 소는 이제 체중이 우람하잖아요. 그래서 근섬유가 매우 발달해 있어서 그리고 빨간색 근육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소는 이 주상절리 그러니까 그 쭉쭉 찢어지는 절벽. 결, 네, 주상절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2: 아, 주상절리
1: 돼지는 어. 돼지는 그렇게 근육이 발달해 있지 않거든요.
2: 맞아요, 그 주상 그 쫙쫙 결이 이렇게 쫙쫙 그렇죠. 살아 있지는 그렇죠. 않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랑 돼지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2: 그러니까 아니 그 저도 우리 그 집마다 네. 장조림 그 색깔이나 모양들이 좀 조금씩 다르잖아요.
0: 다르죠.
2: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꼭 그 장조림 찢는 날 있잖아요. 장조림
0: 아, 맞아.
2: 장조림을 집에 들어갔을 때 학교를 하고 집에 간장 냄새가
1: 간장
2: 막 엄청 나요.
0: 와.
1: 너무 좋죠.
2: 그러고서는 뭐 이렇게 우리 엄마가 좀 성미가 급하셔서 그런 건지 다 식지 않았을 때.
0: 아 맞아, 꼭 뜨거울 때 뜯으시더라.
2: 그래서 막 이거.
0: 맞아. 그리고 그때 장갑 같은 거 안 껴.
2: 그렇죠.
0: 맨손이지.
2: 우리는 손도 못 대. 너무

0: 딱 올리면 그게 그래도 이렇게 밥에 열기에 좀 싹 녹으면서
1: 아 맞다 그 기름
2: 마가린에 이렇게 비벼서 먹었어. 그때는 버터가 없어서 마가린에 네. 아.
0: 저희 그 좀 약간 90년대 얘기하니까
3: 네. 저희는 예
0: 조금만
3: 아네
0: 제 80년대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2: 마가린 잘못했어요. 네.
0: 아닙니다.
2: 먹으면 안 되죠.
0: 저희도 마가린 많이 네. 먹었었어요.
2: 네. 아, 맛있겠다.
0: 우리 일주 씨가 좀 그 문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최하리님께서 저희 집 식탁엔 매일매일 장조림이 올라가요. 맛있어요. 소고기도 맛있고 돼지고기도 맛있고 꽈리고추도 맞아. 맛있고 다 잘 어울려요.
0: 꽈리고추 들어가는 집도 많고 그죠.
1: 근데 매일매일 올라가시는 건 진짜 대단하시다.
0: 부지런하시다.
1: 완전 그러니까. 정성인데.
0: 장조림 진짜 요즘 집에서 많이 안 할 텐데 그죠.
1: 그러니까요. 그 진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 찢는 게 보통 손 많이 가는 게
2: 손이 많이 가죠.
0: 그래 근데 그 뜨거울 때 찢어야 되는 거 아니면 그 성미가 좀 급해서
2: 아니 다른 일이 많으시니까 고기는 식어야 잘 찢어집니다.
0: 식어야 더 잘 네. 찢어져.
1: 아, 진짜.
0: 그러면은 조금 급하셨나요?
1: 아니지. 우리 정식이 아들 빨리 먹이고 싶어서.
0: 빨리 먹이고 싶어.
2: 그렇죠.
0: 아, 근데 나도 딱 그러니까 근데 그 아 맞아. 빨리
2: 많으시죠.
0: 먹이고 싶다기보다도

0: 도시락 반찬이었죠. 네.
1: 오늘 원고가 예, 예. 권 작가님 일기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권 작가님의 그 디테일한 학창 시절 이야기들이 지금 다 담겨 있는데 아, 제가 안 읽으신 부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0: 네, 할 말이 많습니다. 네.
1: 비엔나가 비엔나로 바뀌었는데 비엔나가 진짜 부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뒷 문어 모양으로 잘라 케첩을 바른 모습에 좀 충격을 받았던.
0: 충격받았죠.
1: 그 기록이 있고요.
2: 아, 예, 기록이네요. 정말.
1: 그, 그 의사, 뒤쪽이 네. 압권입니다. 아버지가 의사이던 아들.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매일 싸웠어요.
0: 아, 너무 부러웠어.
2: 진짜 일기네요.
1: 이거는 진짜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네. 여기 그 이게 딱 그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그죠? 매일 그, 싸운다는 거 자체가.
0: 뚜껑을 열면 한 30명이 그 비엔나 소세지 먹어 보겠다고 달려듭니다.
2: 아, 진짜.
0: 그 정도였어요. 네.
1: 부산행처럼 영화 부산행처럼. 30명.
2: 어, 진짜.
1: 야, 그러니까
2: 근데 그 친구는 잘 나눠 줬어요?
0: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아예 못 먹었고요. 너무 많이 몰리니까.
1: 아니 집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으셨는데 학교에서는 그.
0: 아 근데 그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긴 했었죠. 근데 그 친구가 가끔 줘서 먹긴 했는데 정말 별미는 별미더라고요.
1: 아, 그 친구 인기가 진짜 많았겠네요.
2: 그러니까.
0: 그렇죠. 친하게 지냈죠.
1: 시대에 따라서. 네.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전 중학교 때도 한 1학년 때까지는 도시락을 쌌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뭐 도시락 반찬 장조림은 근데. 항상 자리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다.
2: 맞아요.
1: 그때 그렇죠. 이제 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떡갈비나 너비아니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싸우고 했었는데 장조림은 그래도 항상 스테디셀러로.
0: 그렇죠.
1: 있었. 일주는 도시락 세대가 아니잖아요.
2: 아, 네 아니에요. 네.
0: 급식에서도 장조림이 나오지 않나요?
2: 많이 나오죠.
0: 반응이 어떤가요? 저희 때처럼 막 이렇게.
2: 근데 막. 엄청 메인 반찬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급식에. 근데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장조림이. 이제 가운데 반찬 큰 칸에 놓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0: 역시 선진국에서 자란. 네. 선진국에 학창 시절 보내야 되는데. 네.
1: 우리 이제 개발도상국 때. 일주는 선진국일 때 학교를 그렇죠. 다녔기 때문에.
2: 우리 오라버니들의 노력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자랐네요.
1: 그리고 저랑도 좀 약간 다른 게 저는 이제 그.
2: 성 긋는다.
0: 어디가 같이 가.
1: OECD 가입 이후. 저는 금융실명제 이후에 이제 그래 이제 우리 권 작가님 같은 경우 이제 그렇죠 금융실명제 이전에
0: 네. 그렇죠.
1: 네. 학교를 좀 다니셨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죠. 그리고 다시 한 말씀드려 저는 국민학교 입학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2: 신세대네요.
1: 저는 신세대예요.
2: 저번에 이거 사구구룡님 문자 한번 읽어도 돼요?
1: 네. 네.
2: 저희 집은 계란 고추장 조림을 해 먹어요. 고춧가루, 간장, 설탕 물엿해서 잘 조리면 떡볶이 국물 맛처럼 되는데 달달하면서 칼칼한 게 밥도둑입니다.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0: 이거 맛있겠다.
1: 그게.
2: 고추장으로 해볼 생각을 왜 한 번도 안 해봤지?
1: 오 그렇구나 고추장 조림.
2: 그렇죠.
1: 특이하다.
2: 저 처음 들어봤어요.
1: 네. 우리 윤장호 씨가 그래도 고기는 있으셨네요. 저는 계란 장조림만 먹었었어요. 가끔은 통마늘만 먹었어요. 건강해지셨겠다. 면역력 높아지셨겠다.
2: 건강해지셨겠다.
1: 제가 이 정도 납니다. 통마늘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2: 아, 그렇죠. 네.
1: 김명환 씨 표고버섯으로 장조림하면 고기 맛있어요. 고기 싫어하는 우리 시어머니 좋아하십니다.
2: 아 고기 맛이 난다고.
1: 건강해지시겠다. 잘 씹히겠다. 표고버섯으로 먹으면.
2: 그러네. 부드럽겠네요.
1: 그러니까요. 네. 최진선 씨가 미니 돈가스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도시락 반찬하면 사실 또 그렇죠. 미니 돈가스도 마찬가지죠.
2: 그렇죠. 맞죠.
1: 맘에 드는 친구들 두 명만 줘요. 분홍 소세지랑 장조림 싸운 친구가 권력이었어요.

0: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유기농 차 전문 기업 프로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 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했습니다. 아, 권은중 작가님 1주어 더 함께했고요. 자, 다음 주 목요일에
1: 네네. 네. 선진국 라디오 잘 들어.
0: 장조림 소화를 많이 못했습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그래도 오랜만에.